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천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화 건뇌보신환입니다. 동화 건뇌보신환은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양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합니다. 예, 중앙이라는 양. 큰 제약공장입니다. 동화악여제약공장은 큰 제약공장이면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특히 양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그에 따라서 약재들이 엄선해서 만든 약입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선별을 걸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자기 약이 이런 그 몰리만 생각해서 예, 리움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질을 보장하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약재들 자체도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질량을 바괄하는 면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관문을 걸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환은 뇌를 건전하게 하는데 뇌세포를 건강하게 또

0: 호두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자면 우리 몸에서 콩팥 지져와야 됩니다.
1: 네.
0: 예, 콩팥하고 간은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 중의에서는 붙여서 말합니다. 간선, 간선 이러죠. 예, 그 작용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콩팥이 좋으면 따라서 바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콩팥을 먼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예, 콩팥은 두 개가 있습니다.
1: 네.
0: 뒷잔등에 붙어 있으면서 주로 우리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에 허리띠를 매는 그 뒷부분에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저는 이 건네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몇 가지 썼습니다. 이거 쓰고 참 좋습니다. 예, 이게 항상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그리고 예, 이 귀에서도 전기 소리도 그냥 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제 잠은 예, 못 잤습니다. 네, 이게 하루
0: 예,
2: 세 시간씩 밖에도 못 잤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이게 머리가 그냥 아프고 나게 정신이 안 나고 공피원도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래도 이거 지금 내 이거 몇 달 쓴 바람에 예, 지금 머리 아픈 증세도 없고 그리고 항상 머리 어디 이 대치가 뻣뻣하면 어디 센자.
0: 네.
2: 이래든 증세도
0: 줄이 뻗치고.
2: 예, 그런데 이런 증세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좋아진 게 내 머리가 내가 내 전력선 비대해서 내 예, 이것도 또 오란데 밤소변이 몇 번씩 벗어나면, 그래서 밤도 더 못 잤습니다, 옛날에.
0: 네.
2: 하루에 여섯 번씩, 일곱 번씩 보면 어떻게 잤습니까?
0: 맞습니다. 밤소변이 잦은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늙음하게 들어서선 정말로 많습니다.
2: 네.
0: 그리고 소변이 속도 없죠. 속도 없어서는 자꾸 바깥에 흘려서는 정말 안개라 노친들이 또 잔소리 나오고, 이게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싹 해결됩니다.
2: 예, 그런 게 지금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하루 전에 그래도 한, 많이 보면 그래도 두 번 보고, 한두 번씩 봅니다.
0: 네.
2: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차갖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던 게 지금, 이것도 이렇고, 예, 몸도 많이 뜨뜻해졌습니다.
0: 그래야 이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게 치료됩니다. 예.
2: 예, 예. 이 약이 보니까 한 가지 약을 예, 이게 뇌 이게 뭐입니까 이것도 저 심리에도 혈관도 도와주고 신장에도 도와주고
0: 골가병에도 좋아집니다.
2: 예,
0: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서집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비뇨기계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뼈 우리 모든 골격근들이 든든해집니다.
2: 예, 그래서 내 이 약 아무래도 요번에 또 활동 영 좋구만, 예.
0: 예, 좋습니다.
2: 가시각에 천 원까지 또 빼주고, 가시각이 되니까, 오늘 이 활동에 좀 참여합시다, 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건의보시 안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심장 쪽에 그 혈압이가 바다 많습니다.
0: 네.
3: 그래서 높았다 낮았다 이거죠.
0: 그게 제일 나쁩니다. 혈압이 네. 낮았다 높았다 이 널뛰기를 하는 게 혈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탄성이 싹 없어지면서 그런 혈압이 제일 나쁩니다.
3: 그리고 심리부치 따는 게 제일 네. 혈압 때문에 심리부치 혈압 때문에 심장이 왜 뭔가 뗐다 어쨌든 더에 한 1초씩이라도 섰다 뗐다 이렇게 한단 말인데
0: 네.
3: 그러게 혈압 내과기가 70 넘어가면 또 머리 막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랬더랬습니다. 네.
0: 네.
3: 그래 밤에 자지 못하지 고래서 그래서 쿵당쿵당쿵당 이런 소리 났으나 나고야 그저 윙하고 이래서
0: 그게 혈압이 조절하게 되면 머리에서 소리가 더 씁니다.
3: 그저 쿵당쿵당쿵당 이러니 네. 소리 자꾸 나더랬습니다. 그래 약 먹어도 안 되지 그랬더니 군예 보시 한 점 써보니까 예, 좀 나선 게 알리지 않습니까?
0: 네.
3: 혈압도 좀 나서진 게 알리고 예, 머리에서 소리라는 증상도 났고 밤에 이러면 잠이라는 거 잘 못 잤습니다.
0: 네.
3: 그런 게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0: 네.
3: 그렇습니다. 심장도 예, 만나고도 가슴이 지레만 붙여가고 예, 그들비들 자꾸 떨리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습니다.
0: 네.
3: 그리고 침침하고 예, 그래서 답답하고 또 이런 따지면 그리 자꾸

0: 신내 나쁘게 때렸으니까.
1: 네.
0: 그리고 옆에서 무슨 좋은 소리를 하더니 그게 다 이게 나쁘게 들리는 소리에 그러면서부터 화답고 나지. 이래서 이런 증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간도 나빠서 그 자꾸 가위땀에 올라가지. 콩팥이 나쁘지. 뼈라는 게 아프지. 그것도 병이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약을 건네고 시하는 애들 효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많이 봅니다. 이 약이, 한 가지 약이라도, 약, 아, 이 약재가 25가지 들어가나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봅니다.
0: 예, 사변 자수구리 닿던 것도 나아졌지. 어떨 땐 도움도 없고, 모가에 가서 아파서 겁니다. 그래서, 물 자꾸 마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네 모가에 말라 들어가고,
1: 시도
0: 네. 말라 들고, 그것도 이러네, 그래. 그런 게 이중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래 봤던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 이야기 지금 좀 계속 당위적으로 써보려고 이번 우리 활동이 좋았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활동이 참석에 열려서 가고 달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우리 활동은 약 쌓아놓는 게 좋은 우리 활동입니다. 예.
0: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수고하신다. 저도 건네 보신 안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어제 먹었는가 하면 나는 노공이 있습니다.
1: 네.
3: 그래가지고 넷이랑 또돌이 살아야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예, 고려시행하며 정신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지라비하고 어떤 때는 세 번씩도 다 먹었댔습니다.
1: 네.
3: 지라비 자꾸만 올라가며 내려가며 엄청 아이 돼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이거 한, 이거는 한 넉 달 거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압이 온정됐어요. 하루에 혈압이 한 번만 먹어도 된다.
1: 예, 한 번도 이제 또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3: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기응하는 게 낫사지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리고 콩팥이 나빠 그런지 하루에 저는 사수가 영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런데도 또 괜찮은 게 밤에 더군다나 사수 많아서 다시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영은 좋습니다. 하루 떠나게 그것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예, 서면 볼라 이래 아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예,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소리 나면서 예, 아무 자지 못하겠던 게 그것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콩팥이 나쁘면 귀에서 예, 선쉬 있으면 귀에서 머리에서 다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예, 매미가 우는 것처럼 벌레 우는 소리 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뭉하면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다 하고 사람마다
3: 예,
1: 다
3: 어떤 사람 나는 예, 전봇대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전봇대 소리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콩팥이 허하면서 말은 이런데 신체 부족 심장이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3: 아, 그래, 글쎄, 그것도 이거 많이 해결되긴 해결됐습니다, 처음보다는.
1: 네.
3: 그래.
1: 점점 더 좋아지죠.
3: 예,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예, 이전보다 삼삼도 잘 가고, 소리 나는 것도, 예, 영 소리 심했댔는데, 소리 이거는 약하십니다.
1: 예.
3: 전봇대 소리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식은땀이 자꾸 나고, 예, 내나니 입이 마릅니다.
1: 그 보시오. 그, 예, 심장이 기가 약하고, 심장이 기가 약한 원인은 콩팥이 허증이란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심장이 충분한 기를 쏴주지 못하죠. 그러면 콩팥이 뭐 허한가? 특히 음이 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 자꾸
3: 아,
1: 마르고,
3: 그래요.
1: 피부도 마르고.
3: 예. 입이 마름이 있어요. 네. 이 피부는 이전에는 피부인 처음에 예, 그러기 전에는 피부 말라서 자꾸만 가려보면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1: 예.
3: 가려보면 그렇던 거는
1: 예.
3: 그랬는데 입이 말라서 예, 자꾸만 내나니 입을 자꾸만 문제지게 되고 모르고도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또
1: 예.
3: 입이 마르고 이렇대라.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해결되겠죠.
1: 해결됩니다. 이게 그 뇨빵즈란 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찐잉즈란 약도 들어가고 이게 다 허혈은 쓸데없는 심장열, 간열 싹 내리고 진액을 생산할 수 그냥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청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갑자기는 효과는 못 봐도 좀 이런 분들은 남이 쓰는 것보다 고부레에 세 개로 종, 네 개로 종 쭉 쓰다 보면은 그게 차츰차츰 다 없어집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할도 영소회과 할도에 참가해서 예, 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야,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저도 건의 보시는 안 쓰고 있습니다.

0: 저는 녹음실 부주 가서 머리가 아프고 꺼지려고 그리고 아침에 딱 정신 뺑한 게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닌다 이거
1: 맞습니다. 정신 난다. 다리에 힘이 온다 그런다.
0: 네. 그래도 힘들어요. 안 돼. 숨이 좀 가슴이 침침하고 황황해는데 힘들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든든해지죠. 예.
0: 네. 그래도 콩팥이 안 돼. 속이 자꾸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데 지금 속이 자전거 하게 속이 시원하게 봅니다. 또.
1: 네. 그럴 겁니다.
0: 그래도 허리 다리하고 그렇게 불편한데 지금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도 밤에 잘 때 귀에 전기 소리가 나 다지 못했는데 지금 전기 소리가 나요. 다음은 잘자 이건 좋습니다.
1: 예.
0: 이야기들은 부산한테 최고약인데 내 서문 중에서는. 예.
1: 그렇죠.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효과 못 보면 다른 약은 근본 지금 또 다른 약재들 다 재배한 약재들 돼서 예. 약이 효력이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 어쨌든 늙음하게는 이 홍삼로경을 써봐야 됩니다. 근데 홍삼로경 하면은 나는 못 쓴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위에 20몇 가지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허혈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0: 예, 그래서 이번 화재 장마에서 약 상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네발을 먹은 지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된다.
1: 예.
3: 야, 처음에 먹기 전에 나는 기억력이 어쩌면 없었어요.
1: 예.
3: 기억력이나 어쩌는가 병원에 가 물어볼까. 이 귀에서 소리 는 거거든. 관계자들 귀에서 소리 어서 나지고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억력이 미녀 없습니다. 그거 예. 무슨 물건 사러 나갔다도
1: 남보다 이런 분들이 옛말에 지금 보면 위축이 심하게 왔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남보다 먼저 오는가. 이미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이 사람이 센시 콩팥이 극도로 허하면 내 조직이 빨리 위축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빠. 귀에서 소리도 나고 합니다.
3: 네. 그런 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지금 왜 기억력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3: 예, 기억력이 증가되니까 귀에서 소리도 졸라고 그리고 손이 나빠서 귀에서 나면서 오겠지만 그냥 소변 자수가 저녁엔 대여섯 번 나갔던 게 요즘에는 소변 자수가 영 줄어들어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지나가고
1: 네.
3: 그리고 이 약이 내서 기억력 때문에 먹었는데 이 다리 허리도 그래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 그리 아프니 그것도 지금 많이 났어요.
1: 예,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쓰고 보면은 내 조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천자천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낫죠. 그래서 선시 콩팥이 허한 걸 해결하게 되면 선주구성수란 말입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기 때문에 낫지 말래도 골가병은 따라서 나사집니다.
3: 그리고 저녁에 자우림 애가 싹 그래서 밤 한 2시간 남은 거 새벽 3시 일어나 오리 두개하고 그러던 게 요새 자우림이 졸라서 벌써 9시나 10시에 누워먹어서 아침 4시 5시 일어나서 영 정신이 안 들죠.
1: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약 쓰는 분들 다 잠이 잘 온다 합니다.
3: 잠이 잘 자고 이제는 잠 안 자서 아침 일어나면 막 우리 두번하게 정신이 나던 게 요즘은 정신이 나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이 그렇게 좋다는데 활동이 또 써서 계속 다른 약은 다 두죠. 이것만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되는 거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입니다.
3: 예,
2: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종건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존경심이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져

인철아 작사, 정영란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부남 작사 작곡이 외롭지 않아요는 따뜻한 시선과 성기를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정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정유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멈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나운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시로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풍습방 특대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6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러면 400일 복용할 양이고 12세트부터는 우리 짐이 따라갑니다.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짐을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트라는 거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큰 과글로 두 과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시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예, 약을 먹는 게 틀립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리 오장육부의 당령법칙에 근거해가지고서리 즉 다시 말해서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공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수여되는 그런 약 처방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흡수가 빠르고 효과 빨리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나는 오늘 싸겠다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 8세트 이상부터는 우리 공장 측에서 풍습방 한 세트를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풍습방 우선은 안색이 연변 환자분들한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습방은 처방이가 엄청 돌출합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약 조합을 했는가. 그래서 한 가지 약은 전문 그 깊은 곳에 풍한 습기를 몰아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수면상에 골관절 질병 치료한다는 약들은 풍한 습 없애는 약하고 이 골수 보충해준다는 약 이것을 한 대

섞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서 순시치료법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치료해야 효과 잘 보는가? 시장의 약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래 잡사동이 별 효과를 못 보는 게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순시치료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앤다. 이 약은 돌출하게 약이 센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 약은 우리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은 또 다르댔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 특히 우리 골수 모자란다. 어떤 분들이 골수 역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을 제가 자꾸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영양가가 모자라고, 나무의 영양가는 우리 인체 내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기시르는 혈액순환이죠. 그래서 영양가를 보충할 때 나무에다 물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면 인체를 놓고 말한다 할 때 뼈 속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어떤 사람들은 동맥경화 생겼다, 혈전이 생겼다. 이럴 때 우리 근근히 혈관 확장하는 약을 써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랑무리가 원래는 졸졸졸졸 잘 흘렀는데 겨울철 돼가지고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랑물이 몽땅 얼어들었습니다. 얼어들니까 물이 통하지 못하죠.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인체 내에도 이런 한기, 깊은 곳에까지 특히 뼈 속에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정말 혈관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혈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 혈관 통해서 뼈가 수혈되는 영양물질, 혈액순환 통해서 보내주는 게죠. 그런데 이 혈관들이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차게 되면 그 혈관이 도랑물이 얼어드는 것처럼 혈관도 몽땅 얼어듭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근본상 끊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게죠. 예, 이럴 때면 우리 그 인체 내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그 기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血管 E란 게 자꾸 생깁니다. 血管 E란 거는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그 혈관이가 좀 이렇게 기형으로 된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절로 혈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펑스람 걸린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관절이랑 다 붓긴 것처럼 닭발손 그 다음에 붓긴 것처럼 불뚝불뚝 튀어나왔죠. 어디 그런가? 그게 기실은 원래 혈관이가 다 얼어들어가지고 혈액순환 아예 됐거나 방법 없어서 인체라는 거는 혈액순환 되게 하기 위해서 대량적으로 血管 E란 게 자라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기면서 강의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가 사진 찍어보면 다 압니다. 예,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다 검증받은 게고, 血管 E란 건 이것도 현대의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 따라서 정상적인 혈액순환 하지 못할까나 어쩌는가. 뼈 속에 영양물질을 갖다가서리 혈액순환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짝이 뼈가 멍땅 관차오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이란 관. 차오라는 건 구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관 차오가 멍땅 막혀가지고서 마지막에는 골다공증이란 게 옵니다. 썩은 나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자면 일단 거기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준다는 게 뭔가 한기 깼기 때문에 막혔죠. 예, 겨울철 됐기 때문에 도랑물이 얼어든 것처럼. 그러면 그 한기를 몰아내는 우리 황제내경도 그렇고 신농분조증도 그렇고 여기면서 제일 센 약이 제일 신속하고 제일 맹렬한 약이 뭐인가 우토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우토 여기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앤 처방에 좌우토 좌우토 그러니까 남방의 우토와 북방의 우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토가 들어감으로써 그 원징입니다. 경락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예, 이 우토는 유일하게 명문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우리 뭐 중약재 몇천 가지 약재인데 그 중에 우토밖에 없습니다. 예, 그 명문혈을 열어주는 약. 예,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문혈이라는 게 뭔가 농촌집에 그 구두리가 지금 올해 비 와도 가지고 서리 구두리 멍땅 얼어들었다 습기 깼다 한기 깼다 이걸 거기 한기를 몰아내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을 떼줘야 되죠. 그 부습계 작용인가 명문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 좌우 들어가고 추풍 추시 바람을 없애고 습을 없애주고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지금 풍수빵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 풍수빵을 먹은다면 또 예, 지금 예, 너무나도 큰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날에 날마다.
0: 네.
2: 예, 나는 예, 10년 전에 기행성 관절이랑 이렇게 진단받고 예, 그래 그런지 예, 허리가 꼬부러져 가고 예, 네. 무릎을 걸 때면 뚝뚝 쳐서 뭐 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몇 발도 못 가서 또 안 닿았고 이래 됐어요.
0: 네, 연골이 다 쓰러졌죠.
2: 예, 뚝뚝 소리 난단 말인데.
0: 그렇죠.
2: 예. 나도 듣게. 그리고 내 이렇게 모르게 내 아무 죄도 아니던데 막 가슴이 떨리고 예.
0: 네.
2: 아, 그 다음에 숨쉬기 용 바쁘다 말인데, 허허, 하며.
0: 네.
2: 그래다가 또 식은 때 막 나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해도 하늘이 빙빙 돌아가고, 예.
0: 네.
2: 아, 그래서 소화도 아예 되고, 먹긴 먹는데 가슴 처지 마음에 소화도 아예 되고, 예. 아, 그 다음에 또 눈도 이렇게 아무리 비벼도 희미하게 비운다란 말입니다.
0: 네.
2: 예, 잘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눈이. 아니, 무서워서 그런가, 눈 아무리 비벼도, 예. 올리뜨고 늘뜨고 다 아예 되고, 예. 희미하게 비우더라면. 그래서 예, 아니 좀 뭐 연기신에 뭐 잘한다는 중이 의사들 다 땡기면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그때 또 약도 먹고 이래서 또 청약도 먹고 했는데 그때 뿌리지 아이 되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효과를 못 봤습니다. 돈 대를 들어가고.
0: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
2: 예, 아니, 그 나면 어쩌겠습니까? 막, 그저, 뭐, 어떨 때는 막, 기분 상해 죽기 싫어, 이렇게 사람하겠는데, 그 후, 이 선생님이, 이 풍수방 강의를 들었다 말인가.
0: 네.
2: 그리고 이 풍수방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0: 네.
2: 야, 정말, 날에 나마다 지금 독특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언니 선생님 알았더라면, 돈 다 있었겠는 거.
0: 그렇지.
2: 예. 예. 아니, 그니까, 예, 날에 나마다 효과를 볼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2: 예, 정말 기적이 납니다, 내 몸에서는. 예.
0: 지금, 그, 허리도 많이 펴졌지 않습니까, 지금?
2: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예, 눈에 희망기도 잘 배우고, 무릎에 소리가 아예 납니다.
0: 무릎 관절도 많이 유연해, 지금.
2: 예, 아무리 잡아 두드려도 아예 납니다.
0: 눈도 지금 깔깔한 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리고 이 시금따도 아예 울린다.
0: 네.
2: 아, 시금따 뭐, 난 모르게 얻으란 게 이렇다만.
0: 네.
2: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펴지고, 예,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아예 어지럽습니다. 빙빙 네. 돌아가는 것도, 예.
0: 예.
2: 예, 이게 조금씩 허리도 펴지기 시작하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예, 가슴 뜨지가, 근데 소화도 얼마나 잘 되니, 밥 인간 잘 먹습니다.
0: 네.
2: 소화 잘 되니까.
0: 네.
2: 그러니까, 예, 밥 잘 먹었지, 예, 기운도 나고, 예. 용, 예, 기분이 좋다 말입니다. 얼마나 네. 좀, 예, 효과 많은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뭐입니까? 국경제 추석 이렇게 활동하지 않을까요?
0: 네, 예.
2: 예, 이게 약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어, 예.
2: 예, 계속 이 선생님 친구도 하고 약도 먹고 이래고, 예. 더 좋은 효과 있길 더 없네, 이렇게 바라면서 계속 약을 먹으려 하면서, 이번, 이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또 싸려고 합니다.
0: 네, 8세트 이상부터 예. 싸게 되면,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2: 네, 오늘 사겠습니다.
0: 네. 2880018번에 전화 치시.
2: 2880018번에
0: 네.
2: 전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추상우 이런 우타우는 예, 주약의 심장, 간, 곰팡이, 비상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속 깊은 곳에 특히 뼈속 깊은 곳에 바람, 한기, 습기 이런 걸 인해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관절이 동통 느끼는 거 이거 빨리 진통작용이 좋고 심부렁통 가슴 아까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자꾸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다 심장의 양기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상우, 추사우 이런 우타우는 이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령량기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자꾸 추워하거나 아프거나 시련하거나 예, 이런 증상에 효과 좋죠.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두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3: 이런 시간 내줘서
0: 네.
3: 내가 이 저기 봉급빵 먹고 좋아진 것은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0: 네, 예, 얘기를 하세요. 예.
3: 난 예, 이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0: 네.
3: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네. 시간을 해서 뭐 저는 한 30년 거의

0: 되는데
1: 네.
0: 조금 시선이 아플 때는 것도 약질하고 침도 맞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숨을 또 일하고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한 1년 지나면 또 아프면 또 어디가 처약도 제먹고 또 침도 맞고 이래서 권위를 여러 번 거쳐서 어느는 시간이 오래됐는데 어느는 아무 약 써도 말 안 듣습니다.
1: 네.
0: 제 허리 아플 때는 지금 너무 아프면 어느니 나이는 70 정도 됐는데 집행일 지풀 정도를 이렇게 아프고 무거운 몸이 내 모습을 잃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저게 이렇게 풍수방이도 사는 이런 저게 가서 싸먹었는데
1: 네.
0: 신기하게 그것이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완전히 나이 나서도 대부분 70 지금도 화려해서 많은 개를 걸어다닐 수 있고 짐도 10분 이상 들 수 있고
1: 네.
0: 허리 아파서 밤에 밤잠도 잘 못 자고 그래도 이래야 이 일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어, 대단하셨죠.
0: 예. 이 풍수빵이란 이, 예, 정말 제품 이렇게 좋은 거 처음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분享하는 겁니다.
1: 예, 좋죠. 예.
0: 예, 그래서 예, 앞으로도 계속 사먹을 예상입니다.
1: 좋죠. 네.
0: 예. 예.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이 우토는 이 본 처방에서 보게 되면 예, 준요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준천조시라는 거는 우리 이 옛날에 우리 전쟁판에 나가서 싸움할 때 준주하고 천하고 조시에 이게 작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준주라는 거는 이 황제가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준요가 주도적인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여우라는 겁니다. 천여우 거기면은 약재가 지렁이하고 루샹 질마첸즈 들어갔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예.
3: 저는 예, 풍수빵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이제는 한 5개월째 썼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전화드립니다.
1: 네.
3: 이번에 또 저기 추석하고 국경들이 겹치니까나 또 의료 활동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는데
1: 네.
3: 저는 팔다리 시리고 위가 항상 파고
1: 네, 예.
3: 마목이 심합니다.
1: 아, 예. 예.
3: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해서 경상쪽으로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엄청 바빴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어떤 나이 드니까나 기억력도 나빠서 금방 무슨 말을 했던지 어디까지 말했던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 동서남북 분간 못해서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게 집으로 가는 방향이 어딘지 아주 저기 예 영 찾기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퍼뜩퍼뜩 돌지 못하니까나 그렇겠지.
1: 네.
3: 예. 예. 뭐 집 가는 길도 엉키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무릎 관절이 영 아파서 병원에
1: 네.
3: 치료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한 효과를 못 보고 그냥 다리를 이래 꼬부리고 이런 뭔가 양반 다리도 바로 못하고 무릎이 그냥 끄덕끄덕 소리나면서 이런 것도 불편했습니다.
1: 네.
3: 근데 이번에 선생님 얻은 이 불편한 몸으로도 그냥 이런 데로도 죽을 때까지 어떤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접했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선생님께 가서 진단받았는데 확실히 침구로 또 결합했지 할까나 약도 약 싸고 침구로 결합하니까나 이게 완전히 효과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여기서 신심 가지고서 어떤 선생님께 내 몸을 맡기려고 그래서 예. 그래서 다섯 달 얻은 쓰고 보니까나,
1: 네.
3: 귀에서 소리도 안 나고, 밥 먹을 때 살에도 안 걸리고, 물도 막 깨끼면서, 여기서 혼날 때 많았습니다.
1: 네. 예.
3: 그런데 이래다 보니까나, 예. 이, 저기, 머리도, 이게 나사지니까나, 머리도 많이 개운해지고,
1: 네.
3: 많은 해결을 받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경절하고, 추석, 이 활동에 좀 참가해가지고 저기는 약 좀 풍부히 쌓아야만이 친구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번에 무대 활동이 12 예. 세트부터 친구가 있습니다.
3: 아,
1: 그래서 18 세트를 더 드리고 또 짐을 8번 놔드리고 오늘이 예. 결정하는 분들을 또

0: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네.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 네. 내 지금 여기 이 활동에 참가하길 해서 급하게 전화한다 지금.
0: 예, 예. 예. 288 예, 예. 0018번 지금 빨리 전화
1: 주세요. 예, 예. 예. 어쨌든 선생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면서 예. 네. 그래서
0: 네.
1: 예, 예. 치료를 잘하고
0: 예. 치료 잘 받으세요.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 지렁이하고 루샹, 쯔마, 첸즈 이 세 가지 약재는 천여에 속하는 건데 주약의 간을 도와주면서 바람을 없애주고 그 다음 비장을 도와주면서 습기를 몰아내고 특히 쩐징, 징이란 게 뭡니까? 어디 뭐 꿋꿋대나거나 이런 게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고 예, 이런 것을 해결해주면서 진통작용 좋고 이 독소를 배출해내간 해독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0: 여보세요? 예.
2: 네?
0: 얘기를 하세요.
3: 예. 예. 저도 붕수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네, 어제는 저는 오래 먹었습니다. 이 붕수빵 먹기 전에는 정말 걸음도 잘 걸지도 못하고,
0: 네.
3: 골다공증이 심했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걸음도 잘 걸지 못하고, 무슨 어디 나가서도 영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0: 네.
3: 그런데 붕수빵 먹으면서부터 지금 걸음걸이가 지금, 시내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좀 서 있지 못했는데,
0: 네.
3: 지금 붕수빵 먹으면서부터 허리도 안 아프고, 예, 소화도 잘 안 되던 게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이전에는 정말, 아파가지고 소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이러니까 영 불편한 점이 많았댔는데 지금 붕수빵 먹으면서부터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저는 붕수빵 나와서부터 이 붕수빵 먹고 있었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진가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네. 수면장애도 있었습니다.
0: 잠도 잘 못 자.
3: 예. 잠도 잘 못 잤는데 지금은 다리가 안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니까 예, 수면장애도 해결이 됐습니다.
0: 네, 잠 잘 자죠. 예.
3: 예, 예. 그래서 저는 붕수빵이 이게 아예 붕수도 몰아내고 골수도 부해준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깊은 속에 붕수도 몰아내는 약은 정말 이 붕수빵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붕수빵을 먹겠습니다.
0: 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네,
4: 저는 붕수빵을 쓰고 있는데 허리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서 볼볼 개댕겼습니다.
0: 예, 예.
4: 그리고 또 저기 그런 아파에는 부엌마다 저기 그런 마세사에 왔는데 항상 다수간에 어디가 떨어지는지 몰라.
0: 파킨슨 증세죠. 이 손을 막 떠는 게.
4: 예. 그래서 둘 다 우리 이 붕수빵이 저희들은
0: 붕수빵 혈배강 지금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4: 두 가지 같이 세 가지 같이 먹어요.
0: 세 가지 다 같이 쓰죠. 예.
4: 그러니까 예. 지금 아가에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예.
0: 네.
4: 나도 아주 정상입니다.
0: 네.
4: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0: 허리도 많이 펴지고 예. 예.
4: 머리도 쭉 펴지고.
0: 지금 1차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4: 예.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예.
4: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먹겠습니다.
0: 네. 예.
4: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러니까나 우리 뼛속에 그런 통로를 빨리 열어줘야 골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열어줘야 수혈관 이란 게 몽땅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토라는 게 어느 와 있으니까 아니 우리 류풍스 환자들이랑 관절이랑 다 비뚤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잡숫게 되면 밤에 잠자는 도중에 뼈가 끄덕끄덕 소리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나 하는 게 무슨 뭐 뼈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리를

0: 지금 찾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게 다시 회복되는 게 이게 이거만 효과 빠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혈 운행을 막혀진 것을 빨리 이거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슴 배 자꾸 한길리면서 아파나는 분들 이게 엄청 좋죠. 그리고 특히 중풍 반신불수 이런 분들 특히 천여우가 들어감으로써 띠룽, 그 루샹, 쯔마첸즈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 그 마비됐던 신경 예 이것을 빨리 활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면서 쯔마첸즈 이 마천자란 약은 중약 중간에서도 예, 진통작용이 제일 좋은 약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풍습 골병하고 그 다음에 근육 손상을 인해서 이 어깨라미 잘 쓰지 못하거나 결국 여러가지 이런 다리라미 자꾸 근육이 경련이 자꾸 오거나 이런데 엄청 좋죠. 그 다음에 우리 조여라는 게 있습니다. 진천조시죠. 조여에는 우리 쯔즈란 약재가 있고 쯔즈는 주약에 우리 비상을 도와주면서 습을 몰아내기 때문에 쯔즈 본신은 또 심장, 피, 위, 산저우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저우징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약재입니다. 삼초경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약 놓고 말하게 되면 림파계통에 속하는 게죠. 이 산저우시통은 인천에서 어딘가 같은가 하면 우리 정치부 놓고 말하게 되면 하수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부의 하수도가 얼기설기 다 있죠. 그것처럼 우리 오장육부의 독소 객관한 독소 쓰레기 예, 어쨌든 신진대사라는 도중에 독소 쓰레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보내는데 산저시통이 벌써 통해야 됩니다. 예. 이 산저시통 통하는 이 줄즈가 없게 되면 예, 아무리 독소를 배출한다 해도 예, 그 통로가 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배출 못합니다. 그래서 줄즈 본신은 청열 해독 작용 좋고 그리고 또 량쉬 피를 차갑게 만들고 피가 너무 뜨거우면 우리 류풍수 관절이라며 또 이런 여러가지 시통신 홍발랑창이라며 다 피부병이라며 다 이게 피가 너무 뜨거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해독작용 좋고 리시 습기를 몰아냅니다. 특히 불면증에 좋습니다. 쯔즈란 약재 잠 잘 못 자거나 짜증이 나거나 결국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 습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황달이란 오거나 그 다음에 그 투뇌란 게 뭐니까 자꾸 피를 토하거나 코피 나거나 이런 데 좋습니다. 이게 다 피가 너무 뜨거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여의 또 두 번째 약이 뭐니까 모여란 약재입니다. 이 모여는 주간시풍 기간에 간을 도와주면서 바람을 없애주고 그리고 주약에 간경락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어디에 궤양이라면 생겼거나, 그다음에 구강 궤양이라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런데 빨리 아물게 하는 작용 좋고,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뭐 살이 썩어가지고 잘 아물지 않거나, 예, 이런데 새로운 살을 자라나게 하는 해주는데 엄청 좋죠. 그다음에 황바의 황진 이 두 가지 황제가 들어간 약재가 들어가게 되면 청열 해독 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열을 없애고 한기를 없애고 이러면서 음양 평형을 해주는데 우리 이 풍습방이가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이 통로를 빨리 열어준 다음에 골수 보충해준 약재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골수를 전문 보충해준 처방 딸로 있습니다. 예, 이 처방이 들어가서 이걸 가량에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골다공증을 인해서 이 허리뼈람이 특히 척추뼈람 자꾸 끊어지거나 예 이런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전투는 8월 29일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녁 무렵 홍군 30군 264탄이 보부소 남쪽에 자리를 잡은 대게사를 공격하고 4군의 일부는 보부소 서쪽에 있는 국일사를 공격하였다. 하룻밤 동안 대게사에서 적군 2개 연을 무찔렀다. 남은 1개 연은 대게사 뒷산에 있는 사격진지로 달아났다. 국일사에 있는 적을 1개 영 가까이 무찔렀지만 나머지 1개 영은 험한 지세를 믿고 버티고 있었다. 30일 밤 적의 증원부대 49사가 대게사 남쪽에 이르렀다. 264탄은 조금 맞서 싸우다가 명령에 따라 대게사 동쪽으로 물러났다. 31일은 저가 쌍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날이었다. 서양전은 전선과 멀지 않은 말파산 위에 지휘소를 마련하였다. 대게사에서 국일사로 이어진 싸움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아침에 보니 오성인의 49사가 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부대는 오랫동안 대게사 남북을 오가면서 우물쭈물 느리게 움직이었다. 지휘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따금 들려오는 종소리에 속이 탔다. 점심때쯤 되자 30군 군장 정세재가 서향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1: 정지휘 동지, 적들이 거북이보다 더 느리군요. 그래요, 나도 봤습니다. 강에서 우리 홍군한테 어리 빠진 적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정지휘 동지, 오성인이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수색대가 앞길을 샅샅이 수색한 다음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나서야 주력부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언제쯤이면 싸울 수가 있을까요? 동지가 놈들을 못 움직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러게, 사납게 맞고 있으니까 적들이 어찌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양전이 되물었다. 앞에는 그 작은 산들을 내주고 우리 작전 지역 안으로 적을 끌어들이세요. 리선염 동지하고 잘 의논해보고. 알겠습니다. 정세재가 전화를 끊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쯤 되자 오성인의 49사 전체가 홍군의 전원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 서양전에 적이 빠져나갈 수 없게 뒷길을 단단히 막으라고 명령을 했다. 오후 3시 서양전이 총공격 명령을 내리었다. 숲속에 숨어있던 88사와 89사 전사들이 호랑이 같은 기세로 맹공격해 내려갔다. 골짜기는 대본의 총소리, 함성소리로 가득 찼다. 이후 연기가 치솟고 먼지가 날리었다. 숲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서양전은 주문에서 자그만 대통을 꺼내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담배를 피웠다.
2: 어참 뭐, 빌려간 소주는 다 읽은 거요?
1: 아직 다 못 봤습니다.
2: 아직도 다 못 보다니, 말이 돼요? 나는 몇 번이나 봤는데.
1: 아, 무슨 재미로 본 걸 자꾸 봅니까?
2: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
0: 서양전이 웃으며 말했다.
2: 한번 시험을 쳐보지. 송나라 군대가 80만이었는데 대부분 개봉부군에 조던해서 군사들이 먹는 양식을 어디로 댔겠나?
0: 허참모는 멍해서 눈만 슴뻑거리었다.
2: 어때? 모르겠지? 응?
0: 서영전이 담배를 빨면서 웃었다.
2: 내가 소주를 자꾸만 들춰보는 까닭이 다 있다니까?
0: 이때 이선념이 전화를 걸어왔다. 부대가 이미 적의 허리를 보부소화 양안에다 세토막으로 갈라놓았다가면서 이제 사이에 모든 예비 부대와 구

0: 네 통신력, 호위련 보위패까지 몽땅 내보내고 기관 간부들까지 공격에 나서서 곧 적을 무찌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종소리와 대포소리는 잦아들었다가 다시 울리고 높아졌다가도 낮아지면서 골짜기에 메아리를 쳐댔다. 붉은 해가 서산에 떨어질 무렵 종소리는 뜸해지더니 북쪽으로 옮겨갔다. 우리도 자리를 옮겨야겠군. 서영전이 참모에게 말했다. 지휘소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산을 내려갔다. 서향전은 말을 타고 앞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전투가 생각보다 순조로운 덕분에 마음도 개운해났다. 서향전은 산서 사람이지만은 경극을 좋아했는데 특히 감로사를 즐겨 불렀다. 마음이 경쾌할 때면은 언제나 몇 구절 흥얼거리곤 하였다. 전세 축이라는 말은 마세요. 이 늙은 신하가 차근차근 말씀드리지요. 료비는 워낙 서양전이 제법 흥이 올라 재미나게 흥얼거리자 허참마와 호위병들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부부 소화가 굽이진 곳에 이르자 저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을 하고 있었다. 서양전도 말에서 내려 가까이 가보았다. 리손염과 정세제가 서양전을 보고 경례를 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서양전이 물었다. 사로잡으려겠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정세제가 아쉬운 듯 말했다. 오성일이 부상을 입어서 쉽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뒤쫓는 바람에 강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금방 근절했습니다. 리선염이 강가를 가리켰다. 과연 국민당군 소장 견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너부러져 있었다. 그때 국일사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서양전은 몸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쓰고 있는 리선염과 정세제를 보며 말했다. 가서 쉬도록 하시죠. 난 저기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국일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서양자는 국일사 최전방 진지가 있는 암벽 아래에 이르렀다. 국일사 뒷산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큰 보루가 보이었다. 공격을 맡고 있는 호랑이 탄 团장 분명히 달려와 격려를 했다. 분명은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입술을 실룩거리며 울먹거리었다. 가까이에는 손에 번쩍이는 큰 칼을 든 돌격대원 수십 명이 몸에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숙연하게 서 있었다.
1: 동지, 무슨 일이지? 매들 이러? 어? 우리 사장이 희생이 됐습니다. 뭐라고? 왕대산이 죽었단 말이오? 어?
0: 서양전은 너무 놀라 귀를 의심했다.
1: 네, 여러 번 공격해도 안 되니까 사장이 눈이 뒤집혀서 직접 나섰습니다. 동지들, 내가 어부하겠습니다. 돌격하면서 기관총을 잡고 산 위에는 적들한테 내 갈기다가 결국 눈먼 총알에 맞아 쓰러졌지요. 조금 전에 시신을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0: 왕대산이라면은 사방명군에서 밤의 장군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적들이 홍군을 소탕하겠다며 여섯 갈래로 조여올 때도 서른 명쯤 되는 권총 부대를 이끌고 달려나갔다. 그는 밤의 어둠을 타 소통강을 걷는 뒤에 몇 길 되는 벼랑을 넘어 적의 탄주의부를 습격하였다. 그때 그는 적의 탄장을 해치운 뒤에 노역한 무기와 서류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이제 겨우 스무 살밖에 안 된 청년 사장이 전사했다니 서향전은 잠시 말을 잃었다.
1: 사장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어코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0: 분명은 사창을 들더니 돌격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평소에는 수줍어서 남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사람이 마치 성난 사자가 된 것 같았다. 서양전이 다가가서 그를 붙잡았다.
1: 어쩌려고 그러나? 돌격대를 이끌고 공격하겠습니다. 안 돼요.
0: 서양전이 단호하게 소리를 쳤다. 이렇게 흥분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서양전은 즉시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는 먼저 사무에 있는 패잔병들을 포위한 뒤에 병력을 끌어모아 국일사의 적을 무찌르기로 결정하였다. 서양전이 산후의 사격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서두를 것도 없어. 놈들은 도망칠 데가 없잖아.
0: 병력과 무기를 재배치하고 새로 준비를 갖추자 높은 담 안에 숨은 라마 교사번을 한 번에 칠 수가 있었다. 산 꼭대기에 있던 적들은 희망이 사라지자 불이 죽어 백기를 들고 산을 내려왔다. 서향전이 의리의리한 사원에 들어서서 보니 적들이 양식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버려서 전사들은 불을 끄느라 바빴다. 어떤 사람은 불을 끄면서도 생사를 허겁지겁 씹었다. 그동안 조림배를 안고 싸운 것이다. 서양전은 산후불을 보면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리었다. 마침내 북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군.

자신을 장비에 비하는 팽덕현은 확실히 장비처럼 거칠면서도 세심한 면이 있다. 특히 그의 충성심은 언제나 당이 위급한 시각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하곤 한다. 북진의 길은 열렸지만은 부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앞장선 일군단만 고제로 진군하고 다른 부대는 내부 문제 때문에 여전히 발이 묶여였다. 홍군 전체는 또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지었다. 팽덕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른 아침부터 그는 얼굴이 잔뜩 굳어지었다. 삼군단 지부는 박의라는 마을에 들어있었다. 마을은 온통 흰 경본이 나벗기는 소동으로 지은 집들로 빼곡하였다. 팽덕회는 널찍한 뜰을 서성거리었다. 호위병은 팽덕회의 눈치를 살피며 멀찍이 서 있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열흘이 훨씬 지났다. 팽덕현은 날마다 좌로군에서 소식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모태똥은 진창호 서향전과 함께 끊임없이 전보를 보내 다그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9월 3일이 돼서야 그들은 장국도가 보낸 전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갈곡하에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더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갈곡 상하류도 70리까지 올라가서 살펴보았지만 건널만한 곳이나 다리 놓을만한 곳이 없다. 부대마다 양식이 사흘치밖에 없고 25사일은 이틀치의 양식밖에 남지 않았으며 전신국은 미리 양식이 바닥이 났다. 드넓은 조지를 지날 형편도 아니고 이대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결국 내일 아침 세 갈로로 나누어 전부 아바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전보는 또 이런 말을 덧붙이었다. 지금 형편은 지난번 몰가이에서 양식이 바닥나 부대가 큰 손실을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도 억지로 바인야이로 진군한다면 결과는 분하다. 북진은 이미 때를 놓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전보를 받아본 팽덕현은 깜짝 놀랐다. 초원에 이름 없는 작은 강이 어찌 대부대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핑계였다. 사방면군 동지들 말로는 사방면군에는 조선 부대가 있어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재료를 얻어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조원은 물이 젖다가도 순식간에 빠지는 곳인데 어찌 대군의 움직임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량식이 모자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지난번 전보에서 장국도는 아바 지역은 몰가이보다 양식이 훨씬 많다고 했었다. 두 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장국도가 백독회와 서병제를 불러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친절했던가. 생각해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임이 뻔하였다. 은전 수백 립과 소고기 몇 근을 들고 왔던 황초도 그랬다. 그는 지금 주황을 좌우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문천이 아니라 모 대통령입니다 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했다. 분내기가 어찌 이처럼 당돌할 수 있단 말인가. 장국도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백덕회가 옛 군대에서 겪은 일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장국도는 자신의 손을 들어 동의한 북진 방침을 내놓고 거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떤 돌발 사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백덕회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걸음을 뚝 멈추었다. 세찬 바람에 경본이 찢어질 듯 펄럭이었지만은 백덕회는 꿈쩍하지 않았다. 조항에서는 지금 상황이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백덕회는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에 잠기었다.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책이야 많이 봤겠지만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를 텐데 누가나 눈치챈 것 같지도 않고 요 며칠 모태동도 조조하게 이런저런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걱정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이런 형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주 위험한데. 백덕회는 또 불안해지었다. 군 단장 동지, 겉옷을 걸치십시오. 바람이 찹니다. 허병이 외투를 들고 와서 건네주었다.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다른 사람하고 쉽게 나눌 이야기도 아닌데 말이야. 때가 될 때까진 혼자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싶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고 걸음을 뚝 멈추었다. 아니지, 모든 대비를 해야 해. 당원으로서 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알아채고도 말하지 않았다가 큰 화를 부리게 되면 후회도 늦지.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한참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우선 일군단과 연락을 해야겠군.

장편 소설 대장정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

0: 박사는 중미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법치 보장은 튼튼한 토대입니다. 올해 7월 1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 시행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9월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법치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본보기의 힘으로 새로운 기풍을 이끌며 법치 선전으로 민심을 응집시켰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일련의 주제 활동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는 데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굴에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일련의 선전 교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바 10가지 함께 계를 특세 활동을 펼치고 주급 중점 추청 활동 30개와 현시 기층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 기획해 민족 단결 이념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선전을 중점 활동의 하나인 본보기와 동행, 모범의 발자취, 민족단결진보, 전역 순회 강령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강령 활동은 늑속, 전주 8개 현실을 찾아 각 업종에서 온 민족단결진보 선진 전형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변강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함으로써 민족단결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입니다. 이번 선전강연 활동을 통해 우리 기층사회구역의 민족단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층선전강연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집집마다에 심입되도록 하며 민족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항상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훈춘시 농업농촌구 부국장 유소입니다. 변강의 뿌리를 내려 서로 지키며 도와온 선진 모범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교양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구체적인 사업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을 기층봉사에 융합시키고 알심들여 농업관련 실사를 잘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선전 형식을 부단히 혁신해 법률보급 교실을 대중들의 생활 속으로 옮겼습니다. 도나시 민족단결광장에서 열린 몰입식 선전교양 실천활동은 문의 공연, 현장 해설 등 대중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법률 조문이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도나 주민 대가흔입니다. 방금 회령을 따라 한 바퀴 돌아보고 사업일꾼들의 해설을 듣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대중들의 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법률은 우리가 일상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데 구현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인 선전 진지 외에도 우리 주에서는 전주 각 고속철도역에 민족단결 주제선전회의랑을 조성했습니다. 이로써 여객들이 출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족 단결 교양을 받도록 하고 변강의 단결된 형상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여객 혼회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띄고 널리 선전할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연변을 더 잘 노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대형 문화체육 활동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민족 단결 진보 법치 선전을 펼쳐 경기 관람 열기 속에서 단결 이념을 전파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경기장의 열정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도록 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본보기 순회 강연에서 형식의 다양한 현장 법률 보급에 이르기까지 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은 담채가 더욱 풍부하고 선전 방식도 더욱 대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활동은 변강의 특색에 립각해 진실한 이야기로 단결의 힘을 전달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법치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대중들의 생활에 융합되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준수하고 활용하는 것이 여러 민족 대중들의 공동한 자각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변강 민족 지역의 실제 립각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법률 정신이 뿌리 내리도록 추동했습니다. 2026년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과 길림성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가 정식 시행된 첫 해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 촉진조례 수정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상위 법에 맞춰 지방 부대 법치체계를 완성하는 한편 민족단결진보 선전호를 계기로

0: 한계 법률 두 개 조례에 대한 선전 강연을 전방위적으로 전개 법치의 힘으로 공감대를 응집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촉진처 사업일꾼 한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한계 법률 두 개 조례에 대한 학습, 관철 실시를 지속적으로 들어주고 법률의 요구를 구체적인 사업 조치로 전환하며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 건설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면서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연변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동하겠습니다.
1: 주로룡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 주로룡사업위원회 办公室, 연길시 민정국, 연길시 로룡사업위원회 办公室에서 주관한 연변주 2026년 경로시즌 활동 가동식이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정엽 부주석 하우조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 사회를 대상으로 연변주 즐거운 만년 효친 경로 제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가동식에 참석한 지도 일꾼들이 함께 가동 단추를 눌러 연변주 2026년 경로 시즌 활동이 막을 올렸음을 알렸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는 또 노인 문화체육 풍채 전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정책 강연, 사기 방지 선전, 서화 전시, 무료 진찰, 건강 양생 추천 소개 등 여러 봉사 구역도 동시에 설치해 노인들에게 따뜻하고 편리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경로 시즌 활동을 계기로 노인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전 사회의 역량을 모아 노인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우리 주 로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1층 추동할 계획입니다. 연길 주민 최홍병입니다. 이런 활동에 참가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지금 당의 정책이 좋아 우리 노인들에게 많은 복리와 보장을 가져다 줬고 문화생활과 일상생활 면에서도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 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주 로룡사업위원회 办公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활동을 내와 여러 민족 노인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민족 노인들이 자주 한자리에 모이고 많이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관심하고 돕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렵니다.
0: 2026년 연변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분야 민생중점사업 소식공개회가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는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난방질 향상, 부동산 관리 봉사질 향상 등 세 가지 민생 실사를 둘러싸고 전주의 최신 사업 진척을 집중 통보하고 관련 해민 정책을 해독했으며 매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면에서 현재 국가와 성주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 지원 정책을 내와 국채와 재정 보조를 통해 주민 개인의 출자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으며 우리 주에서도 도관 이전 개소, 모순 조성 등 부대 봉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 량신 지원 정책을 내와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국채 자금 플러스 재정 보조 플러스 주민 자체 조달 모식을 통해 대중의 부담을 1층 낮췄습니다. 우리 성에서는 EPC 총도급 모식을 채용해 건설 원가를 줄이고 기초형 반승 입호식 승강기 추가 설치 총 공사비를 35만 원 이내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대중의 승강기 추가 설치 의향 5,268건을 수집했고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단은 8,516개를 조사해냈으며 이미 342대 승강기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시 난방질 향상 면에서 성의 요구에 따르고 연변 실지에 입각해 3년 난관 공략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즉 2026-2027년 난방기에 연결시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의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해 난방질을 뚜렷이 개선하게 됩니다. 2027-2028년 난방기에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건설구역 집중난방 주민들의 실내 온도가 기본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하고 2028-2029년 난방기에는 전주 도시건설구역 집중난방지역 주민들의 실내 온도가

0: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해 전역 난방 시스템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질 향상 면에서는 올해 공공수익 관리, 보수자금 감독 관리, 노후 승강기 갱신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하고 양광 도급지의 부동산 관리 모식을 혁신적으로 보급하며 전주 지혜 부동산 관리 감독 관리 플랫폼을 건설해 부동산 관리 봉사와 공공수익의 전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동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의 소식 공개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당여 주정부에서는 결심을 내리고 이 세 가지 민생 실사를 장기적인 중점 임무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발전이 개혁, 재정,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전력 공급, 난방 기업 등 여러 단위가 협동해 힘을 발휘하도록 추동하면서 부족점을 보완하고 난제를 해결해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1층 높여야 합니다.
1: 새 훈춘도로 통상구가 7월 18일 먼저 시험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러시아 측 새 크라스키노 통상구도 9월 21일 시험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로 량측 새 도로 통상구가 쌍방향 개통을 실현했습니다. 이날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출입경차 350대, 출입경 인원 연인수로 4,911명, 화물 1,444톤을 검사했습니다. 새 훈촌도로 통상구의 시설과 설비는 기존 통상구에 비해 전면적으로 승격됐습니다. 화물 검사 통로는 출입경 각기 8개로 확대됐고 차 스캔, 자체 신고 확인 단말기, 영상 감시 등 지능화 설비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화물 신고 온라인 처리, 차 번호 정보, 자동 식별, 차 화물칸 스캔 신속 검사를 실현해 통상구의 통관 수용 능력과 지능화 봉사 수준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시험 운영 이래 새 훈춘도로 통상구의 재반 사업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동시에 중로 상호 사증 면제 정책의 혜택에 힘입어 통상구의 인적 왕래도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 18일까지 훈춘 각 통상구의 전체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77만 400명으로 동기 대비 37.6%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중로 새 통상구의 쌍방향 개통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통상구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 연변주 나아가 길림성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욱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0: 추석 연휴 기간 연결수성 시장은 관광객 흐름 고봉을 맞았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날로 다가오면서 시장관리 측에서는 추석 연휴 관광객 흐름 수치를 분석하고 재반 보장 사업을 미리 배치해 세심한 봉사로 각지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날 이른 아침의 연결에는 생활의 정취가 피어오릅니다. 연결수상 시장에는 음식 향기가 감돌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금방 끝난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적인 조선족 음식을 맛보기 위해 특별히 이곳을 찾았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진혁정입니다. 연결의 상품들은 다 브랜드 제품이고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맛보게 하려고 사러 왔습니다. 연결의 막걸리와 순대가 특색입니다. 또 찰떡이랑 명태 같은 것도 사려고 합니다. 연결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흐름은 평소보다 한 배에서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사면팔방에서 왔는데 기본적으로 동북 삼성 관광객들이 위주였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하루 관광객 수가 연휴수로 약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봉기는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이튿날인 10월 2일부터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관리 측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흐름 수치에 근거해 국경절 기간 관광객 흐름을 미리 판단하고 재반 보장 사업을 앞당겨 배치했습니다. 전대훈입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해 시장에서는 유동 청소 일꾼과 림시관리 일꾼들을 증원해 시장 질서와 위생 환경을 잘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객들에게 무료 짐 보관, 기념사진 무료 촬영, 무료 음료수 제공 등 여러 가지 평민 봉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각 상가에서는 곧 다가올 국경절 연휴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결수상시장 모 김치점 점점 수흔흔입니다. 10월 1일 국경절은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여러 품목의 상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0: 판매 인원도 많이 배치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할 경우 대신 우편으로 붙여드리는 봉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명태 판매 상가 상렬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물량을 미리 충분히 준비했고 상품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또 일손이 부족할 수 있어 일꾼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에서는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로 각지 관광객들을 맞이해 변경 도시의 생활 열기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피워내도록 함으로써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연결 특유의 시장 풍경과 도시의 따뜻한 정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조 양국의 협의에 따라 중조 고나 통상구와 사타사 통상구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통관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 통상구 출경과 입경 통관 시간은 동일한 바 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광범한 출입경 여객과 수출입 기업들이 통상구 동태를 제때 주목하고 일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통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2026년 국경절 기간 연변 관할구역 331 국도 단동 알타이선의 안전 원활을 보장하고서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에서는 통고를 발부해 부분적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제 시간은 10월 1일부터 7일 사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관제 구간은 화룡시 숭선진 대동촌에서 도문시 86호 경계비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교통 관제 기간 응급차, 민생보장차를 제외한 대형 화물차, 위험 화학품 운수차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0: 장백산 북쪽 풍경구에 10월 2일과 3일 입장권 예약량이 최대 수용량인 2만 5천 장에 도달했습니다. 당일 입장권을 예약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장백산 공식 위치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해 입장권 대기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은 대기 순서에 따라 남은 입장권을 자동으로 배정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번에 국경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을 이제 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나는 장수로방, 장수의 처방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몽석통, 이것은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장수로방 한 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대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로방은 198원 한대 엿새를 복용하면서 40각에 30각을 물어다 줍니다.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큰 우대 활동입니다. 천원 현금권을 빼주는 이런 우대 활동은 많지 않은데 이때 한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몽이와 그리고 장이 이런 처방에 의해서 종합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498원 하는데 한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순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각을 주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중풍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서 힘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꼭 해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복용하시게 되면 몽이란 건 몽고라는, 속이란 건 빨리, 통은 통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여기에 29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이 아주 뛰어난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 29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598원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눈은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은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완전히 실명할 수 있는 이런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이 꿈이 많지.
1: 네.
2: 그래 약은 많이 썼는데 혈액은 못 보다가서리 예, 이 장수 어쨌든 이 약 명칭이가
1: 장수로방이니까 예. 예, 아프고서는 예, 장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프지
2: 예,
1: 말아야
2: 그래, 예. 예, 기력까지라면 어쨌든 이 장수하다면 아프지 말다면 장수로방이라는 거 이거 좀 써보자 해서
1: 그렇죠.
2: 이걸로 혈압조절이 잘 됩니다.
1: 그렇죠. 혈관이 관거입니다. 혈액 혈관이 관거인데 그거 해결해주는 여기 우수한 성분이 완전히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시름 넣고 쓰면 됩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내 혈압 조절 잘 되면 그 가슴이 후두두거리던 게 거중사이 없어지고 잠이 잘 나옵니다.
1: 그렇죠. 잠을 잘 오게 하는 원진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예, 예.
2: 예, 잠이 진짜 영 잘 나옵니다.
1: 그리고 심장 功能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잠도 좋아집니다. 예,
2: 예, 잠 잘 자르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그래도 모든 병이 다 그래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1: 그렇죠.
2: 예, 그래도 잠 못 자니까 피곤해가지고 계속 그래도 낮에도 집에 그래도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예, 나갔다도 뭐 그 얼마에 그래도 한 30분도 있다가도 그래도 들어오고, 밖에 나가 좀 쉬다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나는 활동 영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2: 예. 예, 자관 잠 잘 잘까 이게 여러모로 이 뼈의 관절에도 좋아지고 이 여러모로 영 좋아집니다.
1: 예.
2: 예.

0: 이 토끼도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얼마 없었어요.
1: 아, 그렇죠.
0: 필요하죠. 예. 예.
1: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한 시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그렇게 소화가, 어떤 분들이 식전에 드시게 되면 위를 걱정하지. 이거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호흡계통 도와주고 전면적으로서 잠이 잘 오고 변이 잘 통하고 이런 성분이 종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일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구변이라는 예. 게 들어갔습니다.
0: 콩팥이. 유로모로 예. 용서 다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원래 이 그게 지금 간이라는 게 어디 크게 이렇게 아픈 증상이 아예 나타나니까
1: 그렇죠. 침묵이상기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어느 순간에 죽을 때 돼.
0: 나가서 예. 그렇죠. 뭐 이래서 스트레스도 잘 받고 이랬는데 이거 먹고 지금 예 그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다.
1: 그렇습니다. 예예. 예.
0: 예. 자원 여러모로 영 좋으니까 이 또 활동도 좋지. 그래서 요 국경절 전에 활동 들어보 영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장수로바 리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처방 자체는 결국 가격도 알아주는 가격이고 이번에 뭐 한 100원 하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나오고 되어 있으니까 1000원 또 현금권은 빼주지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장수로방을 그런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저는 혈압이 영 높습니다.
1: 아, 동맥경화하고 네. 죽상경화가 혈액이 죽상경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3: 네, 그래서 이 연피병원에가 전속주사도 많이 맞았습니다.
1: 아, 그랬겠죠.
3: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감일 독구설이 장수로방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서너 달 썼습니다.
1: 예.
3: 예, 근데 효과 영 좋습니다.
1: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예.
3: 예. 혈압,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 어, 큰 문제 예. 해결이죠. 예.
3: 예. 혈압이 원래는 100 한 50시대인데 지금 100 한 30시대입니다.
1: 너무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3: 예. 예, 그리고 예, 그런 뭔가 이 뼈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1: 골격통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포함된 성분들이. 예.
3: 다리 아파서 그도 가다 드시고 다리 아파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은 층계로 올라와도 다리 덜 아프단 말입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3: 예 뼈가 예, 게 이게 확실히 이 장수로바 아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예.
3: 특히 이 식전에 한번 뭔가 복용할까 온 하루 약을 한 번 딱 먹을까 어쩌고
1: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3: 예, 영 편리합니다
1: 예.
3: 그래서 이 그런 뭔가 이 장수로방 이번에는 이게 저 그런 뭔가 혈압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에, 잠도 정말 잘 잡니다
1: 잠 잘 자는 성분이 여기 원지가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국경절 이 맞이하면서에 이 좀 뭔가 뭐 더 배달받자 그런다.
1: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우대정책이 저는 또 빼준다.
1: 빼주세요. 현금권 빼준다는 게 어디입니까?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거 더 많이 배달받자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501-7766에.
1: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들 설명 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이 제품이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2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장수하자면 오장육부가 좋아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콩팥 공능이 아주 엄지로 꼽히는 중요한 공능 속에 속하게 돼 콩팥이 든든해야만 오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고 그런데 황차, 각 기관의 유전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가 하면 구범, 폐위엔 해서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록각겨라든지 단삼, 지황, 숙지황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름 놓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맥이 나고 그리고 정신이 나고 잠이 잘 오고 식사를 잘하고 여긴 특히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스거프라든지 텍사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변이 잘 통해야 됩니다. 변이 잘 안 통하면

0: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며 혈액을 많이 혼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룬찬 통변에서는 여기 성분이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충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질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특히 여기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구변이 들어갔고 진주가 들어갔고 녹각교가 들어갔고 다른 데서 쓰기 어려워하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콤파치 든든하게 하자면 여성 남성 콤파치를 하게 되면 뭐 남성에게만 유사한 게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여러모로 걱정하면 콤파치 화암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남성들 가운데서는 부선종 영해주는 데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몽석통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관심병으로 예, 썼는데 지금 이 날씨가 추워도 이전에 이왕에는 협심증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0: 예.
2: 여기 심장이
0: 예.
2: 여기 협심 발생할 때는 아 참 이렇게 묵직하게 영
0: 감각으로 나타나죠. 예.
2: 예, 감각에서 영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0: 예.
2: 가슴에 무슨 돌을 뚝 기들고 놓고 이렇게 아프고 어쩔 때 또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막 저기 다리가 왼쪽 발이 막 내리저리면서 또 요거 아프더란 말이에요.
0: 예.
2: 신조증이가 이제 방을 또 쑥쑥 찍어보는 요런 감각도 있고
0: 예.
2: 하여튼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0: 예.
2: 그런데 내가 이거 몽석통 쓰니까 예. 이 아픈 증상이 지금 그만 사라져 갑니다.
0: 막혀서 동통이 생기는 겁니다. 막히지 않으면 동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힌 걸 풀어주는 역할하는 여기에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쓰는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천샹이라든지 이런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제일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막힌 거 풀어줘야 우리 모든 공능이 정상 혈액을 통해 모든 게 전달되고 노폐물이 실내에서 콤파치를 통해서 그 대장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는데 막힌 걸 열어주지 못하게 되면 만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사분이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래, 이 심장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풍이 올까봐서 겁이 났어요. 이 풍도 예방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러니까
0: 예방과 치료를 결합합니다. 예.
2: 그렇죠. 그래, 용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심장이 든든했으니까, 예. 뭐나 무슨 일도 하기도 쉽고, 예. 밤잠도 잘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된다.
0: 그렇죠.
2: 혈압이 정상 수치 지금 돌아왔습니다.
0: 예.
2: 135 그 좌우로
0: 정상입니다.
2: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오늘도 75, 85 이상으로
0: 너무 정상입니다. 예예.
2: 너무
0: 이 제품 자체는 리상적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예.
2: 예, 얼마 좋습니까? 그래서 예, 계속 저는 이 약을 쓰겠습니다.
0: 예.
2: 하여튼 뭐 이 약이 어쨌든 안전하고 효과 빠르고 예.
0: 여기 29가지 우수 성분이 포함됐다는 게 모두 또 명약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좋은 약을 소개해서.
0: 아, 예,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몽성통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혈압이 나빠 계속 혈압이 140 넘어갑니다.
0: 예.
3: 그래갖고 그저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그저 담이 묻지 올라오지, 손발이 막 저리지, 어쨌든 이 피부도 얼굴장도 부들부들하고 예, 눈도 예. 지지 잘 보여서 깜빡스럽게 안 보인다.
0: 예.
3: 안 보이다가 또 안에 쉐이스부터 딱 또 보인다 말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속효죠. 예, 예.
3: 예, 그래갖고, 그래갖고, 입술도 어떨 때는, 예, 씹어지고, 예, 그 음식 먹을 때는 입술하고도 다 씹어진다 말입니다.

0: 자꾸 씹힌다.
1: 예, 그때 경락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0: 예, 그래가지고 나니 아예 겁이 나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여하자고 이러자 하니까.
1: 그렇죠.
0: 예. 예, 이런 공포심이 들어가면 이런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예. 아, 그래, 약은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빵이 쏟습니다. 예. 그런 것도 쏠 때는 그래서 괜찮은 것 돌아서 또 인차 재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을 듣고 예, 몽석통을 쏟는데 지금 우선 혈압 조절이가 예, 혈압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1: 아, 예. 혈압이 조절반당은 심장 동력 예. 정상을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심각히 예. 풀리는 겁니다.
0: 예, 그래지. 예, 그래서 아예 밤에 다리 쥐어 올라오고, 그래도 예, 피부도 부드러운 눈도 그렇게 잘 아예 보였다는 그래도 예, 그런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예, 사수가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심장도 무시니까 계속 나면 심장도 자꾸 부들부들 그래서 두근거려서 못 살겠습니다. 거기 숨이 참고 놀라고 숨이 잘 올라와요. 예, 이래면서 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성 가운데 예, 그런 증상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예. 무슨 뼈 아픈 것도 많이 났지만 또 방광염을 조금 잘 걸렸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약 쓴다면 방광염이 안 걸립니다.
1: 아, 콤파체 이상이 생긴 경우에 그런 방광염이 쉽게 걸립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0: 예, 그래 고생해서 방광염 얼마나 바쁩니까?
1: 그렇죠. 똥털 심하죠. 예, 예.
0: 그 여실금도 있지. 그렇게 예. 고생했는데 많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 이번 주 우대 활동도 대단히 좋고 하니까 예, 네, 그럼 이번 활동에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15가게 10각 주고 1,000원 빼줍니다. 멍석통. 예.
0: 예. 예,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예. 많이 돌려야지.
1: 예.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명서방에서는 6개월 반 썼는데 나는 백내장 이렇게 진단받았어요. 근데 앞이 뿌옇뿌옇고 그 다음에 또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예. 그 다음 어떻게 눈꺼풀이도 자꾸 내려와요.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3: 우리 하덕에서 참가하자고 그래요.
1: 눈과 풀이 떨어지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 약 쓰면 그게 올라갑니다. 뭐 네, 때문에 어떤
3: 올라갑니다.
1: 예예. 예. 그게 주약의 그 근육 무력해지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떤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 모르겠는데 눈 떡내리 덮어서 그 어떤 분들 수술 받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명서방은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간 잔토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에 또 청열 해독을 하고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눈병 치료에서 들어간 건 적은데 명서방이 그런 성분이 충족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돼서 그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쁘님이 당수로 와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예,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면 그냥 고가병도 있고 특히 밤에 소변 파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1: 아, 건파증한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4: 근데 확실히 많이 좀 좋아지는 게 알긴다.
1: 예.
4: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자꾸 허리다리 아픈 게라든지 그 증상이 많이 났습니다.
1: 예.
4: 소변 타수가 특별히 닿던 것을 지금 많이 나타지고 있습니다.
1: 예.
4: 네, 이번에 한 40광대를 배달받아 오래 쓰다고 합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예. 우대정책에서 오니까 40각에 30가구 주고 1000원 빼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4: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1약 2제로 되어 있는 멍약에 속합니다. 드시고 그리고 불편한 부위에다 치매를 따라서 붙이는 이 두 가지 제품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약 멍석통을 쓸 때에 되면 여기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야습 시간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떼고 다시 그 피부를 휘식시킨 다음에 부동한 부위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붙이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세워에 따라 붙이는 게. 그리고 전열선이 불편한 분들이 전열선에다 붙이는 그런 그 고약이 또 있습니다. 귀가 너무 뭐 약을 쓰면서 이 날씨가 벌써 따뜻한 계절부터 추운 계절로

0: 들어가는 이 한계절에는 기침을 대고 하는 분들이 가래가 성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주치관리하면 주치관 그 세워에다 붙입니다. 주치관을 목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가 침혈이 다 거기 그림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신불수는 반신불수 그 세워에다 유선염에 유선 어떤 분들은 여성들이 유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유선암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거 제때 염증 제거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래서 이거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 번에 20알씩 그 복용하면 저녁에 식사 30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이미 림상 경험을 충분하게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인데 몽이와 장이의 기본 그 설법이 여기 나오게 있습니다. 백맥병 그리고 해빌오소 이거 설명서를 보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는데 백맥병은 위주로 녹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빌오소는 위주로 그 골과모병을 치료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던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불편한 게 뼈를 쓰기 힘들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면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쉽게 불러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심장과 뇌혈관의 신경이거나 노광이 생기에서 증상이 여러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중풍은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해도 감각적으로 이상한 감각이 많이 나타나 쉽게 넘어지거나 말씀이 어려지거나 쉽게 그 깨끼거나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갑자기 너무 맥이 똑 떨어지고 기분이 집에 별로 기분 상한 일이 없는데 감기가 막히면서 기분 너무 상하고 우리 집에 아주 불안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몽속통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고 그 불편한 그 부부의 침혈에 따라서 붙이게 되면 빨리 해결받습니다. 어떤 여기 설명해보면 사흘 만에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막혀서 불편하던 부분이 확 열기는 감을 느낀다는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뭐 치것이 안 들어갔는가 하며 네.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2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열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먼저 오바오먼 유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은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집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기별기 술을 마신 후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발을 먹는 풍속 습관이 있는데 그 유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왕이 새해에 접어들어서 산짐승을 잡아 정월 대보름날이 선신에 제공하면 그해 1년 내내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산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행차가 한 산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멀지 않은 앞길에서 큰 들쥐 두 마리가 서로 물어뜯으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행차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왕이 이렇게 묻자 한 신하가 앞에서 쥐들이 싸우는 바람에 행차가 늦어졌다고 아뢰자 왕은 그것이 불길한 징조인 듯 하니 당금 행차를 멈추고 쥐들이 싸움을 살펴올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차가 묻자 그처럼 악착하게 싸우던 쥐들이 한편 싸우면서 한편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의 음행대로 쥐들이 싸움을 살피려고 뒤를 그냥 따라가는데 한참 가던 쥐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지고 난데없는 멧돼지 두 마리가 나타난 그것이 쥐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왕이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한 거죠?
1: 네, 그래서 신하는 급히 왕이 앞에 가서 그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욱 괴하게 여기면서 멧돼지 싸움을 따라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멧돼지가 싸운 대로 가까이 가자 죽기 내기로 싸우던 멧돼지들도 눈을 깜짝하는 사이에 없어지고 이번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까오까오 하면서 날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또 그 사연을 왕에게 아뢰자 왕은 더욱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까마귀를 잃지 말고 따라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까마귀가 한 산곡간으로 날아가는지라 그냥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절성지에 이르자 그곳에 거울같이 맑고 고요한 늪이 있었는데 까마귀가 그 맑고 맑은 늪으로 날면서 몇 번 까오까오 하던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요하던 눈물이 바람에 출렁거리던 것이 물 복판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선장을 짓고 서서히 걸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0: 네, 갑자기 백발 노인이 나타났네요.
1: 예, 그 바람에 신하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 앞에 례하고 부복하자 백발 노인은 도포 소매 속에 편지 한 통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간을 왕에게 가져다 드리거라. 그 말에 예, 신하들이 그 편지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백발로는 온데간데 없고 눈물은 다시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물 가운데다가 재배하고 백발로인이 주는 편지 봉투를 고이 간직하고 급히 왕이 앞으로 돌아와서 그 편지 봉투를 공손히 올리면서 전후 사연을 얘기하였습니다. 마 왕이 편지 봉투를 받아본 적 피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으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왕은 이것은 필경 산신이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신하들과 의논하였습니다. 봉투를 뜯으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니 어쨌든 사람이 죽을 것이니 죽을 바에는 두 사람 죽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봉투를 뜯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0: 네, 봉투를 뜯으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니 이게 무슨 영문이죠?
1: 예, 이때 왕이 말을 조용히 듣던 한 신하가 하는 것이 천하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즉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사람이란 제신을 가리키는 뜻이니 봉투를 뜯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들어보니 그 신하의 말이 옳은지라 즉석에서 봉투를 뜯었는데 봉투 안에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황금하여 왕비의 검은고 통에 대고 화를 쏘라. 임금은 볼수록 어리뿡뿡하기만 하였지만 심령이 마른 뒤에 또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차를 되돌려 빠른 속도로 궁전으로 돌아와 온 그 돌아온 왕은 사냥놀이에서 뽑혔던 명공수 세 명에게 왕비의 그 금고통을 향해 활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공수들이 활을 쏘자 화살 석대가 동시에 윙하는 소리를 내면서 검은고 갑의 아래 우와 복판을 뚫고 나갔습니다.
0: 네, 검은고 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죠?
1: 네, 그러다 검은고 갑 안에서 아이쿠 하는 사람 소리가 나면서 화살 구멍으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왕은 물론 제신들까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이게 웬 일이냐 하면서 검은고 갑을 적소에서 열어보라고 하였는데 제신들이 달려가서 그 검은고 갑을 열자 그 안에는 대머리를 한 중이 면상과 복부와 다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0: 저녁부터 간통하던 중과 간교하면서 나라를 뒤엎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벼랑간 왕위 행차가 황궁함으로서 어쩔 수 없어 중을 금고 통한자가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연왕은 임금은 즉석에서 요망한 년이 목을 자르라고 수상 같은 음명을 내렸습니다.
1: 네, 왕이 간신 왕비를 죽였군요.
0: 네, 이렇게 신령이 보낸 편지 봉투를 뜯어서 두 사람을 죽인 임금은 가마귀 인도가 있었기에 나라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고 또 지와 돼지처럼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는 자들을 옆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리치를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여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가마귀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제사를 지내는 데는 까마귀가 좋아하는 곡식을 재단에 놓아야겠는데 까마귀가 무슨 곡식을 좋아하는지 모름으로 해서 제신들을 불러서 까마귀가 무슨 곡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신하가 아뢰기를 유년 시절에 까마귀가 기장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한신하는 팥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며 어떤 신하는 보리를 먹는 것을 보았다 또 수수를 먹는 것을 보았다 하느니 또 한 신하는 찰쌀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 네, 까마귀가 다섯 가지 곡식을 다 좋아하는 거죠?
0: 네, 왕은 까마귀가 대체 어느 곡식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서 신하들이 말한 다섯 가지 곡식으로 밥을 지어놓고 까마귀 옷자에 울음 곡자를 써놓고 죄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할 것은 중국글로 까마귀를 우야라 하고 울음을 곡이라 하는데 까마귀가 우는 것을 오곡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왕궁 안에서는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나라의 재화를 면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날 정식으로 오곡제를 즉 까마귀 울음제를 지내는 것으로 국법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국법은 인차 더 민간에 또 퍼지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렇게 되어 오곡밥을 짓게 되었군요.
0: 예, 그러나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구지가 밥을 짓는 곡식은 변화가 없지만 문자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뒤에 다섯 가지 쌀로 밥을 짓는다 하여 오 다섯 오자의 곡식 곡자로 글자가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 오곡밥이라 부르게 되었고 전통 풍속으로 되어 정월 대보름 날에 차입살, 기장, 조, 수수, 팥 혹은 차입살, 보리, 기장, 수수, 팥 등 각기 자기 지방에 따라서 자기 지방이 특산인 다섯 가지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는데 농민들은 그의 풍년을 들라는 의미에서인지는 몰라도 소액에도 먹였다고 합니다. 조선족이 세세대대로 전해하면서 정월 대보름 날 아침에 오밥을 지어 먹는 풍속은 그의 가정이 화목하면서 만사 대결할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꽃밥의 유래를 보면 까마귀의 소행에 감동돼 까마귀에게 제를 지내는 의미가 원래의 뜻이지만 지금은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으로 변화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곡밥의 유래 잘 들어보았습니다.

0: 옛날 김눈이라고 부르는 한 젊은이가 맹선 경치에 매료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흐느러진 나무 가지를 휘저으며 오솔길을 더듬어 오던 김윤은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그의 시야로 형체가 확연치 않은 우람한 물체가 안겨왔는데 그 무엇이며 나무숲을 헤아리며 나는 듯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윤은 오도 가도 피할 길이 없는 외통길이 험한 산중에서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몸이 오싹해 났습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올도라면 산다고 했는데 김윤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정신을 바싹 차리고 눈정결과 앞쪽을 살펴보았습니다.
1: 네, 무슨 사람인 거죠?
0: 네, 자세히 보니 열 발짝쯤 떨어진 숲속에서 구척 장신이 웬 늙은이가 흐름한 옷차림에 한발한 백발이 머리카락을 날리며 산 아래 쪽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늙은이 허리춤에는 조롱밭같이 보이는 물건이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는 것이 유피하게 안겨왔습니다. 혹시 저로인의 신선이 아닌가 호기심에 부쩍 동행한 김윤은 숲속에 숨어 몸을 숨겨가며 그의 뒤를 조심조심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는 산 아래 견 못가로 내려가서 허리춤에서 조롱밭 같은 물건을 떼내어 자갑밭 위에 내려놓고는 김윤이 있는 숲속으로 머리를 돌리더니 문득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소, 어째서 인간 세상 사람이 몸을 숨기고 나를 엿보시오. 숨바꼭질을 그만하고 어서 나오시오다. 그래서 깜짝 놀란 김윤은 숲속을 헤치고 황망히 달려나가 늙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용서를 비나이다. 소에는 경치를 구경하려 온 김윤이 옵시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을 백발 머리에 올리지 않은 불깃불깃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있던 늙은이는 김윤이 그 설명의 말을 밀먹으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에, 그러니 자네 하늘 쏘도 타지 않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걸어왔구만. 정말 쉽지 않은 걸음을 했구만. 나는 이 산을 집으로 삼고 산을 리천년이라는 사람일세. 마침 점심을 끓이던 참인데 만났던 김에 내가 끓인 점심이나 맛보고 가게나. 자기를 리천년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구면 친구를 만난 것을 무람없이 대해주며 펑도짐하게 눈 너럭바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거기에

0: 가서 앉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 네, 리천년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아주 인자한 사람이네요.
0: 예, 리천년은 마른 나무들을 조다가 불을 피우더니 배낭에서 숯을 꺼내 그 신기한 그릇이 움푹 밴 한 가운데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릇이 단내가 확 풍겨나는데 리천년이 이미 씻어 놓았던 고기와 산나물, 버섯, 기장살 등을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익숙한 솜씨로 그릇에 넣고 고루고루 섞은 다음 물을 약간 부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릇 안에서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면서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풍겨왔습니다. 여보게, 인전 다 됐네. 어서 이리 와서 이 늙은이가 끓인 음식 맛을 보게나. 이천년은 쌀이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김윤에게 지어주며 음식을 들라고 했습니다. 군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 그릇 가까이 다가 앉은 김윤의 눈은 희둥그레졌습니다.
1: 네, 처음 보는 그릇 안에 맛있는 음식이 끓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한 거죠?
0: 네, 교묘하게 생긴 그릇 안에는 빛깔이 곱고 깨끗하여 먹음직스러운 음식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릇 밑에는 높은 굽이 달려있고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있는데 몇 덩어리가 안 되는 숯불이 가운데서 이글거리고 빙 둘렀던 그릇 안에 음식물들을 끓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자네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면 하겠나? 어서 들라고 그릇 안에서 음식을 꺼내 씹어 먹으며 김윤을 저도 모르게 련리로 탄성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맛있소이다. 이 고기는 너무 맛이 독특하여 도대체 무슨 고기인지 가리지 못하겠소이다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아 맛이 좋다니 나도 역시 기쁘구만. 하여간 말을 그만하고 후회 없이 많이 두고 이천년이 많이 들라고 권하는 것도 그러겠지만 김윤은 너무도 맛이 있어서 배가 불룩해지도록 실컷 먹은 후에야 소절을 놓았습니다.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 고맙소이다. 아마 이렇게 이런 음식은 성궁 황제 수라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오이다. 그 말에 오랜만에 인간 세상 사람을 만났으니 그럼 세상사나 좀 들어봅세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1: 네, 이천년이 산에서 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은 거죠.
0: 예, 김윤은 이천년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의 넓은 식견과 해박한 지식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산발이 겹겹한 산 속에서 홀로 살지만 그는 나라 형편과 백성들의 생활고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옛날 명장들이 병법과 지략, 수많은 명인들의 문장과 식구 등은 물론 도설과 풍수까지 도통한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여졌지만 김윤은 자석에 끌린 새부지처럼 리천년에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소인은 선생님이 높은 식견과 도술을 배우고 싶소이다. 그러니 얼마 동안만이라도 스승님으로 모시고 함께 지내며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다야. 김윤은 진정이 담긴 눈으로 이천년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하, 이런 야단이라고야. 그러다가 영영 같이 있겠다고 하지 않겠소? 자네의 소원이 정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겠나? 이래하여 김윤은 그날부터 이천년에게서 신비한 도술과 풍수법을 배우며 신성같은 생활에 취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김윤이 리천년한테 아주 반해버렸군요.
0: 네, 어느 날 목가에 앉아 그 신기한 그릇에 끓인 음식을 만나게 들던 김윤은 문득 이천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그릇을 쓰면 스스로 신통하다는 생각이 드어이다. 어쩌면 서로 상극인 불과 물을 한 그릇에 담아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지 명확히 거지없소이다. 이 그릇은 선생님께서 만들었지요? 그 말에 아니라네. 이 그릇을 보면서 난 우리의 선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어느 해 누가 만들어진 알 수 없네. 어쨌든 내 운수가 좋아서 이 그릇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네. 이천년은 신기한 그 그릇을 이토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더니 지나간 추억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어지러운 비슬길에서 인생살이의 환멸과 쓰리쓴 모멸감을 체험한 이천년은 사시고개 들어서서 세상과 결별하고 멀리 몸을 피해 산속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가가 없는 산속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부닥친 어려움은 음식을 끓여 먹을 그릇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천년 비로봉 뒤쪽에 있는 금선대에 올라 돌아보고 나서 한숨 돌리고 바위에 걸터 앉아 바위를 더듬어 보는데 앞에서 이상한 빛이 안겨왔습니다.
1: 네, 리 천년이 무슨 물건을 본 거죠?
0: 예, 바위 아래 검붉은 흙 속에서 그 무엇인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닐까 그가 바위 밑에 흙을 헤쳐보았습니다. 얼마 깊이 파헤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작은 화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마 비슷해 보이는 이상한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물가로 가지고 가서 닦았습니다. 겉과 구석구석에 붙었던 녹이 벗겨져 그 물건은 시누른 광택을 나는데 멋진 그릇으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허, 이천년 얼굴이 환해지며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가마 대용을 하면 되겠구나. 어느 조상님께서 신선을 드린 나를 위해 이런 신통한 그릇을 만들어 놓았구나. 복이 저절로 글로 들어오구나. 가마가 없어 속이 타던 이천년은 소뿌른 당김에 빼라고 속담대로 그 자리에서 산나물 뜯어다가 그릇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그릇의 속내를 잘 알지 못해 고생을 하였으나 인층 그릇을 쓰는 묘례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 그릇에 음식을 끓이는 방법을 생각했군요.
0: 예, 밥, 국, 반찬이 따로 없이 음식감이 있는 것만큼 한 그릇 안에 여러 가지 섞어서 끓이는 과정에 그는 자연히 매 음식물이 반응과 맛을 알게 되었으며 음식 맛을 돋구는 묘리도 또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 신기한 그릇이 생겨 깊은 산속으로 홀로 지내면서도 전혀 음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네. 산나물을 비롯한 좋은 음식감들을 탕으로 그래서 맵기 먹어서인지 내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힘이 넘쳐나니.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김유는 새로운 눈으로 섬세하고 정결한 그 그릇을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 그릇은 선생님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신기한 그릇이로소이다. 김윤의 말에 이천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탕 그릇이니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여러 가지 탕을 끓여 먹는 것을 즐겨 하였거든지 맛 있고 영양가가 높아 몸보신에 좋은 추어탕, 설렁탕, 삼계탕이요 물고기를 기본적으로 끓인 뱀장어탕, 잉어탕, 숭어탕이며 남새로 만든 호박탕 등 그 가지수를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네. 그러니 탕을 끓이는 그릇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기묘한 그릇도 순조롭게 제가는 어느 조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 나는 음식을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 훌륭한 그릇을 만들어 놓은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곤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슬기롭고 금연한 선조들이 제주에 대하여 끝없는 찬사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네, 김륜과 리천년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네요.
0: 예, 그러던 어느 날 김륜은 산에 올라갔다가 한 유랑객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거 자네 김륜이 아닌가? 한 중년 유랑객이 놀란 눈으로 김륜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 그 말에 중년 유랑객이 아니 자네 그 소급 시절 중학교도 몰라보나? 라고 하는지라 그러고 보니 자네 앞집이 영민을 씨. 그 사이에 량치는 다 무고한가? 그는 어릴 적 고향 친구인 영민을 부둥켜 안고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펑펑이 살아있구만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자네가 산에서 사고로 죽었다더구만. 집을 떠난 지 꼭 7년이나 되었다면서? 그 말이 아니 방금 자네 뭐라고 말했나? 내가 집을 떠난 지 7년이 흘렀단 말인가? 갑자 울쭉하며 집을 떠나온 해를 돌아보던 김윤은 사실이 명확해지자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누구신 부모님을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어려운 살림살이로 처자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친구와 헤어진 후 김윤은 몰려드는 상놈에 빠져있다가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또 내리게 되었습니다.
1: 네, 김륜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군요.
0: 예. 하나 정작 떠나가다니 이천년과 동고동락하면서 도서를 배우던 유혹을 좀처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못하기든 김륜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이천년이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제 한생을 스승님을 모시고 곁에서 지내고 싶으나 부모 찾아가 걱정되고 산을 떠나겠소이다. 그런데 정작 헤어지자고 하니 김윤은 목이 메어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걱정은 조금도 말고 어서 떠나가기나 살아있어야 있으면 어느 때든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자 그럼 우리 10년 후에 중양절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시에 김윤이 손을 꼭 잡은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번쩍이었습니다. 김윤은 2000년이 손을 잡고 못 박힌 듯 서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자 어서 떠나라고 그는 어서 떠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1: 네, 김윤이 드디어 2000년과 갈라졌군요.
0: 예, 김윤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언제나 그를 잊지 않고 지내다가 약속한 10년이 되어 구룡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만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스승을 만나볼 수 없단 말인가. 김윤은 날이 갈수록 매양산의 신성 같은 2000년이 그리워서 여기저기 종종을 알아봤으나 소식이 매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000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한 김윤은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끔 기인 같은 200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생활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2000년의 행적과 함께 신기한 그릇에 그려먹던 독특한 음식 맛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음식을 먹을 때면 혀가 목구멍으로 따라 넘어갈 것 같수다. 그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았으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군침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기한 그릇을 신선처럼 산 정희량이 음식을 끓여 끓이던 그릇이므로 신선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윤은 신바람 나서 사람들에게 신선호의 생김새의 음식을 끓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곤 하였습니다.
1: 네, 신선로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난 거군요.
0: 예. 2000년이 산신처럼 살아온 행적과 더불어 신선호에 대한 소문은 삼시에 그 장안의 바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궁궐에서 즉시 재간 있는 사람을 김윤희 집으로 보내어 신선로를 만들어내게 하였으며 궁중 소라간에서는 얼마 후 왕이 소라상에 신선로 음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과 더불어 세상에 없는 별식으로 완성된 신선로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아주 높아 소문이 나게 되었고 우수한 음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신선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시죠.
1: 예, 이번에는 곰두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장이 위탈로 애를 먹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속이 자꾸 쓰리고 가끔 경련까지 일으키며 피를 토하던 그들은 이른 봄날에 자기들이 탈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찾아보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릇파릇 도난한 풀들을 살펴보며 산 허리를 질려나가던 그들은 넝쿨 뒤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곰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한 사람은 겁이 나서 넝쿨을 타고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도 놀라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0: 네, 갑자기 곰이 나타나는 바람에 위험하게 되었군요.
1: 네, 그들이 옆으로 다가온 곰은 사람이 코며 입이며 기주에 주둥이대고 냄새도 맡아보던 것이 변한 건 그럭하고 트림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곰은 그 돌판으로 뻗어간 큰 풀줄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그 풀잎들을 한참 뜯어먹던 것이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친구는 벌떡 일어나 곰이 뜯어먹던 그 풀잎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잎사귀 냄새도 맡아보고 맛을 보기도 보다가 환상을 올렸습니다. 곰이 털음을 할 때 두릅나무 비슷한 냄새를 느낀 그들은 겨울 난 곰이 헐어빠진 위를 든든하게 하려고 어떤 약풀을 뜯어 먹었다는 말 듣던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0: 네, 곰이 뜯어먹던 풀이 약풀이었군요.
1: 예, 그때 그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가 물었습니다. 곰이 너와 뭐라고 말하길래 그따위 풀을 맛보면서 그리도 좋아하느냐. 그 말에 곰이 하는 말이 겨우내 배를 골아 날 잡아먹고 싶었지만 자기와 꼭 같은 위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동종이 간다면서 이 풀을 뜯어 먹어보라고 하더구나. 그는 쓱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혼자만 살겠다고 몸을 빼는 사람에게는 이 약풀이 소용없을 거라고 하더구나. 그러자 나무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건 왜서 그런다든가 라고 묻기에 그런 사람은 후일 다른 위험이 생길 때 남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를 판에 유탈을 고쳐서 뭘 하겠는가 라고 하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의 소양을 용서해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때로부터 곰두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약초는 유탈을 고치는 특효약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2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 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전례 없던 특별 우리 활동합니다. 예, 우리 지금 내일까지 생방송을 하고 모레부터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재방송으로 나가게 되는데 예, 이 재방송 그 하는 그간에도 배달이 다 가능합니다. 예, 우리 전화만 하시면 집까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특별 우려 활동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한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위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한곽을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9곽을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는 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면서 한곽이 100알씩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 하고도 20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기간에만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한곽이 100알씩 포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이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잡숙구도 10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번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믹스기를 수요되지 않는 이런 분들은 그 독일 기술로 된 락타털 잎을 한 채를 가져도 됩니다. 예,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죠. 예, 900g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큽니다. 예,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번 후대 활동 같은 이런 기회가 정말 이번이 처음이죠. 예, 저로의 기회인데 이번 우리 활동을 잘 이용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사문학이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2: 예, 저도 예 심리방을 먹고 많은 병을 치료하고 지금 건강을 찾고 있는데 난 어전에 예, 4년 이제 석 달 있으면 만 4년입니다.
1: 예, 오래 그래, 드셨습니다. 예, 예.
2: 오래 많이 먹고
1: 옛날에 그래, 무슨 병 있었습니까?
2: 옛날에 예, 내 뭔가 녹음치 부족이 있어서 예, 계속해서 가슴 버물러 예, 댄디 맞고, 그 다음에 위가 나빠서 또 위하고 먹고, 그 다음에 심장도 나빠서 중대로 올라올 때면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정말 옆에 집물 소리에도 놀라고, 예.
3: 예.
2: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서 영 고생했습니다.
3: 아.
2: 굉장히, 정말, 내 약, 나도 이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예, 듣고, 정말, 약 선택하느라고 하는데 예, 좀 구분기를 걸어서 제대로 치료 못하고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예, 이게 소장약이지 소장에서 높은 고원에서 자란 자연산이라니까
3: 예, 예 맞습니다.
2: 예, 거기 믿음이 가서 이 약을 썼는데 예, 정말 뭐 언제 예, 뭐 힘해 본 것 같지 않고 예, 어떻게 예, 이 위에서 이제 정말 나쁜 이런 병들이 다 치료되고 지금 예, 무슨 언제 뭐 아파 본 것 같지 않고 예,
3: 그렇게
2: 모두 남 동료들도 그럽니다. 아 건강 비교가 뭐인가 우리 알려달랍니다.
3: 예.
2: 그 정도로 되니 정말 선생님께 예,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먹고 정말
3: 병원은 지금 다니지 않지 않을까?
2: 예, 예. 그래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3: 예.
2: 그래 내가 그래. 결국 입 나 먹고 예 병원 간다는 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다. 막 늙은 게 병원 가자미.
3: 아이 그것은 늙은이들이 병원 아이 가고 젊은이들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2: 늙은 게 무슨 병, 뭐 오래 살자고 병원 가는 것 같은 게 아파 바빠가지만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난 예 지금 정말 이 약 먹고 아픈 게 다 정말 치료되고 예. 어떻게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잘 보내니 자립하고 예 자식께 애를 아이 맡기고 결국 내가 먹고 좋으니까 예 우리 형제간도 동생도 먹고 그다음에 정말 친척도 친우들도 이렇게 소개해서 모두 이거 먹고 예 모두 지금 정말 이 심리행관비 모두가 인들구마게 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예.
3: 저희가 예, 이렇게 보건데 정말 이 손님이 정말 많은 그 친척 친구들한테 소개를 한 게 정말 많이 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쉽게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해가지고.
2: 그렇습니다. 예, 예.
3: 이 환자분 내 정말 이 머릿속에 인상 속에 영 깊다 말입니다. 지금 이 예. 오랫동안 이것이.
2: 나는 우리 지금 한국의 아들도 예, 좀 피곤해하고 심장도 좀 불편하고 해서 그래 이하고의 처음부터 내 먹을 때부터 싸보냈는데 계속 먹어. 내 이번에도 또 싸보내자고. 난 이미 쌌습니다. 그래 또 싸자고 예. 그랬는데 예, 선생님 정말 예. 감사합니다.
3: 아, 예, 아주 건강하게 지금 한국에서 거서 예, 그 예. 일하고 있지 그모임까
2: 예. 한국에서도 예. 그래 예. 뭐 정말 뭐 아픈 게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3: 예, 50대 넘어가지고서 아픈 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렇게 예, 지금 그래, 이 약을 드시면서 예.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다는 게 그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3: 예.
2: 지금 한국에 간 분들이 모두 그저의 병 속에서
3: 그렇죠,
2: 정말 뭐 예. 세상 뜬 분들도 많고 이런데 난 그래 그거 생각하면 이게 더 옛날다 아까 앞전에 그저 조리조리 그저 떨어지게끔 그저 내 이렇게 예. 따보내고 그랬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 좋은 약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3: 예, 오늘도 또 예, 지금 배달 받.
2: 예, 오늘도 예, 또 예, 배달 받게 했습니다.
3: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예, 수고하시오.
4: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신경성 고혈압으로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이 신경성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성 고혈압은 어떤 병이고, 예, 신경성 심장병은 정말 어떤 병이고, 또 그, 이걸 치료를 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예, 이 지금 그 신경성 이거 심장병은, 예,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점차 약화되고, 위축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심장은 대뇌로부터 육해 유래한 이런 교감 신경하고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신경이 쇠약해지면 심장이 조절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부성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4: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12년간 고혈압을 고소 별난 약속만 다 썼습니다.
1: 그리고 예.
0: 분치 아이들 가지고 고생했는데, 선생님, 그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이 수상약이 해발 4,500m, 또 홍중천원도 5,400m에서 달한 약재로 했다고 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환금으로 된 약재가 또 네 가지나 들어갔다 할까요?
1: 맞습니다.
0: 아, 이야기 확실히 좋겠다 생각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거의 2년째 먹고 있는데, 약 달반부터 허수진 기도하여서 세라비하고 점점 감량하고, 또 한 가지 그 천년대법이지인가 그것도 결합해서 쓰고 이랬는데, 그 후부터는 다른 약을 다 끊고 지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완전히 혈압은 어떤 안정됐단 말입니다.
1: 예.
0: 뭐 큰 시름 없으니까 올라가고. 예. 그리고 예, 또 다발성대인 세월에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안개 낀 것 같고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아침에 정신이 바싹 난다고, 그래서 고라니 말수가고, 기분이 상쾌하단 말입니다.
1: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0: 정말 신기할 예. 정도로 상쾌한 기분이란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심장도 예, 뭐 쉽게 놀라고, 이 예, 실리부치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있습니다, 지금. 예. 옛날에는 문 소리 나도 고서 호닥닥 놀라고, 남의 기침 소리도 놀라고 이랬는데, 그리고 관절도 있으니까 퇴행성 관절이 심해가지고 무릎이 계속 붓겠어요. 천근 무게래도 다리 들기 힘들고 그랬습니다. 걷기 힘들고. 그런데 지금 이 붓기가 다 내리고 무릎이 엄청 가벼워져서
1: 습이 뻑 쭉 빠지면서리
0: 네.
1: 그러면서 다리가 그렇게 헷갈아지는 게입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네. 앞이 붓기에 붓기가 아까 이 무릎이 고속 장대에서 뻣뻣한 게 걸지 못했단 말이에요.
1: 예, 그렇죠.
0: 이게 이렇게 좋았어요. 나는 먹고 있으면 또 남편도 어떤 년세 계시니까 다이 심내 혈관 질비 다 있다니까.
1: 맞습니다. 예.
0: 그러면 승이나 이런 게 내가 먹고 좋아지니까 나 당신도 다 죽게 돼 지금 같이 쓰고 있고,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아서 예, 또 배달 받았습니다.
1: 예.
0: 네, 얼마 좋습니까, 이번에.
1: 이번 우리 활동 같은 기회를 기다리자면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예. 얼마 좀 길에 냈어라고 냈었다. 친구가 예, 예, 그런 거니까 심장이 아이 좋습니다.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1: 예.
0: 그래서 두자리 열하고 한 거 아이였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오버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이 시점으로 이렇게 먼저 약 써봐라 한 게 지금 석 달 쓰고 있는데, 용 효과 좋다, 지금. 예.
1: 그렇게 좋습니다. 원래 이 심장병이 그저 정말 아주 치료 작용이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예.
0: 네, 그래서 활동이 좋아서 나도 쌌는데, 언니도 계속 이럴 때 쌈 택해는 아까 오사였다면 효과 보기 싫어 했을까 신심이 있다면서요. 오늘이 36과 배달 받겠다.
1: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잘 알았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부성맥이라는 거는 심률이 고르럽지 못한 이런 증상을 말한다. 예, 특히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은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박동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형용하는 걸 보면은 심장이 마치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형용하죠. 예, 일단 앞에 신경성이라는 게 붙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또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치료가 잘 안 되죠. 예. 예, 신경성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첫째로는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장약심내망을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빨리 수복해줘서 신경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줍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1: 예.
3: 이 심리방은 어쨌든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 어제 6년 전라제 그 보니까, 선생님.
1: 5년 6개월이 넘었고 5년 7개월이 어선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거의 예, 7개월이 예, 돼가고 예, 있습니다.
3: 예. 예. 6년 전라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쓰고 있어서 예, 정말 생명에서 고하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풍마도 한다. 우리 집에서 중풍마도 한데 좀 어쨌든 그 약은 좀 많이 씁쓸했지만 좀 되게 심하거나 약이 약해 그런지 잘 말해 들어 그래 강의 듣고서 이런 좀 선인적인 약재고 보상지고 약재고 그래 또 심마병하고 치료하고 중풍을 치료한다 거기 딱 써있지 그 말이지.
1: 맞습니다. 예.
3: 약과

0: 예, 저 지공에서 있으니까, 야, 너 믿어야 된다고 선생님 말씀하시고, 어, 딱 읽고 그래서 이제, 야, 약, 바로 그거 딱 짚어서, 예, 정말 짚어서, 정말 이게 야, 약이 정말 약하게 딱 써있는 것을 그러니까 효과 있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그게 아니, 그 제일 그렇게, 중요합니다, 원래.
0: 예, 그래서 온타지 올라가서 기다리는 계속 병원에 입원해, 아이들 뭐, 혈압약 잡사도, 세번 잡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약을 딱 뛸 때가, 그 다음에 제품 어지않고 혈압 잡사 내리기 시작하게, 야, 약은 어쨌든 뭐, 이 약이 제거나 천연약 제거 강할까? 이렇더만다, 선생님.
1: 맞습니다.
0: 야, 예, 여기 약이 강할까나 병이 큰 데다가 약한 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연약제지 또 내 낭동으로 된 약제 네 가지가
1: 들어. 이 약 혈액이 영 강합니다. 이 약은 그 심장병을 심한 심장병도 치료해준다고 쓰여있지. 거기에 또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한다고 쓰여있는 약이라나서 약 혈액이 또 강하고 그 그렇습니다. 이.
0: 그러니까 약제에 좋은 게 들어갈까 이런 약 쓰니까 확실하게 정말 병 치료돼서 혈압도 잘 따지고 중풍에 바로 쓰지 못하게 바로 잘 쓰고 예. 그다음에 잠옷이네 못 잡습니다. 이게 잠도 용자 잡는다 이 약을.
1: 이 약을 잡으면 그렇습니다. 이 그 잠을 못 자는 것도 그게 하나는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못 자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 대뇌에 전문 그 신경 그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하는 이 신경 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 세포가 그게 에 그 저기 그 많이 그런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못 자고 있는데 이 그런 신경 그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세포로 다 그 수복해 주니까나 그렇게 잠 잘 자게 한다 말입니다.
0: 그래
1: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어쨌든 선생님 강의하신 거 보면 들어보면 어다만데 그러니까나 그것이 그걸 큰데 이제 치료니까 약이 어쨌든 약제가 좋고 이 어쨌든 이제 선생님 말씀하다나 이게 조합이 잘 되는 약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 약이 성분들이 배합이 얼마나 잘 됐는데.
0: 알았습니다. 약제가 예. 되고 어느 약제나 다 비싼 거
1: 예, 고가 약제입니다. 다.
0: 예. 그 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똑똑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지 이 약 쓰고 예, 약 어디는 부 맞았나 언제 부 맞았나 이 정도로 돼서 이런데 하여튼 정말 우리 약을 또 많이 쌓았습니다. 선생님.
1: 예.
0: 우리 또 예, 제가 오래인데 58세입니다. 굉장히 높은 게 어쨌든 병원 가보면 시절에 보면 무슨 이렇게 무슨 아무런 증세도 없다는 아무런 막히지 않았는데 거기 자꾸 얼음이 난다만 혈압이 조금 높을 때가 68 이렇게 굉장히 이거 한 20달
1: 그게 딱 막혀서 딱 그래서 어지럼증이 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지럼증이 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이 약을 20달 이제 풀었는데 얼음이 나는 게 이렇답니다. 그래서 또 따사하고 이번에
1: 예. 그 약을 사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버지 중풍이 걸리겠습니다.
1: 예.
3: 예, 중풍이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반신 잘 못 썼겠습니다. 자리, 이런 자리 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몰라도 바로 못 댕기고 이랬겠습니다.
1: 예.
3: 이래 치료는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 앱 썼습니다. 치료하려고 했는데, 어째 안 됐습니다. 잘.
1: 예.
3: 그러다가 그래요. 방송 간 거 듣고 선생님이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 서장약이 딱 좋다니까요. 또 거기다 공용수지 중풍 딱 치료한다고 써 있으니까 그거 썼는데, 정말 말과같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전일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래서 어찌 우리 좋은지 여전히 예, 마음이 훈훈합니다. 그때는 그저 선거방송에 앉은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이 중풍 걸려 어찌 않는가 사람들이 못한다고 이랬겠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거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 쓰니까 쓰는 소리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 쓰고 그다음에 또 그 녹색 방법 선생님 가르친 것도 거기다 카페 쓰고 이러니까 내내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그다음에 약이 딸 되니까 혈압약이 완전히 안 먹게 됐다. 그래도 예. 이 맨 당뇨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뭐 완전히 좋은 사람을
1: 그 저희가 그 알려주는 그 녹색요법이가 그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게 같이 이렇게 잡으면은 그리 좋아진다 말입니다. 혈압.
3: 예.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밥을 잘 드신다. 밤을 잘 자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 전에 써 있어서 소변 못 나서 그래서 언제가 뵌게 이해하고 이라고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고 이라고 밤에 못 자고 이래된 게 뭐이라고 누구 말하면 멍해서 예. 신경이 모조리 돼서 그래된 게 지금 똘똘해져서 지금 뭘 말하면 기분 뚝뿐뚝합니다.
1: 아, 반응이 빨라졌죠.
3: 빨라졌습니다. 예. 예. 얼마나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

0: 사상장에서 부담을 아이 가지게 됩니다. 예, 이 중풍 걸리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예, 다른 사람 보게도 뒤에서 봐도, 예, 어선이 그렇게 펄떡펄떡 거르고 아이고 있습니다. 예,
1: 아, 좋죠.
0: 예, 정상적인 사람아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예, 조금 약간 신경성이 조금 문제 있어 그렇지, 예, 정말이 도와줬습니다. 예.
1: 네.
0: 이건 생각밖에 꿈도 못 생각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도와진 거는.
1: 그렇지.
0: 예. 그리고 나도 예, 이렇게 나 먹으면서 어쩌겠는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일정이나 자꾸 집에 앉아 있으니까, 나 신경 쥐었으니까, 나 신경이 둔해 가고, 예, 신경물 나이 와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뭘 말하면, 귀에 두려다니고, 귀 발을 듣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기억을 못했겠습니다. 금방 알 것 같아도 기억 못해. 우리 내가 활동하는 데서 노래 배워주고, 춤 배워주고, 부구치고, 세상을 쉬어하는 데서, 금방 앞에서 배울 때는 예, 신나게 소리를 깔 것 같아도 돌아서 뭐 잊어버려서 뭐 했던 거 이랬습니다. 원래는 예. 이런 거 얼굴에 가서 이거 예, 이걸 신진대사가 아이 돼가지고 얼굴에 가서 주근깨 가서 이 가뜩 나와가지고 샷까맣고 수둘수둘하고 이랬습니다.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고 이렇게 구부고 이러고 어질어질하고 다니고 반응이 빠르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똘똘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예. 이제 아이하고 예, 누구보다도 먼저 배울라 하고 먼저 알라 하고 이랬습니다. 예.
1: 아유, 얼마 좋습니까? 예.
0: 예. 어, 우린 데서 그 나 먹은 아줌마들이 그런다. 어, 저희 여사님, 아, 저 용 잘한다. 네 기억력이 좋다. 어제도 그랬대다. 예. 그러니까 어찌 마음으로 흡족하는데 그렇지.
1: 이 약을 잡으면은 기억력도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그렇습니다.
0: 예, 그냥 예. 사람이 똘똘해진다. 머리가 예, 신경이 살아나서. 예.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 우리 허 선생님이 이렇게 예, 좋은 약 소개했었길래 내 이렇게 예,
1: 선택을 잘하신 거죠. 아무리 약을 건데. 좋은 거 소개해도 선택 아예 하면 그 뭐 아이 되는 게지 않을까.
0: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예.
0: 예, 그래 우린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저번에 우리 가서 쌌댔습니다.
1: 예.
0: 선물을 많이 주지 해서 쌌는데 우리는 놀 때까지 이 약 먹자 했습니다. 이제 까이 떨고 먹습니다.
1: 계속 예. 이 약만 잡수 제코모입니까? 두 분 다.
0: 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다른 건 예.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우리 우리 아발 친구가 있는데 얘 그 사람들 얘 주자를 두개 하고 얘 중풍이 걸려서 얼빠 안에서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앞으로 엎어지시하고 이렇게 걸던 그 사람이 또 오늘 약 싸겠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주자를 두 개를 하고 그다음에 노건이 왔으면 꼭 이 약 쓰면 네. 좋습니다. 예, 그분이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오늘 예. 선이었으나 배달을 하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장약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20여 년 동안 혈압도 소리 안 돼가지고, 예, 혈압약을 예, 계속 20년 동안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예, 방송을 듣고서리, 저기 나무 수경과 혈압도 소리 얼마나 저기 나무가 방송을 듣고서리, 예, 이거 먹었다 말입니다.
1: 예.
3: 그 장약 신내방을.
1: 예.
3: 예, 그리고서 예,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준 게 역색 비법을 예, 그러니까나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지금은 예, 그냥 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저는 예, 원래 또 관심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면봉까지 와가지고 예, 웃을 때 웃거나 저기나 뭔가 말하나 해도 예, 입이 당기우고 또 눈이 부들부들 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달 다우 먹으면서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은 서당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따라 야생약대들로 이렇게 최소한 우산약을 써 그런지 그렇게 효과가 예, 일반약보다 다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저희 남편은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자를 예 3개나 이었습니다.
1: 예.
3: 아, 예 주자를 이었지 못했습니다.
1: 예.
3: 이게 아니고 그래 지금 예, 이상의 신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야 심장이 너무 소화가 돼가지고 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1: 예.
3: 예 우리는 예 또 그분은 예 계속 이상의 신내방만 먹으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우리의 활동실에 있는 저기나 뭔가 내 친구는 예 또 뭔가 저 신랑하고 둘이 다 저기나 뭔가 혈압이 그렇게 높고 결국 그 집에 신랑은 예 주자를 예 세 개나 였고 결국 이 친구는 예 심지어 저 뭐야 붙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예 여러 번 입원했답니다.
1: 아.
3: 예. 그래 예, 이 장약을 내 소개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약이 그렇게 좋다 하면서 이 오늘 이 서른여섯
1: 꼭 좋습니다. 예. 예. 서른여섯 꽉 지금 배달 받으시려면 이제 우리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지않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뇨약 신예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거 쓰기 전에는 저는 좀

0: 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약 써본 사람은 정말 이 약이 이 효과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약 써보면 정말 진짜 좋습니다. 저는 주문이 농시산이 와서 발신 잘못 쓰는 게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어느 상의 얼굴 말이, 아이, 약이나 뭘 먹자 하면 태고 뜨고 밥 먹기 좋다 삼키지 못해 힘들었댔는데, 지금은 다 정상을 돌아오고 보니까 세상에서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이 약은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소장고원이 악랄한 지구에서 아이, 모든 약재가, 진예방에 들어간 모든 약재가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
1: 예. 그 다음에. 그렇죠.
0: 제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린 약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독수치료료 뽑으려고 딱 치료하되 구멍이.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우리 한가들 정말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뚫어주고,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니까.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래 놓으니까나 이 병에서 해탈되고, 아이, 좋은 선생님 항상 강의나 됐으면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1: 그렇죠, 예.
0: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려놓으니까 지금 전화도 막 병에서 해탈되고 볼까. 세상에서 최고 이야기고, 정말 신기한 약은 이 이야기 같습니다. 최고, 그런 모임과 명약입니다. 이 이야기. 정말 사람을 목숨 구하는 데서는 최고 명약입니다.
1: 예. 자기 왜 치료되면 다 그렇게 말하면.
0: 예, 옛날, 옛날에는 정말 많은 약 썼지만, 그게 소아생 어린아이라면, 아이고,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약과 약 차이가 상차가 많고, 이건 또 비밀, 그런 비밀이란다. 그런, 뭔가, 그, 보물급이 약이 되고, 뭔가,
1: 그렇죠,
0: 예. 나도, 아예, 이런 중약을 댔지, 최고의 약을 댔지, 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나는 애병치라고 할까, 세상에 이마에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선택할 때.
1: 우리 여기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0: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0: 예, 대사를 받았는데.
1: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국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28일 주 폭력배 악세력 제거투쟁 지도소속 반공실, 기층 공안 파출소, 연결시 인민법원과 주 공안국 형사수사지대 등 단위를 찾아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석의 총체적 국가안전관에 관한 중요 논술과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에 관한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당중앙과 성당의 보치 요구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 관련 범죄의 새로운 동향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단서 조사를 강화하고 타격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사건 처리 질과 효율을 제고해 병력같이 행동하고 난관을 공략하는 작품으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를 실속있게 깊이 추진함으로써 대중의 안거락업과 사회 안정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주 폭력배 악세력 제거투쟁 지도소소 판공실을 찾아 선으로 단서검증조, 사건감독처리조, 종합협조조와 업종지리조에 들어가 장부자료를 자세히 열람하고 사업일꾼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사업정황을 상세히 요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종 단서의 통일적인 수집관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단서 등록, 연구 판단, 이송, 검증, 반영, 전사슬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기본수를 분명히 알고 장부를 명확히 하며 행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안기관과의 협동 연계를 강화하고 단서 이송, 의논, 연구 판단,

0: 된 연동 기재를 건전히 해 단서 처리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 책임제, 현지의 감독 지도, 담화 통보 등 방법을 취해 일련의 중대한 폭력배 악시력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감독 처리함으로써 대중의 관심 사항에 응답이 있고 중대 사건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결시 공안구 북산파출소에서 호가복은 일선 민경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서 검증, 사건 수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선전동원 사업을 정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가구 방문, 모순 분쟁 조사, 사기 방지 선전 등 일상 업무와 결부해 관할 구역의 오락 장소, 상업구역 시장, 료관 민박, 의료 미용 기구 등 중점 장소에 깊이 들어가 대중들에게 폭력배 악세력의 형식과 단서 신고 경로를 똑똑히 알려주고 신고인 보호 및 장려 조치를 실시하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검거 고발하고 단서를 제공하도록 동원함으로써 폭력배 악세력이 숨을 곳이 없게 해야 합니다. 단서 검증 괴속하는 기재를 건전해야 합니다. 대중이 신고한 단서와 상급에서 이송한 단서에 대해 즉시 접수, 검증, 반응하는 것을 견지하고 사건마다 회답이 있고 사항마다 결과가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들이 폭력배 악시력을 타격하는 공안기관의 확고한 결심을 확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연결시 인민법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립건정, 형사재판정을 찾아 폭력배 악세력 관련 단서 수집과 조사 및 사건 심리 등 사업진청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의해 죄와 형벌을 확정하고 증거로 재판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법률정책의 경계와 폭력배 악세력 범죄의 인정표준을 정확히 파악해 폭력배 악세력 관련 사건들을 법에 따라 질높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근일내 처리한 중점 사건을 다시 분석하고 선별해 사건 배후에 숨어있는 폭력배 악세력 관련 단서를 깊이 파내고 즉시 관련 직능 부문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발견 즉시 이송하고 눌러두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주 공안국을 찾아 빅데이터 실전 중심, 사기 방지 중심과 수사 중심을 살펴보고 데이터 역량 강화, 분석 연구 판단, 사건 수사 등 사업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으며 전주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회보를 전문적으로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중앙에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를 포치한 것은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인민이 안거를 악업하고 사회가 안정되며 국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치리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 특히 정법기관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 행동자각을 1층 증강하면서 사업 책임을 다지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일련의 폭력배 악세력 단서를 깊이 파고 철저히 조사하며 일련의 중대 사건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일련의 업종 혼란 현상을 정돈규범화함으로써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지역 평안을 수호해야 합니다. 단서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대중의 신소 신고를 동원하는 토대에서 정법기관, 신소부문, 업종 주관부문의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폭력배 악세력 관련 문제가 자생하기 쉬운 중점 분야와 중점 업종을 상대로 목적성 있는 조사를 전개하고 일련의 가치 있는 단서를 신속히 수집 발굴함으로써 정밀 타격과 전문 사건 난관 공략에 강유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격 중점을 두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6가지 폭력배 악세력 등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는 도대에서 폭력배 악세력 범죄가 은폐화, 인터넷화, 변이화되는 새로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인터넷 플랫폼과 연성폭력 수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연성폭력 채무 독초, 악의적 배상 청구, 여론 공갈, 로무 공갈, 강제 소비, 색정 공갈, 라체 채팅 공갈, 인터넷 함정 대출, 인터넷 폭력 등 10가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강력히 타격해야 합니다. 동시 불법 재산 추징 강도를 1층 강화해 이러한 범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시종 법치교도에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를 추진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준칙으로 하는 것을 견제해 폭력배 악세력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폭력배 악세력이 아닌 것은 억지로 끼워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책과 책략을 중시하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부한 형사사법 정책을 엄격히 실시해 제멋대로 기준을 낮춰 처리하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성격을 높여 확증하지도 말아야 하며 법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효과, 법률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진공래, 주정부 당조성원이며 주공항국 당위석인 우회생,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주직소 관련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주로령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 주로령사업위원회 办公室, 연결시 민정국, 연결시 로령사업위원회 办公室에서 주관한 연변주 2026년 경로시즌활동 가동식이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정엽 부주석 하우조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사회를 대상으로 연변주 즐거운 만년 효친 경로 제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가동식에 참석한 지도 일꾼들이 함께 가동 단추를 눌러 연변주 2026년 경로 시즌 활동이 막을 올렸음을 알렸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는 또 노인 문화체육 풍채 전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정책 강연, 사기 방지 선전, 서화 전시, 무료 진찰, 건강 양생 추천 소개 등 여러 봉사 구역도 동시에 설치해 노인들에게 따뜻하고 편리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경로 시즌 활동을 계기로 노인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전 사회의 역량을 모아 노인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우리 주 로령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1층 추동할 계획입니다. 연길 주민 최홍병입니다. 이런 활동에 참가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지금 당의 정책이 좋아 우리 노인들에게 많은 복리와 보장을 가져다 줬고 문화생활과 일상생활 면에서도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 민정국 당조성원이고 주 로령사업위원회 办公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활동을 내와 여러 민족 노인들이 서로 왕대하고 교류하며 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민족 노인들이 자주 한자리에 모이고 많이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관심하고 돕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렵니다.
0: 2026년 연변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분야 민생중점사업 소식공개회가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는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난방질 향상, 부동산 관리 봉사질 향상 등 세 가지 민생 실사를 둘러싸고 전주의 최신 사업 진척을 집중 통보하고 관련 혜민 정책을 해독했으며 매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면에서 현재 국가와 성주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 지원 정책을 내와 국채와 재정 보조를 통해 주민 개인의 출자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으며 우리 주에서도 도관 이전 개소, 모순 조정 등 부대 봉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 량신 지원 정책을 내와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국채 자금 플러스 재정 보조 플러스 주민 자체 조달 모식을 통해 대중의 부담을 1층 낮췄습니다. 우리 성에서는 EPC 총도급 모식을 채용해 건설 원가를 줄이고 기초형 반승 입호식 승강기 추가 설치 총 공사비를 35만 원 이내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대중의 승강기 추가 설치 의향 5,268건을 수집했고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단은 8,516개를 조사해냈으며 이미 342대 승강기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시 난방질 향상 면에서 성의 요구에 따르고 연변 실지에 입각해 3년 난관 공략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즉 2026-2027년 난방기에 연결시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의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해 난방질을 뚜렷이 개선하게 됩니다. 2027-2028년 난방기에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건설구역 집중난방 주민들의 실내 온도가 기본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하고 2028-2029년 난방기에는 전주 도시건설구역 집중난방지역 주민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해 전역 난방 시스템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질 향상 면에서는 올해 공공수익 관리, 보수자금 감독 관리,

0: 로후 승강기 갱신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하고 양광 도급지의 부동산 관리 모식을 혁신적으로 보급하며 전주 지혜 부동산 관리 감독 관리 플랫폼을 건설해 부동산 관리 봉사와 공공수익의 전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동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소식 공개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당여 주정부에서는 결심을 내리고 이 세 가지 민생 실사를 장기적인 중점 임무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발전이 개혁, 재정, 주택비, 도시농촌 건설, 전력 공급, 난방 기업 등 여러 단위가 협동해 힘을 발휘하도록 주동하면서 부족점을 보완하고 난제를 해결해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1층 높여야 합니다.
1: 새 훈춘도로 통상구가 7월 18일 먼저 시험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러시아 측 새 크라스키노 통상구도 9월 21일 시험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로 양측 새 도로 통상구가 쌍방향 개통을 실현했습니다. 이날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출입경차 350대, 출입경 인원 연인수로 4,911명, 화물 1,444톤을 검사했습니다. 새 훈촌 도로 통상구의 시설과 설비는 기존 통상구에 비해 전면적으로 승격됐습니다. 화물 검사 통로는 출입경 각기 8개로 확대됐고 차 스캔, 자체 신고 확인 단말기, 영상 감시 등 지능화 설비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화물 신고 온라인 처리, 차 번호 정보, 자동 식별, 차 화물칸 스캔 신속 검사를 실현해 통상구의 통관 수용 능력과 지능화 봉사 수준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시험 운영 이래 새 훈춘도로 통상구의 재반 사업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동시에 중로 상호 사증 면제 정책의 혜택에 힘입어 통상구의 인적 왕래도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 18일까지 훈춘 각 통상구의 전체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77만 400명으로 동기 대비 37.6%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중로 새 통상구의 쌍방향 개통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통상구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 연변주 나아가 길림성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욱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0: 추석 연휴 기간 연길수성 시장은 관광객 흐름 고봉을 맞았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날로 다가오면서 시장관리 측에서는 추석 연휴 관광객 흐름 수치를 분석하고 재반 보장 사업을 미리 배치해 세심한 봉사로 각지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날 이른 아침의 연길에는 생활의 정취가 피어오릅니다. 연결수상 시장에는 음식 향기가 감돌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금방 끝난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적인 조선족 음식을 맛보기 위해 특별히 이곳을 찾았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진혁정입니다. 연길의 상품들은 다 브랜드 제품이고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맛보게 하려고 사러 왔습니다. 연길의 막걸리와 순대가 특색입니다. 또 찰떡이랑 명태 같은 것도 사려고 합니다. 연길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흐름은 평소보다 한 배에서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사면팔방에서 왔는데 기본적으로 동북삼성 관광객들이 위주였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하루 관광객 수가 연휴수로 약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봉기는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이튿날인 10월 2일부터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관리 측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흐름 수치에 근거해 국경절 기간 관광객 흐름을 미리 판단하고 재반 보장 사업을 앞당겨 배치했습니다. 전대훈입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해 시장에서는 유동 청소 일꾼과 림시관리 일꾼들을 증원해 시장 질서와 위생 환경을 잘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객들에게 무료 짐 보관, 기념사진 무료 촬영, 무료 음료수 제공 등 여러 가지 평민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각 상가에서는 곧 다가올 국경절 연휴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결수상시장 모 김치점 점점 수흔흔입니다. 10월 1일 국경절은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여러 품목의 상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판매 인원도 많이 배치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할 경우 대신 우편으로 부채드리는 봉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길수상시장 명태판매상가 상렬입니다.

0: 우리는 필요한 물량을 미리 충분히 준비했고 상품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또 일손이 부족할 수 있어 일꾼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연결수상 시장에서는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로 각지 관광객들을 맞이해 변경도시의 생활 열기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피워내도록 함으로써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연결 특유의 시장 풍경과 도시의 따뜻한 정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조 양국의 협의에 따라 중조 고하나 통상구와 사타사 통상구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통관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 통상구 출경과 입경 통관 시간은 동일한 바 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광범한 출입경 여객과 수출입 기업들이 통상구 동태를 제때 주목하고 일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통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2026년 국경절 기간 연변 관할구역 331 국도 단동 알타이선의 안전 원활을 보장하고서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에서는 통고를 발부해 부분적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제 시간은 10월 1일부터 7일 사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관제 구간은 화룡시 숭선진 대동촌에서 도문시 86호 경계비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교통 관제 기간 응급차, 민생보장차를 제외한 대형 화물차, 위험 화학품 운수차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

보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종건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존경심이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철아 작사, 정영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부남 작사 작곡이 외롭지 않아요는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정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전우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면서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에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에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혜택을 드리는 우대 활동은 그냥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예, 우리 전통 이학하고 현대 최신 생명공학을 결합시켜서 연구 개발한 이런 황금 분말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아주 희귀하고도 비싼 예, 이런 설상고원에서 버물러서 발효 생성물로 완성되어서 성공적으로 예, 지금 산업화를 현실로 하면서 현대인들이 만성병하고 이난병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히말리아 고산지대 해발이가 4,500m 이상이 아주 혹독한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벌레의 몸에서 자라나는 신비로운 이런 약초입니다. 예, 그리고 수천 년의 서장의 유목인들이 동충하초를 먹은 물소가 놀라울 정도로 체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동충하초가 인류와의 인연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현대과학이 동충하초에 함유된 영양성분하고 활성성분을 많이 밝혀내면서 현대 황금 분말로 또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난 동충하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야, 나는 심장이 나빠서 자다도 시퍼뚝뚝 깨나고 이랬는데 이거 먹으면 그 증상이 까딱 없습니다.
1: 네, 심장이 든든해집니다.
2: 예. 예,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아침 저녁 혈압약 먹었는데 지금 아침에 한 번만 먹어도 됩니다.
1: 예,
2: 예, 증상이 그래고 야, 기관들이 나빠서 칼에 목에 딱 붙고 목에 기관들하면 기침나고 했는데 그것도 감소까지 어렵습니다.
1: 네. 예.
2: 그리고 위 나빠서.
0: 여보세요.
2: 예예.
1: 얘기하셔.
2: 예예. 위 나빠서 난 밥은 못 먹었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먹으면 밥이 어찌 맛있는지. 네. 그래 밥을 잘 먹으니까 맹이 납니다.
1: 네.
2: 예. 그래지 밤에 오지 않아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지금은 잠이 어찌 잘 오는지.
1: 예.
2: 잠이 잘 온다. 그리고 생각밖에 나는 이 무릎이 아파서 태양성 관절

0: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먹었는데 이 저기 관절약 안 먹는데 이 무릎이 일 없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그 심장하고 관절이 네. 같이 좋아집니다. 혈액 순환도 되고 예 그리고 예 관절이 필요한 영양 성분도 다 있고 예 그 칼슘 흡수율도 많이 높여줍니다.
0: 예. 그래서 이 무릎이 관절까지
1: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내 살려고도 전화드린다.
1: 예, 이번 활동이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이거 좋습니다.
1: 예, 예. 그 번약도 더 드리고 또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명절 선물도 또 세트로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내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난 어떤 통통 핫털슨 이제 한 2년 거의 됩니다. 그래 너의 용 좋습니다. 혈압이 정사에 됐지 아무 달다지 고라이의 상체 하나는 아침에 술 깨나면 고라니 통 빈 것으로 그렇게 상처합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밥을 잘 먹어 위소 안아서 밥을 잘 먹으면 내 어떤 체지에 아, 백글 말랑말랑 했더군. 일 빼꼽냐도 그, 어제 또 본 게.
1: 네.
3: 예,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전에는 백근 다에 대해서 무수고 팔라가면 수폴라를 그런 것들입니다. 수진추야, 수진추야. 나도 자꾸만 많이 먹으라는 게 아이디입니까? 그냥 약 먹은 게 옛날 때 어두운 체중도 이렇게 올랐지.
1: 네.
3: 그랬지. 이제 누기 말아. 나도 간절히 무릎이 왼쪽이 아프다, 오른쪽이 아프다. 이러면 별라야 합디다.
1: 네.
3: 처음에는 선생님 시웁디다. 시웁디다. 불경기 네. 후에는 조금 예, 아픔에서 예, 밤이라며 그러셨디다. 괜히 식으면 감 없이 살아졌답니까?
1: 네.
3: 어쨌든 동충하소에 또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영초체 그뭡니까? 다른 약 이전에는 뚜루루 해놓고 어떨 때는 몰라서 먹은 것도 더 먹었을 겁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식구머니 하루에 그저 그 동충하소를 먹고 혈압은 무슨 어떤 정사에 대한 그래 어찌 또 아이 먹겠는가 나가 들어보면 또 먹던 게 우는 모습다게 그저 하루에 그저 하나리
1: 네.
3: 그것만 먹으면 아무 것도 됩니다.
1: 네.
3: 그래 선생님 나도 할 때 좋지 무슨 상품 그런 뭡니까 명절 그런 것도 많이 준다 하셨어. 또 활동마다 조금 비싸다고.
1: 예, 지금 이번 활동이 제일 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예. 구조 있으실 분들은 이번 활동 이용하면 좋습니다.
3: 우리 사 진나 때에 대해서 구조 있어야 되지.
1: 예.
3: 저도 이렇게 찍어서.
1: 이렇습니다. 예, 예, 발효시킨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월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예. 수고합니다.
1: 예.
4: 예. 나도 동서 하초 바르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영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4: 먹기 전에,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어쩐지 밥이 이렇게 먹기 쉽지 않았어요. 못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4: 약간 먹고. 그런데 동서 하초 바르분 먹은 다음에, 오, 밥이 어쩜 이렇게 잘 당기고 맛있겠습니까? 약도 안 먹었는데, 저절로 이렇게 약 맛이 돌아, 밥 맛이 돌아오니까.
1: 맞습니다. 소화, 효소, 분비를 잘한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다 입맛도 돌아오고, 위장도 질병이 같이 좋아집니다.
4: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해가지고, 예, 수민제를 먹고, 그, 이러면 고사를 했는데, 아이, 그, 먹, 이제, 뿌리, 아이 먹었는데, 미네, 그런 게 없이 참,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1: 네.
4: 아,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나고, 예, 너희도 바라지는 것 같고, 몸도 헷갈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1: 네.
4: 그리고, 예, 반 섭외 찾아와가지고, 저도 영 고생했는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난 이렇게, 온몸이 갈아본 게 아니라, 예, 오른쪽 기어쯤 그렇게 갈아봤습니다. 영 가랍다게 한지 없이 갈아봤습니다. 그,
1: 콤파치하고 아, 관계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1: 예.
4: 그게 너무 가라바깥이 큰 병인 것 같은데 그것도 영 바쁩니다. 정말 예, 바, 그런 방들은 아이들이고 새때 그런 거 가도 예, 막 그래 놔야 좀 낫고 밤에 자라도 가라봤어요 그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간대온데 이럽지니까 야 정말 이 약은 확실히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난 예, 올여름에 정말 이렇게 이 약을 동서 하초 먹은 다음에 영 편안하게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난 여름 탓에 여름에 어리바서 일어나기 싫었어요. 매일 없이 일어나기 싫었어요. 그냥 그저 누워있다시피 이랬습니다.
1: 네.
4: 그런데 올 여름에 그것 필요 없었어요. 얼마 달라가 댕기겠습니까?
1: 네.
4: 그리고 여기 다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린 것도 영이 힘들었습니다. 내려갈 때도 가다 내려갈 때도 힘들고. 그런데 그것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네.
4: 한 가지 약 가지고 예 정말 이렇게 여름에는 일 없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1: 네.
4: 그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 약 한 번만 먹으면 약 먹을 이런 그런 게 없지 해서 정말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난 이 약을 정말 선택 잘했다고 내절로 생각합니다.
1: 예, 어린분들에게는 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
4: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강의 딱 맞습니다. 어장육복 다 예. 해준다 돼 정말 없습니다.
1: 네.
4: 어디 불편한 데 없습니다.
1: 네.
4: 난 앞으로 계속 약을 넣은 결석 진료사입니다.
1: 네.
4: 선생님 좋은 약 아셔내줘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의 핵심 성분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코디세핀이라든가 베타글루칸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이 세포 내 에너지 성분을 담당하는 ATP 생성을 촉진시키면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예,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이런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2: 네.
3: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동충하초를 드시고 머리도 맑아지고 몸에 힘도 난다. 이거는 예,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ATP라는 이 세포의 예, 에너지를 생성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피로회복에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예, 이런 현대인들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림상연구에서 보면은 동충하초로 꾸준히 예, 섭취한 분들은 이 운동 지구력이라든가 산소 리용률이가 아주 의미 있게 향상하는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한 기력 보충을 넘어서 폐 기능 강화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면서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서는 주목할 만한 예, 이런 성분은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성분이가 우리 몸의 자연 살해 세포 즉 NK세포 활성화를 시켜서 외부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으로부터 몸을 강하게 예, 지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특히 환절기라든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꾸준히 섭취하면은 몸의 방

0: 어려기가 한 단계 끌어올려집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동선화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래 이 동선화설 시작했는가 하면 위 나쁘고 12장계양, 위계양, 결장염 세 가지 병이 있고 예, 밥도 못 먹고 계속 죽을 써먹었습니다. 저희 아기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심장이 나빠 호두도하고 예, 어제서나 종합주의 다 만했습니다.
0: 네.
2: 우선 먼저 배에 떨어져 종합 무식이 있는가 밥을 잘 먹습니다.
0: 네.
2: 죽을 써먹는데 밥을 잘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0: 네.
2: 예, 그리고 예, 잠이 잘 온다.
0: 네.
2: 저녁에 누우면 계속 그 잠잠에 잡니다. 깨도 안 나고 서면 안 보이나 보면 그저 끝이 나고 밤 온 밤 잡니다.
0: 네.
2: 그리고 이거 내 백내장에 대해 바로 보지 못했는데 눈도 밝아집니다.
0: 네. 네.
2: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풍도 슬쩍 왔댔습니다. 선생님.
0: 네.
2: 이런 게 반신도 바로 못 쓰던 게 어느 장에도 오고 이렇던 게 이것도 시장 호전됐습니다. 어제는. 어제는 반이 넘었었습니다.
0: 네.
2: 처음엔 두 봉지씩 먹던 게 어제는 효과 좀 알기 있거나에 한 봉지씩 씁니다.
0: 네.
2: 그래도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면에 이렇게 효과 다 여러 가지 배에 다 떨어지고 이렇게 쏘니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선생님.
0: 네.
2: 이하고 선택 내 잘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번에 이번 학동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얘네들과 아리합니다, 선생님.
0: 네, 맞습니다. 환자분처럼에 그 소화 잘 안 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그리고 변도 좀 고르지 못하거나 그 외에 지금 정신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예, 근심 걱정 예. 많고 이런 것도 다 개선됩니다.
2: 예, 그거 다 일 없습니다.
0: 예. 네,
2: 불안하던 게.
0: 예,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3: 정신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제가 혈압도 조절하고 자꾸 머리 흉함이 나면 폐렴장이 자꾸 왔다 가고
0: 네.
3: 그때 형이 심혈균류상 고르셨고 밤이 소변 탔을 잡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했어 봤는데 많이 지금 나가시는 게 알겠다 지금
0: 네
3: 혈압 조절 안 되던 것도 많이 났고 류상 머리 심하던 그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0: 네
3: 혈압도 다 고든 것도 좀 많이 나가지고 심혈이 고르셨던 것도 많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네
3: 난 특히 밤에 소변 탔다가 여러 주 깨나던 게 탔어도 좀 많이 그리고 소화해야 되는 것도 소화 좀 잘 된다 지금 어제는
0: 네
3: 특별히 좋다니까 하여튼 장관에서 내가 아주 꽉 배달았다고 그랬다
0: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충화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기관지염이 저희 기침하고 가래 심해는 지금 기침 가래 없어지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조금 걸으면 쉬고 조금 걷고 쉬면 무릎 관절도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4: 그래도 위가 안 좋아요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부딪혀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면역이 또 낮아서 그래서 조금 감기가 그랬는데 이거 쓴다면 감기 안 걸려도 좋습니다
0: 네
4: 그래도 심장이 안 돼요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심장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0: 네
4: 전립선 기다려서 속이 자고 시원하게 못 받는 지금 속이 자서 그게 해결됐습니다. 혈압 조절도 안 돼. 항상 머리 아파 어지러운데 혈압 조절 되는 머리가 안 아파 좋습니다.
0: 네.
4: 예, 그래. 할까 이번에 하니까 열다두꽉 쏴서 쓰겠습니다.
0: 예, 열다두꽉에는 23곽 드리면서 또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을 드리고 3,000원 가치에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네, 교십도 또 두 곽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는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런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로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또 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당, 예, 그리고 고혈압 등 이런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매 순간마다 노화와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0: 예, 때문에 우리 바로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또 로넨의 퇴행성하고 또 만성질환이 겸한 분들은 예, 병이 여러 가지로 앓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예, 좋은 이런 치료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효능이라 할 때에는 면역력하고 기력까지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로년 분들에게는 귀중한 예, 황금 분말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함유된 다당류하고 예, 이 아데노신 이 성분이라 할 때에는 대식세포하고 림프구 등 이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연구에 따른다 할 때에는 장기간 적정량으로 복용하면은 호흡기 감염 발생 빈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예, 그리고 항산화 작용하고 로화 방지, 로화 지연 효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예, 한마디로는 우리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 오래 드신 분들은 피부 로화라든가 정력상에서 보면은, 예, 이 젊었을 때와 같은 이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예, 이런 균 내에 초산화 물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고는 이 산화 스트레스 손상을 완화하고 세포 구조하고 기능을 보호하는 데서 또 효과가 뚜렷합니다. 예, 지금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피부 로화 지연하고 기억력 개선에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1: 네.
0: 예, 장기적으로 쓰신 분들은 기억력도 많이 제고됩니다. 그리고 폐하고 신장 보호 기능이 있으면서 전통 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보양해주면서 현대 연구에서는 폐 기능 개선에서 예, 아주 좀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염증 인자를 조절해서 만성 신장염이라든가 천식 예,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피로를 완화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쓰시는 분들을 하고 이 동충하초로 쓰시지 않는 분들은 예, 한 사람이라 해도 쓸 때하고 안 쓸 때 그 완전히 그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끊었다가도 또 씁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함유된 예, 이런 많은 성분들은 여러 가지 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좀 체력이 수요되는 예, 운동선수들이거나 또 예, 특별히 좀 몸이 허약한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지구력 향상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분말이 활성 성분은 인슐린의 민감성을 예, 개선시켜서 혈당 조절도 돕고 지방 대사를 조절하면서 저밀도 저밀도 단백을 예, 개선시키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혈지 조절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이 림상 효과가 예, 이미 많은 이 림상 의사들이 검증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예, 심장병은 100분의 90%가 지금 호전율이 높고 고혈압은 76%고 폐질환이가 80%, 간경화가 68%이고 기관지염은 94%고 당뇨병은 86%입니다. 예, 그리고 비염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효과가 100분의 82%나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는 심장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절이 아픈 게 지금 많이 나사졌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마음대로 지금 활동도 할 수 있고 몸이가 예, 많이 점점 좋아지는 이런 느낌도 또 받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교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8-0666번, 2838-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결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필 응담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필 응담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송보필 응담본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필 응담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필 응담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게 되겠습니다. 12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각 안에는 5병이 들어있겠습니다. 지금 60각을 싸면 8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떠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되면 완전히 이 제품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효과, 진실한 효과, 그러면서 가격적으로서 아주 우수한 가격으로 나가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5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며 응담분, 보통 응담분이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응담분은 그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러면서 보건품이 아니고 OTC 국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에 그 비준호마가 있는 OTC 그 비준호마 준조화 가운데는 Z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치료 효과가 확실하고 치료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른 이런 특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애들까지도 그리고 노인 그리고 기타 남녀 구별 없이 어른들까지도 본 제품은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 보통 응담부는 곰한테 마취 주사 넣고 담즙을 뽑아서 건조식에서 포장하고 이런 데 끝나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아주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리고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해방군 총위원회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자기 단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낸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필 응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성부패 응답부는 일단 드시기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항에 담아서 하루에 두 번 좌우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는데 한 병은 하루에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름으로서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효과를 놓고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다시피 삼고에 좋습니다. 삼고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런 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과한 우리 지방을 분해하는 흑검이 이 특점을 충분하게 이 담즙에서 느낄 수 있게 되어져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를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예. 응답부는 그전에도 방송 한번 했잖아요.
0: 아, 예. 수학 전에 하다가서 예.
2: 예. 예. 예, 한동안 아예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남편분이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0: 이 제품은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택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
2: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확실히 이게 혈압에도 좋고, 싼 거에도 좋고, 예. 예. 또 특히 위도 아주 좋습니다. 예. 무슨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자꾸 식은 물이 올라오고 끌거리다 하고 했는데 지금 예, 그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도 많이 늘어나고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화가 그렇게 예. 잘 된다고 예.
2: 예, 소화 영팔입니다. 그래놓고 식사 잘하니까 예, 밥이 조금씩 더 드시니까 살도 오르고 예, 여러 가지로 혜택 많이 보고
0: 노년에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면역력을 제공하는 제일 기초적인 그 대사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2: 예, 막, 이 말이 쌀이 막대란 소리가
0: 그렇죠. 있잖아. 예, 예. 예.
2: 쌀을 밥을 못 샀을 때는 그냥 사람이 여유있어. 예. 맥도 없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데 식사를 잘하니까 지금 내일도 기가 돼가지고. 예.
0: 그러면.
2: 예, 감기도 예, 자주 아이 하고 정말 좋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언제 또 활동하면 또 좀 더 써다고 그럽니다.
0: 아, 지금 요즘 우대 활동이 국경절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60각 싸면 80각을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전례 없던 우대 활동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잘 알았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예.
0: 지금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부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백검은 기본으로서 뚱매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남방의 검하고 북방의 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응답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흑검은 뭐 석 달, 다섯 달 이자오 동매납니다. 먹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사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특수성이 있다면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그거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봄에 나타날 때 보게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은 원래 그 상태로서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바로 동면하는 사이에 자가 그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한 에너지 원천을 얻게 되어 있는 이런 그 응답분을 우리 여기에서 분리 추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처럼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에 계시는 심지어 이 제품 견제하시고 나서 혈당도 부분적으로 많이 도움이 가더라. 혈지나 그리고 혈압이거나 여기에 많은 적극적인 그 효과를 보시게 되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이 제품을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우리가 지금 소화해낼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간에서 담즙을 생성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화계통에 공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이런 능력이 강한 그런 그 검이 담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극적으로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봐도 이 검이 그 담즙을 이용하게 되면 완전히 소화계통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우리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자적으로 이거 해결하는 이것도 있지만 해도 외계적으로서 약용으로 쓰는 이 응답분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뭐 계란 들거나 지방을 들거나 기름을 우리 소화 흡수하는데 큰

0: 도움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흡수가 잘 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가.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간이나 봅니다. 중이간하고 지방간이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지금 운동분에 수고 했는데, 효과용 좋습니다.
0: 아, 잘 선택된 거죠. 예.
2: 예. 어제 그렇게 해서 무식하고요, 별로요. 아픈 감이 나고, 그러던 게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또 소화 안 되는 게 지금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 운동분에 이랬으니까, 맥이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맥이는 이렇게 효과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넘어져서 이를 다친 데 이용 계속 아팠댔었나?
0: 아, 젊었을 때 넘어져서 다쳤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떼난 단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2: 예, 예. 지금 왔을 때는, 이거 이전에는 그 술을 먹고 자나서가 대단히.
0: 예.
2: 지금 온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0: 그렇죠. 넘어진 데 골격통에 넘어지지 않아도 논인성 골격통에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제품이 이거니까 값도 저렴하고 뭐 출처가 준악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면서 골격통에 많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효과도 또 싸서 쓰라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귀해입니다. 예. 60가게, 80가게, 1,000원은 빼줍니다. 보통 뭐 나 혼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친구들, 그 집안 식구들, 이웃들 이렇게 해서 합해 쌓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2: 아, 60가상 80가상.
0: 아,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 또 1,000원을 뺐습니다. 국경절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2: 아,
0: 예. 기회입니다. 예.
2: 예, 예, 예.
0: 예, 예. 아주 네. 기회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저기 친척이 한 분이 이 백내장으로 좀 고생하고 이 눈물이 자꾸만 또 바람 맞으면 눈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안 좋거니와 이게 뭐니까 이 간도 안 좋고 간낭도 안 좋습니다.
0: 아, 예.
3: 안 되고 다 함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분을 썼는데 내가 권장했지요. 이거 좀 값도 저렴하고 손보패 운반분이 이전이 것보다 아주 질량도
0: 보통 응답분에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3: 예,
0: 있죠.
3: 예, 예. 예, 그래서 썼는데 참 효과가 좋았어요. 아, 활동이 강력하겠답니다.
0: 예.
3: 그래서 좀 많이 살려고 지금 선생님께 지금 전화 드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60가게 80가구 주고 1,000원을 빼주는 할도 있는가 하면 30각 싸면 그저 30각 주는 이런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3: 아,
0: 60가게 80가게 1,000원 빼줍니다.
3: 아, 60가구 80가구 대단합니다.
0: 대단합니다. 이번에 공장 측에서 완전히 마음 풀고 하는 우대 활동이 속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웅당분이 선생님, 내 목담보다 진짜 이 웅당분이 좋습니다.
0: 아, 그럴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전반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예, 내 웅당분이 우리 딸이 사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저는 웅당분 처음 봤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예, 그리 어려 아이 먹어도 예, 가 빙가리 써가서 안 맨없던 게 싸매서.
0: 아, 그것도 예. 너무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4: 예. 그 다음에 또 당량염이 있어서 입이 쓰고 굽어서 예, 다가 한 개도만 먹던 게 입이 쓰고 제가 다가 먹어도 되고 뼈 아파서 그래서 앉아 때릴 때면 우구우구 하고 그 다음에 예, 옛날에 상했던 이것도 일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진짜 좋습니다.
0: 예.
4: 내 여러 사람 소개했었는데 또 이 간복수 그다음 강경화
0: 복수 그리고 예. 뭐 지방간 알코올간 그외 뭐 일체 간에 지금 이미 깡구이 높아졌던 이러면 보통 약 쓰면 깡구이 올라간다고 무서워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깡구를 풀어주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 쓰고 깡구이 정상으로 왔다 이런 분들도 꽤나 있지 않습니까?
4: 예, 진짜 목담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나도 60가게 80가게 준다.
0: 예, 60가게 80가게 1,000원 또 빼줍니다.
4: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언니가 또 말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도 또 쌀게 우리 언니 쓰는 게 지금 용도 와서.
0: 그렇죠. 예, 예.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문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평간 명목이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해도 백내장으로서 어떤 분들 녹내장으로서 황반변성으로서 심황막색소변성이라는 이런 진단 나왔거나 당망증, 당뇨합병증으로서 눈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있죠. 눈이 흐릿허분하게 보이거나 백내장은 흐릿허분하게 보이고 앞에 소름을 씌워놓은 것처럼 녹내장은 안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그 외에도 뭐 쩍 하면 눈이 벌겋게 부어나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눈앞이 많이 암을 거르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결국 눈이 쩍 하면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눈이 팅팅 부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성법회 응답분은 전항에 이어서 캡슐에 이어서 딱 아주 드시기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용하시게 되면 너무 우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 점,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서 혈관 관리도 되게 되어 있고 간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순환장애까지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이라는 것은 뭐 말할 여지도 없는 부작용이 없고 확실하게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모두 앞다투어서 이번 우대 활동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즉흑화 단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싸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따뜻한 계절부터 조금 추운 계절에 들어선 환계절에 들어선다면 기침을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을 하게 되면 계속 가래가 성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성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피부병으로서 습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습진이 있어서 가려워서 긁어놓으면 피가 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쓰시면서 드시면서 발라도 좋습니다. 알코올 같은 데서 약간 불어서 네. 하루에 몇 번씩 바르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성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답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호 종합 채널, 한우 뉴스 종합 방송,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00년.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광고를 동시에 입찰,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하여 요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이민법원에서 공부한 성실시행령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에 광고를 동시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주부클럽 여성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집안 현관에는요 신발이 넘치고 주방 조리대 위에는요 냄비와 양념통이 가득하며 침실 옷장은 문을 닫기도 벅차고 세탁실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이는데 정작 수납장을 하나 더 놓을 공간은 없어서 난감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돈 한 푼 드리지 않고요. 이미 집안에 있는 물건만으로 공간을 되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신발로 넘치거든요. 신발장이 있어도 문을 닫기 어려울 정도로 신발이 쌓여 있고 계절이 바뀌면 신발장 앞에 또 신발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신발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현관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할 술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접시 그래요.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에 쓰지 않은 접시 받침대 혹시 있는 건가요? 네, 접시를 세워두는 그 받침대 말입니다. 이것을 현관 신발장 안에 넣어보세요. 접시 받침대 홈에 신발 한 그네를 세워두면 신발이 서로 겹치지 않고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원래 신발장 한 칸에 신발 두 클레가 들어갔다면 이 방법으로 세 클레, 네 클레까지 들어가지요. 접시 침대, 받침대가 없다면요, 책상을 정리할 때 쓰는 책꽂이나 서랍 안에 칸막이도 같은 원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발을 눕히지 않고 세우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옷걸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관에 옷걸이 하나를 걸어두고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우산, 장바구니를 걸어두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접이식 우산이나 에코백처럼 자주 쓰는 물건은요, 바닥에 두면은 발이 걸리고 흐트지기 쉬운데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신발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신는 슬리퍼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슬리퍼를 바닥에 두지 않아도 되니까 현관 바닥이 훨씬 넓어 보이죠? 그리고 계절 신발을 우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신지 않은 계절 신발은요, 신발장 맨 윗칸이나 현관 우쪽 선반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는 신발만 아래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신발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요, 집에는 종이 쇼핑백이나 택배 상자를 잘라서 신발 한 클래씩 넣어도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신발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죠. 네, 이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신발점 공간을 두 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인 현관에서 수납 용품 없이 이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요, 주방에서 수납 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주부들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리대 위에 냄비, 프라이팬, 그리고 양념통, 도마, 밥통이 가득 차 있다 보면 요리를 할 때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주방에서도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접시, 받침대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현관에서 접시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에서는 원래 용도대로 쓰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접시 받침대를 서랍 안에 넣어주고요. 접시를 세로로 세워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접시를 쌓아두면 아래 접시를 끊을 때마다 위에 접시를 들여야 하고 또 쌓인 높이만큼 서랍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접시를 세로로 세우면은 같은 서랍에 접시를 두 배 이상 넣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 있는 반찬통이나 도마도 같은 방식으로 세워두다 보면은 서랍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 다음 옷걸이를 주방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벽이나 싱크대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옷걸이에 거리형 집게를 달아서 행주나 수세미, 장갑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옷걸이에 고리를 여러 개 달아서 냄비 뚜껑이나 프라이팬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조리대 위에 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가서 조리대가 넓어집니다. 특히 자주 쓰는 프라이팬을 옷걸이에 걸어두면 서랍을 열지 않고도 바로 꺼낼 수가 있어서 요리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념통은요, 한 곳에 모으는 방법입니다. 양념통을 조리대 여기저기 흩어놓게 되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곤 하죠. 그런데 집에 있는 쟁반이나 큰 접시 하나를 조리대 한쪽에 놓고요. 그 위에 양념통을 모아두면은 양념통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때 쟁반이 없다 보게 되면은 큰 그릇이나 도마 위에 올려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념통을 흩어놓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쓰지 않은 양념은 아예 우측 선반이나 서랍 안쪽으로 옮겨둬보세요. 다음, 냉장고 정리도 돈을 들이지 않는 수납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물건이 많으면은 이 냉장고 문이 안 닫히고 또 찬 공기가 새어나가서 전기요금도 올라가게 되죠. 냉장고 안을 정리할 때는요, 집에 있는 그릇이나 접시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 반찬을 그릇째 넣다 보면은 냉장고 안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반찬은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고 그릇을 세로로 세워두면은 같은 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또 하나, 이 냉장고 문 쪽에는요, 자주 쓰는 것을 안쪽에는 오래 보관하는 것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방금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또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침실의 핵심은 옷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옷장 문을 닫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옷이 많아서 혹은 정리가 안 돼서입니다. 그런데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옷장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옷걸이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옷걸이는 옷을 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옷걸이에 옷을 걸 때 옷걸이 하나에 옷 하나를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그런데 옷걸이를 그대로 쓰다 보면 옷과 옷 사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때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통일해 보세요. 옷걸이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게 되면 옷이 겹치고 공간을 낭비하기도 하죠. 모든 옷걸이를 같은 방향으로 걸게 되면요, 옷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공간에 더 많은 옷을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걸이를 걸 때는요, 반드시 어깨선에 맞춰 걸어보십시오. 어깨선이 무너지다 보면 옷이 늘어나고 또 옷걸이가 차지하는 공간도 커지게 됩니다. 다음, 옷걸이를 세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안에 옷걸이를 하나 더 걸어보세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스카프, 벨트를 걸어두고요. 그러면 옷장 바닥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우르 올라갑니다. 특히 스카프나 벨트처럼 자주는 쓰는데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옷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입는 옷을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옷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옷을 세워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서랍이나 선반에 옷을 쌓아두면 아래에 있는 옷을 꺼낼 때 위에 있는 옷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옷을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게 되면 원하는 옷만 쏙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옷을 세우는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이 종이 쇼핑백이나 또 택배 상자를 잘라서 옷 한 벌씩 놓고 그 상자를 세로로 세워두면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옷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고 또 이 방법은 옷장 서랍 하나에 들어가는 옷의 양이 두 배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 옷은 우러 올리는 방법이죠. 지금 입지 않은 계절 옷은 옷장 맨 윗칸이나 침대 및 수납 공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입는 옷만 아래 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옷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 집에 있는 여행용 가방이나 큰 쇼핑백을 활용해 보십시오. 여행용 가방은 옷을 담기 좋고 먼지도 막아줍니다. 네, 방금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은요, 세탁실과 욕실의 공간 수납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탁실과 욕실은 좀 물기가 많고 또 물건이 작아서 정리가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도 돈을 들이자는 수납술이 있거든요. 먼저 옷걸이를 팔 때 건조대 대신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실 벽에 옷걸이를 여러 개 걸어두고요. 그 위에 빨래를 걸어두십시오. 옷걸이 하나에 빨래 한 벌을 걸게 되면요, 건조대 없이도 빨래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건이나 속옷처럼 작은 빨래는요, 옷걸이에 걸어두면 금방 마르지요. 그리고 옷걸이를 걸 때는요, 빨래를 펼쳐서 걸어보십시오.

빈 채로 걸다 보면 말하는 시간이 두 배로 걸리게 됩니다. 네, 담, 접시, 받침대를 욕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욕실 선반에 접시 받침대를 하나 놓고 그 위에 비누나 샴푸, 린스를 세워두십시오. 접시 받침대에 홈에 병을 세워두면 병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렬됩니다. 또 하나 접시 받침대에 수건을 걸어두면 수건이 바닥에 닿지 않고 잘 마르죠. 네, 그 다음 옷걸이를 수건걸이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욕실 문 뒤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수건을 걸어두십시오. 수건을 걸 때는요, 반으로 접어서 걸면은 더 잘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십시오. 젖은 수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요, 냄새가 나게 되고 세균이 번식을 합니다. 방금 세탁과 욕실에서 취할 수 있는 이 공간 수납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수납 용품 없이 공간을 넓히는 수납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
1: 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시면 북경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두골대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투골태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지요. 이 제품 자체는 3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드시면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는 복용하시기 더 편리한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가 하면,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490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 24일간 복용할 수 있고 24일간 외용약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요. 구멍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

0: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돼 있고 백자방 구호액은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이 정도 되면 현금과 그러니까 백자방 구호액은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 현금과 양천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글테는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한 각에 490원인 차원에서 1,500원 행군권을 무료로 드린 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에 속할 때는 비해서 좀 활동 폭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을 연락해서 제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송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제조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 약재입니다. 뭐 심어서 가을이 수확해서 나온 이런 약재인 것이 아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성분 자체가 천연 약재로 되어 있다는 이게 큰 특점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은 그러면 여러 가지 부동한 이런 차원에서 믿음성이 천연 약재보다 아무래도 약 효과성에 그 다를 수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천연 약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고온 처리해서 항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세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은 주무시기 직전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 우수한 몇 가지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전화 네.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제 경찰 후유증으로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안좋아고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래 고생하던데 백자방 공에 뭐 후부터 좀 혈압이 엄청 되고 그러니까 어지럽지 자꾸 많이 나옵니다.
0: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충분하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충족하게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그 순환장애가 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그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죠.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네, 그러면 난 전립선을 소변 보기 좀 한참 기둘러요. 소변 좀 나가고 한번 소변량이 조금씩 나가다가 아 밥에 자지 못해서
0: 그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은 네. 간단하지만 해도 실제 당할 때 보게 되면 너무 큰 문제죠. 하루 종일
2: 네. 네. 아침에 살 머리 어지럽지 이랬는데 백자가 900원으로 이래 뭐 후부터 야 소변이 한 번만 소변을 많아지면 소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러면 예.
2: 네. 야, 난 이 약이 효과 있을 때 그 돈을 좀 먹자고 더 먹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건파 간 관리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들이 제하소라든지 인양호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이 백자방 주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젠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 머리가 흐릿하나 하고 그리고 혈당 조절해야 되고 혈압 조절해야 되고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0: 아, 예.
3: 약을 써봤다 댄디를 해봤다 무슨 조탕약은 다 써봤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혈당 그냥 오르내리고 이 조절을 못하고 이래고 거기다가 또 소배 어떻게 반소배나 낮소배 지내서 하고 소화도 아이 되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됐고 정말 누워서 구부렸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관리도 이 백년 장수 약이 돼 그런지 효과도 빠릅니다. 한 보름씩 가나이 소배 인차 모두 줍니다.
0: 아 예 예. 소변 차수가 너무 잦던 문제가 해결받다. 예.
3: 심장 도와도 그런지 영 빠릅니다.
0: 예.
3: 그리고 예, 혈당 조절이 빨리 됩니다.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3: 예,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한 게 엉뚱나요.
0: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드신 분들은 잠을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이런 좋은 효과

0: 가리 그거 되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하루에 한 번 씹어고 그래서 전화 먹고 그래서 반 시간 두고서 한 시간 두고서 그래 먹으면 오늘 가리 잠들은 너무 없는다. 소변도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물 먹어야 그래 보고 예 그냥 한 번 씹었습니다.
0: 네. 예.
1: 얼마 됐습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두 걸 패는 후에 야 경주 그저 온몸이 그저 흐린 날씨면 그저 온몸 그저 오싹오싹 하면 뜻이 나고 그저 아예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얼마 걸까? 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위를 자극해서 그저 한 이틀 먹다간 제품 광고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 두 걸 패를 먹고 그리고 위를 자극할까? 그게 제일 좋습니까? 예.
0: 아, 그리고 그렇죠.
1: 예, 두 걸 패를 먹고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가 어디 알아? 본 사람
0: 아, 이 제품 자체가 예. 그 효과성은 뛰어난 효과성을 나타낸다.
1: 예. 예. 그리고 몸이 아예 붓기던 게 그게 다 내리고 예, 그저 그리고 활동 못하는 게 활동 먹고 아예 그래 할까나 얼마 됐습니까? 이제도 5,000불을 그렇게 들어왔는데 야, 두 번째 생명 사살된가 그래 이 좋을 때 국경들 활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경제상에도 그래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배달받다 그랬나
0: 어, 그렇게 하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해입니다. 예. 네,
1: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백자방 구박약 쓰고 있습니다.
0: 예.
3: 혈압이 높은 게 정살되고, 콩팥이 나빠서 양육골이 무지하게 아프고, 예. 사변 자수보다도 사변 잘 안 나갈 때만 했는데, 지금은 예, 이순상한 게 다 해결됐습니다.
0: 예, 예.
3: 그리고 또, 이 빙가리에서 자매나 팠는데, 자매도 지금 정살됐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그, 뭔가, 혈당소설도 용살된다, 예. 당뇨병이 있어서.
0: 예. 많은 분들 그렇게,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다 완성되게 됐는데, 간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그,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완성되면서 혈당이 조절받고, 지방이 조절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3: 예. 혈탈 정살됐고, 예. 백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밝아지는 거 압니다.
0: 아, 이게 눈이 밝아지게 하고 귀가 잘 들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맥이 나게 하고 잠이 잘 오고 건만증이 해결받고 예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게 그게 점차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여사분도 그런가 느끼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가 작은 샘 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3: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0: 아, 그렇죠.
3: 예, 예. 저는 아이들에도 제기했습니다.
0: 아, 이게 그러니까 예.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예.
3: 그리고 예, 잠은 못 자던 게 잠 잘 자고 귀 잘 아이들 귀 잘 들립니다.
0: 아, 그렇죠. 예,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3: 자꾸 이래 머리를 얼리 이래 넘기고 이랬습니다.
0: 아, 전 그게 막혀서 술 듣기는 거 아니에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잘 들린다 그렇죠.
3: 예.
0: 그, 말이 간단하지만 큰 효과죠 그게 예예.
3: 예. 예, 이렇게 효과서 효과에 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제품이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백자방이 좀 다음나서
0: 그냥. 예.
4: 우리 어머니가 뇌경색도 있고, 뇌 위축도 하고, 이래 뇌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머리하고 지금 손 떨어가지고.
0: 예.
4: 약 들지 않아가지고, 이랬는데 백자방 쓰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나요.
0: 아,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로 손도 떨고, 머리도 좀 흔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여기에, 황정이란 성분이 들어가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가 하면 특히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이 경락을 빨리 수통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어혈이란 게 한 대 뭉친 거 그거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노인성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백년 장수 제품이라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빠르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아주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항차 이번에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맞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초골태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예,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예. 아, 넘어진 게 무릎이 딱 돌에 맞힌 게, 아, 그 당시에 이때 맞은 게, 그래서 한 날에 이 무릎마다 구석벌처럼 불어났댔습니다.
3: 예.
2: 근데 병원에 가니까 예, 침구를 막 찍어놓고 피를 빼고, 그리고 뭐인가 부하도 붙이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일어섯 명이 있는데니까 또 다시 그 모든
3: 아 그렇죠 예예
2: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투골테를 쓰고 있는데 아 많이 여든 증세 나가졌습니다.
3: 너무 귀합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예. 이래 아픈 것도 이렇고 그래서 그러다 무릎에 소리 나고 그래도 또 그 대연 숨이 넘어가는 것 같게 아파.
3: 아 예. 그렇죠.
2: 이름이 도달했으니까 그런 수사에 없어졌습니다.
3: 예, 예.
2: 아, 근데 모르게 어느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지금.
3: 그렇죠.
2: 아, 이거 하시 효과 좋으니까, 예. 선생님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3: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우리 동통으로 전달될 때는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는데, 활락 캡슐러,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경락을 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으면서 통통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도리가 아주 명확한 이런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선생님 동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아,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4: 예, 그거 데려서 한번 나가세요, 선생님. 나는 예. 이거에 여섯 달 이제 딱 반에서 네 손가락은 그거 100%는 좋습니다, 선생님.
3: 아, 손가락 마디가 중간 마디가 불어났다. 그렇군요.
4: 중간 마디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3: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레이펑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저만의 말 듣지 않는데 이 제품이 마디 듣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강한 제품에 속하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어려운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여기 우리 펜터를 이야기하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 뭐 심지어 지금 통풍 이런 것도 다 해결받는다니까 와 큰 해결을 했습니다. 예.
4: 그래 이게 국가 반응 특허를 받았다 하고서 이래까 내 쓰고 또가 우리 이재학과 선생님 이모부가의 허리하고 다리를 정말 쓰지 못할 정도로 바깥으로 지고 갔다 큰 데를 지고 삼치인데 지고 올라오고 지고 내려가고 그래 어쨌든 이하고 수혈을 했지 그래서 그 위를 상관 먹었지 아이 절대 애상은 내가 먹어봤길래 한다 한 달 이제 20야드를 썼는데 허리 다리 그것이 아프게 나서가지고 아래를 그것이 내려가는 것이 어느 까 내게 일 빨리 내려왔는가 이상스럽게
3: 자기 전려도 예, 개의적으로 할 정도죠 예.
4: 그래 이런다 이게 개미 이렇게 힘이 세서
3: 그렇죠 예예예 예, 예.
4: 예, 그래 가서 어디 가서 예, 무슨 이렇게 뭡니까 그 부하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뚱도 뜨고 그 허리에다가 무릎
3: 대고 그렇죠 임신시죠
4: 둘 때는 한 20날은 이제 이렇도록 이제 또 가을이 되고 봄이 되고 이래 살까나에 또 발작해가지고 기다리는 어떤 아이디가 딱 하거든 놓아버리는데 이거 내가 그 위로 쓰려 했지 그래서 굉장히 위도 작아야 하나 우대 하던 이번에 참가하겠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이번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게 되면 그렇게 불편한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 하면 움직이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기본 뭐 장소는 떠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품 쓰고 그런 효과를 거뒀을 때는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GPDL하고 사용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효과는 아주 돌출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투골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투과한다는 골격, 테란 건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여기 흑개미, 그리고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 자체가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중약자 가운데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 과정이 또 특수한 제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완전히 국가 쫄리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쫄리 허가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쓰심에 있어서 완전히 마음을 풀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산자병원에 몇십 개 산자병원에 몇만 명의 환자들이 그 이 제품을 쓰시면서 허전 과전 그만한 게 논문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이 국가 전리주에서 이걸 전리 그 특허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를러 구셀러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여기 제 앞부분에서 제가 여기 펜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어지간한 관절통 가운데서 제일 힘든 관절통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레이펑스라는 게입니다. 레이펑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가 면역계통을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는데 조회한 증상 가운데는 손가락 중간 마디가 뼈 마디가 부어납니다. 부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또 물건 치기 힘들어지고 꽉 치기 힘들어지고 손 쓰기 힘들어지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발명 특허의 그 뉴욕 가운데 첫 구절에 레이펑스성 질병을 해결해주게 됐고 풍습으로 오는 관절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앞에 첫 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각의 첫 줄에 이런 그 억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면서 너무 관절이 아파서 우리가 제 이렇게 길감에 보게 되면 쩔뚝쩔뚝하고 발을 줄줄 끄수고 다니고 물론 중풍 후유증으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해도 관간에 관간은 골격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골격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집에만 있고 소파에만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수는 기본 모든 대사를 충분하게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데서 생명이 계속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 아파서 골격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특히 여기에 그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개미라는 게 관절통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특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콩팥지도 간은 간주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주근이란 게 무슨 말인가? 간이 근육을 만든다. 간에서는 5여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육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보름 한 달 이렇게 딱 누워만 있고 당신은 혼자 모든 공룡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래다가 당신을 혼자 위에 달려서

0: 라면 못 삽니다. 뭐 때문에? 어? 관절은 그간에 쓰지 않았지만 상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쌍 위축해서 근육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관절만 좋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흑개미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흑개미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과가 바로 흑개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부릅니다. 개미 다리 6개는 발동기 몇천 개의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 가운데서 특히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리수의 쇼중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은 걸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풍습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장애를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이 관절통으로 인해서 경락이 막혀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되는 거 이거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방귀입니다. 그러면서 소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관절의 염증은 항균소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균소는 폐렴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리고 뭐 기관지염이나 이럴 때는 쓰게 되어있지만 해도 여기에 관절통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소염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투골태에 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풍습을 몰아내고 칭풍통은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투골태 이 제품에 속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관절 제품을 쓰다가 너무 위에 부담이 가서 뭐 돈은 많이 퍼줬지만 해도 쓰지 못하고 중간에 버린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에 자극이 없고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으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드시는 약품 한각에 바르는 약, 외용약 한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에 국경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는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세종국 창건 77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난 77년간 우리 조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부강해졌으며 우리에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름답고 강한 조국의 품에서 알록달록한 꿈을 키워가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친구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커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조국 건설에 한몫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자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국경절은 우리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한층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축복 그리고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국의 역사를 배우고 조국의 위대함을 느끼며 따뜻한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데요. 오늘은 국경절의 유래 및 국경절에 펼치는 행사들에 대해 알아보며 알찬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민은 100여 년의 용감한 분투를 거쳐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인민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우리나라 수도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성대한 개국대전이 펼쳐졌는데요. 우렁찬 포성 속에서 모택동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장엄하게 선고하셨습니다. 1949년 12월 2일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켜 매년 10월 1일을 국경절로 정했는데요. 이로써 국경절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국경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열병식을 본 적이 있나요? 열병식이란 무장경향에 대한 사열 의식을 말하는데요. 새 정국이 창건된 후 1949년부터 1959년 건국 10주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적인 열병식을 펼쳤는데요. 도합 11차의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1960년 중공조항과 공무원은 경축제도를 혁신할 것을 결정하고 5년에 한 번 소축제, 10년에 한 번 대축제를 개최하고 대축제 때만 열병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열병식은 무장경량의 건설 성과를 보여주고 민족 자신감과 자부심을 수립하는 중요한 형식인데요. 웅장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세계에 우리나라의 튼튼한 국방 역량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중화민족의 자강불식하고 단결 분투하는 빛나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요 부름없는 내 나라를 듣고 오겠습니다.

매년 10월 1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한층 장엄한 국기개항식을 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경축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안문 광장에서 펼치는 국기개항식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기는 오성 붉은기입니다. 오성 붉은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표식인데요. 장방형 모양의 오성 붉은기는 붉은 바탕에 다섯 개의 노란 오각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한 개의 별은 크며 왼쪽에 자리 잡고 나머지 네 개의 별은 큰 별을 둘러싸면서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국기의 붉은색은 혁명을 상징하고 다섯 개의 오각별과 그 상관관계는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는 혁명적 인민들의 대단결을 상징합니다. 동요 오성 붉은기를 보내드립니다.

삼면팔방으로 뻗은 고속도로 시속 350km로 달리는 부흥호 고속철도, 전국을 촘촘히 연결한 통신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초시설 건설 실력을 보여주고 중국식 현대화의 웅장한 힘을 생생하게 느끼고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시대가 맡긴 사명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데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조국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절의 유래, 국경절에 펼치는 행사, 그리고 조국의 눈부신 발전 성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국의 위대한 발전과 함께 깊은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 조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조국이 언제나 번영 창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전투는 8월 29일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녁 무렵 홍군 30군 264탄이 보부소 남쪽에 자리를 잡은 대게사를 공격하고 4군의 일부는 보부소 서쪽에 있는 국일사를 공격하였다. 하룻밤 동안 대게사에서 적군 2개 연을 무찔렀다. 남은 1개 연은 대게사 뒷산에 있는 사격진지로 달아났다. 국일사에 있는 적을 1개 연 가까이 무찔렀지만 나머지 1개 연은 험한 지세를 믿고 버티고 있었다. 30일 밤 적의 정원부대 49사가 대게사 남쪽에 이르렀다. 264탄은 조금 맞서 싸우다가 명령에 따라 대게사 동쪽으로 물러났다. 31일은 저가 쌍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날이었다. 서향전은 전선과 멀지 않은 말파산 위에 지휘소를 마련하였다. 대게사에서 국일사로 이어진 싸움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아침에 보니 오성인의 49사가 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부대는 오랫동안 대게사 남북을 오가면서 우물쭈물 느리게 움직이었다. 지휘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따금 들려오는 총소리에 속이 탔다. 점심때쯤 되자 30군 군장 정세재가 서향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1: 총지휘 동지, 적들이 거북이보다 더 느리군요. 그래요, 나도 봤습니다. 강에서 우리 홍군한테 어리 빠진 적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총지휘 동지, 오성인이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수색대가 앞길을 샅샅이 수색한 다음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나서야 주력부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언제쯤이면 싸울 수가 있을까요? 동지가 놈들을 못 움직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러게, 사납게 맞고 있으니까 적들이 어찌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향전이 되물었다. 앞에는 그 작은 산들을 내주고 우리 작전 지역 안으로 적을 끌어들이세요. 리선념 동지하고 잘 은연해보고. 알겠습니다.
0: 정세재가 전화를 끊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쯤 되자 오성인의 49사 전체가 홍군이 쳐놓은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 서향전에 적이 빠져나갈 수 없게 뒷길을 단단히 막으라고 명령을 했다. 오후 3시 서향전이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숲속에 숨어있던 88사와 89사 전사들이 호랑이 같은 기세로 맹공격해 내려갔다. 골짜기는 대번의 총소리, 함성 소리로 가득 찼다. 이어 연기가 치솟고 먼지가 날리었다. 숲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서양전은 주문에서 자그만 대통을 꺼내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담배를 피웠다.
1: 참 뭐, 빌려간 수호전은 다 읽은 거요?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아직도 다 못 보다니, 말이 돼요? 나는 몇 번이나 봤는데 무슨 재미로 본 걸 자꾸 봅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어?
0: 서양전이 웃으며 말했다.
1: 한번 시험을 쳐보지. 송나라 군대가 80만이었는데 대부분 개봉부군에 주둔해서 군사들이 먹는 양식을 어디로 댔겠나?
0: 허참모는 멍해서 눈만 슴뻑거리었다.
1: 어때? 모르겠지? 응?
0: 서영전이 담배를 빨면서 웃었다.
1: 내가 소조를 자꾸만 돌쳐보는 까닭이 다 있다니까?
0: 이때 이선념이 전화를 걸어왔다. 부대가 이미 적의 허리를 보부수화 양안에다 새토막으로 갈라놓았다가면서 이제 사이에 모든 예비부대와 군의 통신령, 호위련, 보위패까지 몽땅 내보내고 기관 간부들까지 공격에 나서서 곧 적을 무찌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0: 종소리와 대포소리는 잦아들었다가 다시 울리고 높아졌다가도 낮아지면서 골짜기의 메아리를 쳐댔다. 붉은 해가 서산에 떨어질 무렵 종소리는 뜸해지더니 북쪽으로 옮겨갔다. 우리도 자리를 옮겨야겠군. 서양전이 참모에게 말했다. 지휘소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산을 내려갔다. 서양전은 말을 타고 앞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전투가 생각보다 순조로운 덕분에 마음도 개운해났다. 서양전은 산서 사람이지만은 경극을 좋아했는데 특히 감로사를 즐겨 불렀다. 마음이 경쾌할 때면은 언제나 몇 구절 흥얼거리곤 하였다. 천세, 축이라는 말은 마세요. 이 늙은 신하가 차근차근 말씀드리지요. 료비는 워낙... 서양전이 제법 흥이 올라 재미나게 흥얼거리자 허참모와 호위병들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부부 소화가 굽이진 곳에 이르자 저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을 하고 있었다. 서양전도 말에서 내려 가까이 가보았다. 리손염과 정세제가 서양전을 보고 경례를 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서양전이 물었다. 사로잡으려겠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정세제가 아쉬운 듯 말했다. 오성인의 부상을 입어서 쉽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뒤쫓는 바람에 강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금방 근절했습니다. 리선념이 강가를 가리켰다. 과연 국민당군 소장 견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너부러져 있었다. 그때 국일사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서양전은 몸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쓰고 있는 리선념과 정세제를 보며 말했다. 가서 쉬도록 하시죠. 난 저기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국일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서양자는 국일사 최전방 진지가 있는 암벽 아래에 이르렀다. 국일사 뒷산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큰 보루가 보이었다. 공격을 맡고 있는 호랑이 탄 团장 분명히 달려와 경례를 했다. 분명은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입술을 실룩거리며 울먹거리었다. 가까이에는 손에 번쩍이는 큰 칼을 든 돌격대원 수십 명이 몸에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숙연하게 서 있었다.
1: 동지, 무슨 일이지? 매들 1호, 어? 우리 사장이 희생이 됐습니다. 뭐라고? 왕대산이 죽었단 말이오? 어?
0: 서양전은 너무 놀라 귀를 의심했다.
1: 네, 여러 번 공격해도 안 되니까 사장이 눈이 뒤집혀서 직접 나섰습니다. 동지들, 내가 어부하겠습니다. 돌격하면서 기관총을 잡고 산 위에는 적들한테 내 갈기다가 결국 눈먼 총알에 맞아 쓰러졌지요. 조금 전에 시신을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0: 왕대산이라면은 사팡명군에서 밤의 장군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적들이 홍군을 소탕하겠다며 여섯 갈래로 조여올 때도 서른 명쯤 되는 권총 부대를 이끌고 달려나갔다. 그는 밤의 어둠을 타 소통강을 걷는 뒤에 몇 길 되는 벼랑을 넘어 적의 탄주의부를 습격하였다. 그때 그는 적의 탄장을 해치운 뒤에 노획한 무기와 서류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된 청년 사장이 전사했다니 서양전은 잠시 말을 잃었다.
1: 사장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어코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0: 분명은 사창을 들더니 돌격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평소에는 수줍어서 남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사람이 마치 성난사자가 된 것 같았다. 서양전이 다가가서 그를 붙잡았다.
1: 어쩌려고 그러나? 돌격대를 이끌고 공격하겠습니다. 안 돼요.

얌전히 단호하게 소리를 쳤다. 이렇게 흥분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서양전은 즉시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는 먼저 상우에 있는 패잔병들을 포위한 뒤에 병력을 끌어모아 국일사의 적을 무찌르기로 결정하였다. 서양전이 산후의 사격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두를 것 없어. 놈들은 도망칠 데가 없잖아. 병력과 무기를 재배치하고 새로 준비를 갖추자 높은 담 안에 숨은 라마 교사번을 한 번에 칠 수가 있었다. 산 꼭대기에 있던 적들은 희망이 사라지자 불이 죽어 백기를 들고 산을 내려왔다. 서향전이 의리의리한 사원에 들어서서 보니 적들이 양식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버려서 전사들은 불을 끄느라 바빴다. 어떤 사람은 불을 끄면서도 생사를 허겁지겁 씹었다. 그동안 조림배를 안고 싸운 것이다. 서향전은 산후부를 보면서 마지막하게 중얼거리었다. 마침내 북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군.

자신을 장비비하는 팽덕현은 확실히 장비처럼 거칠면서도 세심한 면이 있다. 특히 그의 충성심은 언제나 당이 위급한 시각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하곤 한다. 북진의 길은 열렸지만은 부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앞장선 일군단만 고제로 진군하고 다른 부대는 내부 문제 때문에 여전히 발이 묶여였다. 홍군 전체는 또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지였다. 팽덕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른 아침부터 그는 얼굴이 잔뜩 굳어지였다. 삼군단 지부는 박의라는 마을에 들어있었다. 마을은 온통 흰 경본이 나벗기는 소동으로 지은 집들로 빼곡하였다. 팽덕회는 널찍한 뜰을 서성거리였다. 호위병은 팽덕회의 눈치를 살피며 멀찍이 서있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열흘이 훨씬 지났다. 팽덕현은 날마다 좌로군에서 소식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모태똥은 진창호 서형전과 함께 끊임없이 전보를 보내 다그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9월 3일이 돼서야 그들은 장국도가 보낸 전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갈곡하에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더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갈곡 상하류도 70리까지 올라가서 살펴보았지만 건널만한 곳이나 다리 놓을만한 곳이 없다. 부대마다 양식이 사흘치밖에 없고 25사일은 이틀치의 양식밖에 남지 않았으며 전신국은 미리 양식이 바닥이 났다. 드넓은 초지를 지날 형편도 아니고 이대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결국 내일 아침 세 갈로로 나누어 전부 아바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전부는 또 이런 말을 덧붙이었다. 지금 형편은 지난번 몰가이에서 양식이 바닥나 부대가 큰 손실을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도 억지로 바인야이로 진군한다면 결과는 분하다. 북진은 이미 때를 놓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전보를 받아본 팽덕현은 깜짝 놀랐다. 초원의 이름 없는 작은 강이 어찌 대부대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핑계였다. 사방면군 동지들 말로는 사방면군에는 조선 부대가 있어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재료를 얻어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조원은 물이 젖다가도 순식간에 빠지는 곳인데 어찌 대군의 움직임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량식이

모자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지난번 전보에서 장국도는 아바 지역은 몰가이보다 양식이 훨씬 많다고 했었다. 두 방명군이 합류하고 나서 장국도가 백독회와 서병제를 불러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친절했던가. 생각해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임이 뻔하였다. 은전 수백립과 소고기 몇 근을 들고 왔던 황초도 그랬다. 그는 지금 주황을 좌우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문천이 아니라 모 대통령입니다 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했다. 분내기가 어찌 이처럼 당돌할 수 있단 말인가. 장국도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 백덕회가 옛 군대에서 겪은 일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장국도는 자신의 손을 들어 동의한 북진 방침을 내놓고 거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떤 돌발 사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백덕회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걸음을 뚝 멈추었다. 세찬 바람에 경본이 찢어질 듯 펄럭이었지만은 백덕회는 꿈쩍하지 않았다. 조항에서는 지금 상황이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백덕회는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에 잠기었다.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책이야 많이 봤겠지만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를 텐데 누가나 눈치챈 것 같지도 않고 요 며칠 모태동도 조조하게 이런저런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걱정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이런 형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주 위험한데. 백덕회는 더욱 불안해지었다. 군 단장 동지, 겉옷을 걸치십시오. 바람이 찹니다. 허병이 외투를 들고 와서 건네주었다.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다른 사람하고 쉽게 나눌 이야기도 아닌데 말이야. 때가 될 때까진 혼자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싶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고 걸음을 뚝 멈추었다. 아니지, 모든 대비를 해야 해. 당원으로서 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알아채고도 말하지 않았다가 큰 화를 부리게 되면 후회도 늦지.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한참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우선 일군당과 연락을 해야겠군.

장편 소설 대장정 9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2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열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먼저 오바오몽 유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은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집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기별기 술을 마신 후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밥을 먹는 풍속 습관이 있는데 그 유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멧돼지가 싸운 대로 가까이 가자 죽기 내기로 싸우던 멧돼지들도 눈을 깜짝하는 사이에 없어지고 이번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까우까우 하면서 날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또 그 사연을 왕에게 아뢰자 왕은 더욱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까마귀를 잃지 말고 따라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까마귀가 한 산곡간으로 날아가는지라 그냥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절성지에 이르자 그곳에 거울같이 맑고 고요한 늪이 있었는데 까마귀가 그 맑고 맑은 늪으로 날면서 몇 번 까우까우 하던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요하던 눈물이 바람에 출렁거리던 것이 물 복판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선장을 짓고 서서히 걸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0: 네, 갑자기 백발 노인이 나타났네요.
1: 예, 그 바람에 신하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 앞에 례하고 부복하자 백발 노인은 도포 소매 속에 편지 한 통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간을 왕에게 가져다 드리거라. 그 말에 예 신하들이 그 편지 봉투를 받아 들고 보니 백발로는 온데간데 없고 눈물은 다시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물 가운데다가 재배하고 백발로인이 주는 편지 봉투를 고에 간직하고 급히 왕이 앞으로 돌아와서 그 편지 봉투를 공손히 올리면서 전후 사연을 얘기하였습니다. 마 왕이 편지 봉투를 받아본 적 피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으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왕은 이것은 필경 산신이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신하들과 의논하였습니다. 봉투를 뜯으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니 어쨌든 사람이 죽을 것이니 죽을 바에는 두 사람 죽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봉투를 뜯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0: 네, 봉투를 뜯으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니 이게 무슨 영문이죠?
1: 예, 이때 왕이 말을 조용히 듣던 한 신하가 하는 것이 천하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즉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사람이란 제신을 가리키는 뜻이니 봉투를 뜯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들어보니 그 신하의 말이 옳은지라 즉석에서 봉투를 뜯었는데 봉투 안에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황금하여 왕비의 검은고 통에 대고 화를 쏘라. 임금은 볼수록 어리뿡뿡하기만 하였지만 신령이 말인데 또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차를 되돌려 빠른 속도로 궁전으로 돌아와 온 그 돌아온 왕은 사냥놀이에서 뽑혔던 명공수 세 명에게 왕비의 그 검고통을 향해 활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공수들이 활을 쏘자 화살 석대가 동시에 윙하는 소리를 내면서 검은고 갑의 아래 우와 복판을 뚫고 나갔습니다.
0: 네, 검은고 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죠?
1: 네, 그러다 검은고 갑 안에서 아이쿠 하는 사람 소리가 나면서 화살 구멍으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왕은 물론 제신들까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이게 웬 일이냐 하면서 검은고 갑을 즉석에서 열어보라고 하였는데 제신들이 달려가서 그 검은고 갑을 열자 그 안에는 대머리를 한 중이 면상과 복부와 다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인차 그것이 왕비 불측한 행실인 것을 알고 대놓아여 왕비를 당장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제신들에게 끌려난 왕비는 매를 치기 전에 실토를 하는데 음탕한 왕비는 왕의 그 행차가 떠난 사이에 언령부터 간통하던 중과 간교하면서 나라를 뒤엎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벼랑간 왕위 행차가 황궁함으로써 어쩔 수 없어 중을 검거 통하는

0: 내가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현왕은 임금은 즉석에서 요망한 년이 목을 자르라고 수상 같은 음명을 내렸습니다.
1: 네, 왕이 간신 왕비를 죽였군요.
0: 네, 이렇게 신영이 보낸 편지 봉투를 뜯어서 두 사람을 죽인 임금은 가마귀 인도가 있었기에 나라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고 또 지와 돼지처럼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는 자들을 옆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리치를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여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가마귀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마귀 제사를 지내는 데는 가마귀가 좋아하는 곡식을 제단에 놓아야겠는데 가마귀가 무슨 곡식을 좋아하는지 모름으로 하여서 제신들을 불러서 까마귀가 무슨 곡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신하가 아뢰기를 유년 시절에 까마귀가 기장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또 다른 한신하는 팥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어떤 신하는 보리를 먹는 것을 보았다 또 수수를 먹는 것을 보았다 하느니 또 한신하는 찹쌀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 네, 까마귀가 다섯 가지 곡식을 다 좋아하는 거죠?
0: 네, 왕은 까마귀가 대체 어느 곡식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서 신하들이 말한 다섯 가지 곡식으로 밥을 지어놓고 까마귀 옷자에 울음 곡자를 써놓고 죄를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할 것은 중국글로 까마귀를 우야라 하고 울음은 곡이라 하는데 까마귀가 우는 것을 오곡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왕궁 안에서는 까마귀 우는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나라의 재화를 면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날 정식으로 오곡제를 즉 까마귀 울음제를 지내는 것으로 국법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국법은 인차 더 민간에 또 퍼지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렇게 되어 오곡밥을 짓게 되었군요.
0: 예, 그러나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구지가 밥을 짓는 곡식은 변화가 없지만 문자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뒤에 다섯 가지 쌀로 밥을 진다 하여 오 다섯 옷자의 곡식 곡자로 글자가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 오곡밥이라 부르게 되었고 전통 풍속으로 되어 정월 대보름 날에 찹쌀, 기장, 조, 수수, 팥 혹은 찹쌀, 보리, 기장, 수수, 팥 등 각기 자기 지방에 따라서 자기 지방이 특산인 다섯 가지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는데 농민들은 그의 풍년을 들라는 의미의 선지는 몰라도 소에게도 먹였다고 합니다. 조선족이 세세대대로 전해하면서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오밥을 지어 먹는 풍속은 그의 가정이 화목하면서 만사 대결할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네, 오곡밥의 유래를 보면 까마귀의 소행이 감동돼 까마귀에게 제를 지내는 의미가 원래의 뜻이지만 지금은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으로 변화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곡밥의 유래 잘 들어보았습니다.

0: 옛날 김눈이라고 부르는 한 젊은이가 맹선 경치에 매료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흐느러진 나무 가지를 휘저으며 오솔길을 더듬어 오던 김윤은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그의 시야로 형체가 확연치 않은 우람한 물체가 안겨왔는데 그 무엇이며 나무숲을 헤아리며 나는 듯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윤은 오도가도 피할 길 없는 외통길이 험한 산중에서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몸이 오싹해 났습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올도라면 산다고 했는데 김윤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정신을 바싹 차리고 눈정결과 앞쪽을 살펴보았습니다.
1: 네, 무슨 사람인 거죠?
0: 네, 자세히 보니 열 발짝쯤 떨어진 숲속에서 구척 장신이 웬 늙은이가 흐름한 옷차림에 산발한 백발이 머리카락을 날리며 산 아래 쪽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늙은이 허리춤에는 조롱박같이 보이는 물건이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는 것이 유표하게 안겨왔습니다. 혹시 저 로인의 신선이 아닌가 호기심에 부쩍 동행한 김윤은 숲속에 숨어 몸을 숨겨가며 그의 뒤를 조심조심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는 산 아래 견 못가로 내려가서 허리춤에서 조롱박 같은 물건을 떼내어 자갑밭 위에 내려놓고는 김윤이 있는 숲속으로 머리를 돌리더니 문득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소, 어째서 인간 세상 사람이 몸을 숨기고 나를 엿보시오. 숨바꼭질을 그만하고 어서 나오시오다. 그래서 깜짝 놀란 김윤은 숲속을 헤치고 황망히 달려나가 늙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용서를 비나이다. 소에는 경치를 구경하려 온 김윤이 옵시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을 백발 머리에 올리지 않은 불깃불깃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있던 늙은이는 김윤이 그 설명의 말을 밀먹으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에, 그러니 자네 하늘서도 타지 않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걸어왔구만. 정말 쉽지 않은 걸음을 했구만. 나는 이 산을 집으로 삼고 산을 리천년이라는 사람일세. 마침 점심을 끓이던 참인데 만났던 김에 내가 끓인 점심이나 맛보고 가게나. 자기를 리천년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구면 친구를 만난 것을 무람없이 대해주며 펑도짐하게 눈 느럭바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거기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 네, 리천년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아주 인자한 사람이네요.
0: 예, 리천년은 마른 나무들을 주워다가 불을 피우더니 배낭에서 숯을 꺼내 그 신기한 그릇이 움푹 밴 한 가운데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릇이 단내가 확 풍겨나는데 리천년이 이미 씻어놓았던 고기와 산나물, 버섯, 기장살 등을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익숙한 솜씨로 그릇에 넣고 고루고루 섞은 다음 물을 약간 부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릇 안에서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면서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풍겨왔습니다. 여보게, 인전 다 됐네. 어서 이리 와서 이 늙은이가 끓인 음식 맛을 보게나. 이천년은 쌀이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김윤에게 지어주며 음식을 들라고 했습니다. 군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 그릇 가까이 다가앉은 김윤의 눈은 희둥그레졌습니다.
1: 네, 처음 보는 그릇 안에 맛있는 음식이 끓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한 거죠?
0: 네, 교묘하게 생긴 그릇 안에는 빛깔이 곱고 깨끗하여 먹음직스러운 음식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릇 밑에는 높은 굽이 달려있고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있는데 몇 덩어리가 안 되는 숯불이 가운데서 이글거리고 빙 둘렀던 그릇 안에 음식물들을 끓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자네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면 하겠나? 어서 들라고 그릇 안에서 음식을 꺼내 씹어먹으며 김윤을 저도 모르게 련리로 탄성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맛있소이다. 이 고기는 너무 맛이 독특하여 도대체 무슨 고기인지 가리지 못하겠소이다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아, 맛이 좋다니 나도 역시 기쁘구만. 하여간 말을 그만하고 후회 없이 많이 두고 이천년이 많이 들라고 권하는 것도 그러겠지만 김윤은 너무도 맛이 있어서 배가 불룩해지도록 실컷 먹은 후에야 소절을 놓았습니다.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 고맙소이다. 아마 이렇게 이런 음식은 천궁 황제 수라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오이다. 그 말에 오랜만에 인간 세상 사람을 만났으니 그럼 세상 사나 좀 들어봅세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1: 네, 2000년이 산에서 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은 거죠.
0: 예, 김유는 2000년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의 넓은 식견과 해박한 지식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산발이 겹겹한 산 속에서 홀로 살지만 그는 나라 형편과 백성들의 생활고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옛날 명장들이 병법과 지략, 수많은 명인들의 문장과 식구 등은 물론 도설과 풍수까지 도통한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여 졌지만 김유는 자석에 끌린 새부지처럼 리천년에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소위는 선생님이 높은 식견과 도술을 배우고 싶소이다. 그러니 얼마 동안만이라도 스승님으로 모시고 함께 지내며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다야. 김유는 진정이 담긴 눈으로 리천년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하, 이런 야단이라고야. 그러다가 영영 같이 있겠다고 하지 않겠소? 자네의 소원이 정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겠나? 이래하여 김유는 그날부터 이천인에게서 신비한 도설과 풍수법을 배우며 신성같은 생활에 취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김륜이 리천년한테 아주 반해버렸군요.
0: 네, 어느 날 목가에 앉아 그 신기한 그릇에 끓인 음식을 만나게 들던 김유는 문득 이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그릇을 쓰면 스스로 신통하다는 생각이 도하다. 어쩌면 서로 상극인 불과 물을 한 그릇에 담아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지 명확히 거지없어이다. 이 그릇은 선생님께서 만들었지요? 그 말에 아니라네. 이 그릇을 보면서 난 우리의 선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어느 해 누가 만들어진 알 수 없네. 어쨌든 내 운수가 좋아서 이 그릇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네. 2000년은 신기한 그 그릇을 역토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더니 지나간 추억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어지러운 비슬길에서 인생살이의 환멸과 쓰리쓴 모멸감을 체험한 2000년은 사시고개 들어서서 세상과 결별하고 멀리 몸을 피해 산속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가가 없는 산속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부닥친 어려움은 음식을 끓여 먹을 그릇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0년 비로봉 뒤쪽에 있는 금선대에 올라 돌아보고 나서 한숨 돌리고 바위에 걸터 앉아 바위를 더듬어 보는데 앞에서 이상한 빛이 안겨왔습니다.
1: 네, 2000년이 무슨 물건을 본 거죠?
0: 예, 바위 아래 검붉은 흙 속에서

0: 그 무엇인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닐까 그가 바위 밑에 흙을 헤쳐보았습니다. 얼마 깊이 파헤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작은 화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마 비슷해 보이는 이상한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물가로 가지고 가서 닦았습니다. 겉과 구석구석에 붙었던 녹이 벗겨지자 그 물건은 시누른 광택을 나는데 멋진 그릇으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허, 이천년 얼굴이 환해지며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가마 대용을 하면 되겠구나. 어느 조상님께서 신선을 드린 나를 위해 이런 신통한 그릇을 만들어 놓았구나. 복이 저절로 글로 들어오구나. 가마가 없어 속이 타던 이천년은 소뿌른 당김에 빼라고 속담대로 그 자리에서 산나물 뜯어다가 그릇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그릇의 속내를 잘 알지 못해 고생을 하였으나 인층 그릇을 쓰는 묘례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 그릇에 음식을 끓이는 방법을 생각했군요.
0: 예, 밥, 국, 반찬이 따로 없이 음식감이 있는 것만큼 한 그릇 안에 여러 가지 섞어서 끓이는 과정에 그는 자연히 매 음식물이 반응과 맛을 알게 되었으며 음식 맛을 돋구는 묘리도 또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 신기한 그릇이 생겨 깊은 산속으로 홀로 지내면서도 전혀 음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네. 산나물을 비롯한 좋은 음식감들을 탕으로 그래서 맵기 먹어서인지 내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힘이 넘쳐나니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밀스럽게 제가 아는 어느 조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 나는 음식을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 훌륭한 그릇을 만들어 놓은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곤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슬기롭고 금연한 선조들이 제주에 대하여 끝없는 찬사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네, 김륜과 리천년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네요.
0: 예. 그러던 어느 날 김륜은 산에 올라갔다가 한 유랑객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거 자네 김륜이 아닌가? 한 중년 유랑객이 놀라운 눈으로 김륜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 그 말에 중년 유랑객이 아니 자네 그 소꿉시들이 주먹고도 몰라보나? 라고 하는지라 그러고 보니 자네 앞집이 영민일세. 그 사이에 량치는 다 무고한가? 그는 어릴 적 고향 친구인 영민을 부둥켜 안고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펑펑이 살아있구만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자네가 산에서 사고로 죽었다더구만. 집을 떠난 지 꼭 7년이나 되었다면서? 그 말이 아니 방금 자네 뭐라고 말했나? 내가 집을 떠난 지 7년이 흘렀단 말인가? 갑자 울쭉하며 집을 떠나온 해를 돌아보던 김윤은 사실이 명확해지자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누구신 부모님을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어려운 살림살이로 처자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친구와 헤어진 후 김윤은 몰려드는 상념에 빠져있다가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또 내리게 되었습니다.
1: 네, 김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군요.
0: 네. 허나 정작 떠나가다니 2000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도서를 배우던 유혹을 좀처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못하기든 김윤은 마음을 굳게 먹고 2000년이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제 한생을 스승님을 모시고 곁에서 지내고 싶으나 부모 찾아가 걱정되고 산을 떠나겠소이다. 그런데 정작 헤어지자고 하니 김윤은 목이 메어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걱정은 조금도 말고 어서 떠나가기나 살아있어야 있으면 어느 때든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자 그럼 우리 10년 후에 중양절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시에 김윤이 손을 꼭 잡은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번쩍이었습니다. 김윤은 2000년이 손을 잡고 목 벗긴 듯 서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자 어서 떠나라고 그는 어서 떠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1: 네, 김윤이 드디어 리천년과 갈라졌군요.
0: 예, 김윤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언제나 그를 잊지 않고 지내다가 약속한 10년이 되어 구룡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천년을 만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스승을 만나볼 수 없단 말인가. 김윤은 날이 갈수록 매양산의 신성 같은 이천년이 그리워서 여기저기 종종을 알아보았으나 소식이

0: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찬연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한 김연은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끔 기인 같은 이찬연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생활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이찬연의 행적과 함께 신기한 그릇에 그려먹던 독특한 음식 맛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혀가 목구멍으로 따라 넘어갈 것 같수다. 그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았으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군침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기한 그릇을 신선처럼 산 정희량이 음식을 그리던 그릇이므로 신선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유는 신바람 나서 사람들에게 신선호의 생김새와 음식을 끓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곤 하였습니다.
1: 네, 신선호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난 거군요.
0: 예. 이천년이 산신처럼 살아온 행적과 더불어 신선호에 대한 소문은 삼시에 그 장안의 바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궁궐에서 즉시 재간 있는 사람을 김윤희 집으로 보내어 신선호를 만들어내게 하였으며 궁중 수라간에서는 얼마 후 왕이 수라상에 신선호 음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과 더불어 세상에 없는 별식으로 완성된 신선호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아주 높아 소문이 나게 되었고 우수한 음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신선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시죠.
1: 예, 이번에는 곰두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장이 위탈로 애를 먹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속이 자꾸 쓰리고 가끔 경련까지 일으키며 피를 토하던 그들은 이른 봄날에 자기들이 탈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찾아보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릇파릇 도난한 풀들을 살펴보며 산 허리를 질려나가던 그들은

0: 그걸 뒤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곰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한 사람은 겁이 나서 넝쿨을 타고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도 놀라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 네, 갑자기 곰이 나타나는 바람에 위험하게 되었군요.
0: 네, 그들이 옆으로 다가온 곰은 사람이 코며 입이며 기주에 주둥이대고 냄새도 맡아보던 것이 변한 건 끄르륵하고 트림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곰은 그 돌판으로 뻗어간 큰 풀줄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그 폴립들을 한참 뜯어먹던 것이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친구는 벌떡 일어나 곰이 뜯어먹던 그 폴립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잎사귀 냄새도 맡아보고 맛을 보기도 보다가 환상을 올렸습니다. 곰이 털음할 때 두릅나무 비슷한 냄새를 느낀 그들은 겨울 난 곰이 헐어빠진 위를 든든하게 하려고 어떤 약풀을 뜯어 먹었다는 말 듣던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1: 네, 곰이 뜯어먹던 풀이 약풀이었군요.
0: 예, 그때 그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가 물었습니다. 곰이 너와 뭐라고 말하길래 그따위 풀을 맛보면서 그리도 좋아하느냐. 그 말에 곰이 하는 말이 겨우 내 배를 골아 날 잡아먹고 싶었지만 자기와 꼭 같은 위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동정이 간다면서 이 풀을 뜯어 먹어보라고 하더구나.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혼자만 살겠다고 몸을 빼는 사람에게는 이 약풀이 소용없을 거라고 하더구나. 그러자 나무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건 왜서 그런다든가 라고 묻기에 그런 사람은 후일 다른 위험이 생길 때 남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를 판에 유탈을 고쳐서 뭘 하겠는가 라고 하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의 소양을 용서해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때로부터 곰 두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약초는 유탈을 고치는 특효약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2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가도 전도사회구역 당총지 부석이 등비입니다. 우리 사회구역에서는 관할 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을 조직해 이곳에 와서 무형 문화재와 민속놀이, 민족 특색 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강의 다원화와 민족 특색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이웃 축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문예 합동 공연, 백가연, 수제 월병 만들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해 민족 단결, 이웃 화목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명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족 가무, 찰떡 만들기, 민속문화 체험, 민족 복장 기념 사진 촬영 등 체험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여러 민족 이웃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천인 비빔밥 민속 체험을 진행하고 특색 미식 맛보기와 투호 놀이도 마련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 초청한 산동 관광객 조승미입니다. 정말 흥성합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음식을 맛보고 수공예품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1년의 강변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했습니다. 꽃등 만들기, 중추절 수수께끼 맞추기, 국풍, 깜짝 공연 등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등을 만들고 시가 교류에 참여하면서 전통 명절 민속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려령대학 학생 마신풍우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의 국풍 NPC입니다. 추석 당일 도문강 광장이 정말 흥성흥성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강변에 모여 달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웃음소리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추석 기간 디지털 과학기술과 연변 생태, 민속, 도시기억 요소를 융합한 연길 1978 예랑예술전람관은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전람관은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념 촬영과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해 도시 야간 경제 경영 모식을 풍부히 했습니다. 1978 예랑예술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입니다.
1: 我们这里有10个不同主题的展馆。
0: 여기에는 10개의 부동한 주제 전람관이 있습니다. 장백산 주제 전람관도 있고 등불 이야기를 통해 연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 창의 놀이와 기념 촬영 구역도 있으며 커피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 2026년 연변 백사냐 달리기 경기와 왕의 영예 전민 이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300여 명의 사냐 달리기 선수들은 모아산과 민속촌을 가로지르며 연변의 황금 가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는 야간 장터와 연동해 낮에는 경기 관람, 밤에는 장터 구경의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추석 기간 전주 문화관광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은련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7만여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68% 증가했고 관광 소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감축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업 무역 유통 기업은 연휴 기간 루계로 4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2: 주 16개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연결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왕초국,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29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1차 전체 회의는 왕초국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태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선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수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 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조선족문화사업조례 폐지에 관한 주 16기 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설명 주 16기 인대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연변조선족자치조 도시 응료수 수원환경보호조례 연변조선족자치조 광산자원관리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 및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 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폐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두경국이 한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 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인민정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흙토지 보호리용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보고, 중소학교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하고 교육, 소모를 정돈하는 전문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이 한 지적재산권 검찰 사업 정황에 관한 주인민검찰원의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연변소관리조례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집법검사 보고, 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감독조사연구 보고, 전주 촌 사회구역 두 위원회 임기 교체에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을 관철 실시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 주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 정황에 관한 각 처리 단위의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인사, 임면, 사항 관련 정황에 관한 주당위 조직부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임직 예정 인원들이 봉직 발언을 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 인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기간 연조회를 소집해 전주 흥변부민 변강안정공고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는 림송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폐지할 때 관한 결정,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최홍성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인사, 임면사항, 최홍성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헌법선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사업 연결을 잘하고 법규 초안 문서를 1층 완산하며 폐지되는 법규의 후속 사업을 잘해 대표대회에 순조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위치를 높이고 책임 담당을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관리, 흙토지 보호리용, 중소학교 학교 운영행위 규범화, 교육 소모 정돈 등 사업을 더 힘있게 다잡아 착실한 사업 성과로 발전 대국에 봉사하고 사회적 관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전문 질문의 성과를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동하는 실제 성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 분투하는 양만 국면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검찰기관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직능 수행을 심화하고 사건 처리 질과 효율을 제고 협동보호 강화, 기업봉사 최적화 등 면으로부터 착수해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우수한 검찰 봉사와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재반 보고를 수정 완산하고 주정부 및 관련 부문에 보내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각 처리 단위에서는 주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와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긴밀히 결부시켜 착실한 처리 성과로 대중 기대에 답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조 중급인민법원 원장 조초봉, 중공연변조 규율검사위원회 연변조 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조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조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0: 특급 이상 간부, 조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주재 규를 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초청받은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조 16개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29일 연조회의를 소집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성,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주장 두경국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공고 사업 전개 정황을 보고하고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멸석 인대 대표 10명이 변경향촌 특색산업 육성장대 주거환경 정돈 경료 제약기재 건전히 하기 작지만 아름다운 농업문화관광 융합대상개발 양로정원 기능 완선 등 10개 면의 내용을 둘러싸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주 흥변부민 촉진국, 주 농업농촌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민정국, 주 공안국, 주 상무국, 주 교통운수국, 주 재정국, 주 위생건강위원회 등 9개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제기된 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답변 정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한 각 부문에서는 주당위의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 건설 요구에 맞추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힘써 잘 답하고 전문 질문의 후반부 문장을 잘 써나가야 합니다. 더욱 큰 힘, 높은 표준, 실속 있는 조치로 흥변 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 건설 청사진이 실제 구현되도록 추동해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강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한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0: 최용성이 사직 청구를 접수할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석의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계속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임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최혜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사업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해임합니다. 최혜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상관홍군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우건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경량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세홍성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시가를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혜생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춘명의 주감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류훈영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김광석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으로 임명합니다. 최국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전일수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주유를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향란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리봉열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사붕정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0: 이어 최홍성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조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성이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1: 다음으로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단호건은 사업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건의 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반홍진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도나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진생, 희광건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3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최영국은 사업변동으로 인해 안도현 대표단으로,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왕홍윤은 사업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도나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효빙은 사업변동으로 인해 용정시 대표단으로, 화룡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사업변동으로 인해 연길시 대표단으로 각기 조정됐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력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들의 대표 자격 변동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건강 365일.
3: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3: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 채널 한우 뉴스 종합 방송 조선우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생활 방송 교통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분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분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홍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종이 이론에 따르면요, 가을철은요, 건조해서 폐가 쉽게 손상이 되며, 폐기능 실조, 콧물, 코 건조, 코 가려움증, 기침 등 증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종이 전문가들은요, 가을철 건강관리, 폐 보호에 달려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가을철 폐를 보호함에 있어서 집안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공기와 탁한 공기는 폐에서 교환이 되는데요. 인체가 폐에 흡입해드리는 공기질은 폐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을철에는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줘야 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맑은 곳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 기침을 해서 호흡기와 폐의 침전물 그리고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수분 공급을 잘하는 것도 폐를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폐의 수분이 결핍되기 쉬운데요. 폐와 호흡기의 정상적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계절보다 하루에 최소 50ml의 물을 더 500ml의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요, 소량으로 여러 번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폐를 보호함에 있어서 또 합리적인 식사에 정신을 덜어야 합니다. 종이 이론에 따르면요, 건조하면 폐가 쉽게 손상이 되고 음을 소모함으로 가을철에 식이요법에 주의를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줘야 합니다. 백합, 목이버섯, 흰목이버섯 그리고 마, 배꿀 등은요, 폐를 보호해주고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실, 석류, 키위 등과 같은 신과일을 적절히 섭취해도 폐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을철 건조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폐를 보호하림에 있어서 또 정서조절도 참을 중요합니다. 가을철에 특히 일부 노인들한테 슬픔, 우울과 같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종이리로는 슬픔과 우울은 폐에 영향을 주며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쌓였던 후 우울한 감정을 제때 풀고요. 야외 활동을 누려주며 음악, 그림 그리기 또 서예 등을 통해서 제때 정서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폐 보호에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면은 조깅, 산책, 태극권 등은 호흡 기능을 개선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주며 심폐 기능을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주 최소 3회, 매회 15분에서 20분 정도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네, 가을철 폐보호가 참아 중요한 거 아시죠? 들어보면서 네, 위에서 소개한 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가을철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데다 기온도 알맞아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아시다시피 꾸준히 운동을 견지하게 되면요, 신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쾌해지고 질병 예방에도 이롭죠. 하지만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또 날씨 변화가 큰 만큼 운동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가을철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또 운동 시에는 어떤 면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연구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이 가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가을철은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이잖아요. 뭐 또 이 환절기 면역력을 높임에 있어서 운동만한 좋은 보약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가을철 운동은 구경 우리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짚어주실까요?
1: 네, 운동학적으로 볼 때 우리 가을철은 네 계절 가운데서 운동하기 제일 적합한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을철은 낮 온도와 우리 습도가 운동하기에 제일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가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는 물론 면역력 제고도 그 어느 계절보다도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가을철과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감기나 전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운동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 향상은 물론 비만 해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쌓인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연출 기간에 심한 무더위로 낮아졌던 기초 체력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여금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가을철은 엄연한 환절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는 말 그대로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큰 데다가 계절이 변화했다는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가 따르기 때문에 환절기인 가을철에 운동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운동 요령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네.
1: 전문가들은 우리 계절이 변화에 대한 인체 변화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봄에는 몸이 나른하고 가을에는 피곤하고 여름에는 졸린다 이런 관점인데요. 그래서 가을철에 접어들게 되면 항상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 가을철 피곤함은 정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하고 한다면 가을철에 잠시 동안 나타나는 단기적인 피곤함은 가을절기에 들어선 이후에 생기는 신체 조성의 하나의 반사적 신호로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학 전문가의 이야기 되면은 추분절기가 지난 후부터는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신장 기능 자체가 반사적으로 생기는 생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상은 주로 근육이 활성화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졸리면서 팔다리가 무기력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자주 생기는 이러한 피곤함과 무력함을 극복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상적인 우리 실내의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또 충분한 수면 보정을 한다든지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식단 조절이라든지 적당한 운동과 같은 이런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니뭐니 해도 제일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렇죠. 알맞는 운동 좋죠. 근데요, 이 가을철에 적합한 운동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죠?
1: 네, 가을철에 적합한 운동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강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등산이나 야외 자전거 타기 그 외에도 배드민턴과 같은 스윙 동작을 동반한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빨리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에게는 물론 심장병 환자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에게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벼운 달리기는 가장 손쉽게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 종목 중의 하나로서 관절염이나 심장병 환자, 비만인 사람들보다는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0: 네.
1: 예, 달리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운동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한 2km에서 3km 정도를 한 20분 정도 달리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의 적응도에 따라 가지고 2, 3주마다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체 근육 발달은 물론 발목이나 무릎과 같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연과의 접촉 가운데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산 운동은 무릎 부상이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야외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우리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이나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적절한 운동이며 관절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들에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신체의 조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적합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리 가을철이 운동하기 적합한 계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힘만 많이 들고 운동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운동 상해의 위험을 커지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운동 과정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대 운동 능력의 한 50%의 강도의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운동 후에 피로감이 없으면서 기분이 상쾌하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운동에 적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네. 근데요, 이런 운동들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첫 번째는 우리 빨리 걷기와 같은 우리, 걷기와 우리 가벼운 달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빨리 걷기나 우리 가벼운 달리기는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운동 방식 중에 하나로서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을 단식하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여도가 가장 높은 운동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등산이나 도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하여금 근육과 심폐기능을 단련하고 신체 기능과 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 무턱대고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우리 열린 공간을 선택해 도보를 할 수 있으며 등산 시에는 고난도 지형에 맹목적으로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날씨 변화에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과 고해발 지역이 날씨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폭우를 만났을 경우에는 즉시 피난처를 찾아 번개나 저체온증 같은 위급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야외 자전거 타기를 말씀드린다면 야외 자전거 타기는 체중 감량과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상하체의 근력 강화는 물론 심폐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인내력이나 지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우리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전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철저히 검사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기본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헤드라이트와 같은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출발하기 전에 자전거에 손상되기 쉬운 여러 가지 예비 부품과 상용되는 수리 도구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전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헬멧은 대부분이 충격력을 흡수하고 완충과 충격 흡수와 같은 보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하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사 장비도 착용해야 하며 초보자는 운동장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변을 달릴 때는 교통규칙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체력 수준이나 능력에 맞게 자전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배드민턴 운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서 신체의 조화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순발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운동은 동작 폭이 크기 때문에 편안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착용하여 손목이나 발목을 접지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근데요, 운동에서 효과를 보험에 있어서 어떤 강도로,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것이 가장 내 몸에 알맞고 이상적이라고 봐요?
1: 네, 가을철이 들어와서 계속한 날씨와 환경에 대한 신체의 적응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보다 높기 때문에 운동 횟수는 다른 기술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가을철 운동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보자면 쭉 오랫동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했다면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그 운동 효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할 때 처음에서 볼 때 보통 운동에서 효과를 보자면 3개월 이상 계속 견지해야 우리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 운동 강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중동 부하의 운동 강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본 운동할 때 심장박동수로 말씀드린다면 1분간에 한 140 10개 정도의 심박동수를 유지하는 게 가장 리상적이라고 봅니다. 운동시간은 다른 기술보다 다소 길어도 괜찮기 때문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로 한다면 1시간을 넘게 해도

0: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보통 하루에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소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은 한 50분 정도로 하고요. 다소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1시간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운동이 있어서 운동 시간대를 말씀드린다면은 일반인들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대도 별로 관계가 별로 없지만 해도 고혈압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당뇨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일교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른 새벽 시간대의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맞아요. 너무 이른 시간 또 잠자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 이럴 때는 운동을 피해야 되죠. 예. 낮 시간대나 뭐 그 보통 출근족들이 퇴근 시간 뭐 8시 뭐 5시 6시 이때가 좋다 하고 하긴 합니다.
0: 예, 예.
1: 시간을 되게 맞춰서. 그런데 이 가을철 운동 뭐 복장은 어떤 것으로 입으면 좋을까요?
0: 네, 운동할 때 운동 복장은 우리 가을철에는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얇은 옷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운동 후 땀이 빠르게 증발을 내 가지고 열 손실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체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면역 저하로 인해 가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가을철에 운동할 때는 기후 변화는 물론 운동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운동 복장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 가을철 운동에 알맞는 복장은 새벽 운동 시는 땀 흡수가 잘 되고 열 손실이 적은 우리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적합하다고 보고요. 한낮에는 운동할 때는 짧은 소매와 짧은 바지를 착용하더라도 운동 직후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서 체열을 서서히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밝은색 운동 복장을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도로변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 교통규칙이기 때문에 교통규칙을 꼭 준수해 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서 보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또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올바른 운동 시 바른 수분 섭취 방법은 어떻습니까? 운동 시에.
0: 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가을철의 운동 과정의 정확한 수분 섭취 방법은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나누어 지나치게 찬 생수보다는 대략 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1: 땀을 안 흘렸을 때 벌컥벌컥 마시는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나이 젊은 사람은 좀 괜찮습니다. 내세에 있는 사람은 안 좋겠네요.
0: 맞습니다. 예, 대략 한 20분 간격으로 예, 100ml에서 20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매 한 시간 내에 수분 섭취량은 600ml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물 중독 같은 것이 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우리 공기가 건조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내 수분이 쉽게 유실되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료수는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셔야 하며 특히 가을철에는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따스한 물에 꿀과 같은 이런 것을 첨가해가지고 표를 숨죽해주는 게 좋다고도 봅니다.
1: 네. 그리고 또한 운동 시에도 좋습니다만 주변을 둘러보면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 질병에 이제 도움이 될까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병을 물리칠까 해서 운동하는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을철 운동 시에 뭐 주의할 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운동하죠. 처음에서 볼 때 가을철은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한다면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만성질환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자신의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 운동 형태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운동을 하신다면 일교차가 비교적 심한 새벽 시간대의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부하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시간은 50분을 초과하지 말고 운동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거나 국부적인 부위 운동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

0: 없이 즐겁게 행할 수 있고 전신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형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동 종목들은 맨손 체조라든지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등산, 수영, 계단 오르기, 태극권, 여가와 같은 운동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있어서 운동 강도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 등에 땀이 약간 배일 정도, 숨이 약간 찬 수준에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근력 운동을 겸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민감도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당 대사도 잘 되고 기초 대사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 수치를 내려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전 체중과 혈압을 측정한 후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심폐 지구를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좋겠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과 같은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간다는 이런 운동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심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평소 격렬한 운동을 삼가해야 하는 등 운동 시에 조심할 것들이 많습니다. 심장 질환 환자들의 가을철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심혈관계라든지 순환계의 중심 기관으로서 혈액을 심장이 분부 작용을 통해 가지고 산소와 영양을 각 조직에 전달하는 순환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심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운동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가을철은 엄연한 활적인 맑음,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비교적 심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은 동맥경화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장 질환이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 시간대는 일교차가 심한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9시부터 10시 혹은 11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후에는 3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은 산책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 강도의 부하로서 인체의 간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나 등에 땀이 살짝 뵐 정도라든지 주위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에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비는 일주일에 3회 정도를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또 실내 온도가 한 20도 좌우가 되는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로이들한테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이롭습니다.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 조심할 것들이 꽤 많죠. 안전을 위해서 로이들은 이 가을철 운동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또 나름 보시는지.
0: 운동하자 처음에서 볼 때 우리 적당한 야외 운동은 로이님들이 신신 건강 크기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을철은 엄연한 환절기인 만큼 노님들이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날씨 변화에 주의를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운동 방식과 운동 강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을철에 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와 산책 같은 이런 운동인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걷기보다는 올바르게 걷는 게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걷기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딛는 이런 요령인데요. 그 요령은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 발 앞꿈치 쪽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걷기 운동을 할 때 발바닥 전체가 또는 개인의 신체 정황에 따라가지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러닝님들이 가을철에 야외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운동 전에 특히 관절 부위 준비 운동을 잘하여 근육과 관절 부상을 피해야 하며 동시에 날씨 변화에 적절한 우리 옷을 추구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 강도 이하로 해야 하며 만약 운동을 하는 과정에 어지럼증이나 미스움이나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운동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 전후에 적당히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운동 중에는 또 운동 직후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양의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

0: 이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은 뭐 인체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죠.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는 신체 운동 능력, 적응 능력도 저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상의 위험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준비 운동이 또한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 운동 전에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네, 가을철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계절이든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가을철에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수분 섭취나 보온 조치, 그리고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을 더욱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나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 의사와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을철은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 진행하는 준비 운동은 대략 한 10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관절을 서서히 늘려주거나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신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스트레칭은 물론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어깨라든지 목과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팔다리 그리고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준비 운동을 그러면 또 마무리도 잘못 또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준비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동 후 우리 마무리 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운동한 전 취미를 볼 때 가을철은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운동 중 준비 운동으로 준비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 진행되는 마무리 정리 운동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은 운동 중에 생성된 젖산과 같은 피로물질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 박동수나 우리 혈압 등을 안정지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철에 우리 하는 정리 운동은 적응 단계에 있는 우리 몸을 안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대략 한 10분에서 5분 정도로 우리 해도 괜찮은데 낮은 강도로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가을철에 하는 우리 정기 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기 운동을 할 때는 우리 운동의 강도와 우리 속도를 서서히 우리 낮추고 심장 박동수가 일반적으로 한 100회 정도로 우리 낮추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정시 우리 심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뜻으로 우리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비가 온다든가 또 뭐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할 경우라면은 실내 운동도 권장을 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뭐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가을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환경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허락된다면은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네.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가전기물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쿠션이나 의자, 책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우리 운동 방법을 하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쿠션, 우리 자부동이라고 하죠.
1: 네.
0: 예, 우리 속된 말로 마루바닥에 펴놓고 그것을 배 밑에 깔고 정면을 엎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 팔을 앞으로 뻗은 가운데 예, 양다리를 45도 각도로 올립니다.
1: 그것도 예. 만만치 않더라 보니까.
0: 예, 그렇죠.
1: 팔다리 뻐근해.
0: 맞습니다. 좀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힘이 좀 들어가야만이 근육이 좀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예, 운동을 자주 하게 되면은 허리 힘이나 허벅지 근육 달래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일명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우리 의자나 책상 무술을 잡고 양다리를 한 45도 각으로 벌린 후에 우리 일어났다 앉았다를 우리 반복하는 이런 동작인데 이 운동은 주요하게 종아리와 우리 허벅지 근육을 튼튼히 만드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노님들은 잡지 않으면 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상 모서리나 벽을 잡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거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서 자신이 체중을 이용한 체중 부하 근육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고무줄이나 우리 아령 이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뭐냐 하면은 양원

0: 시소라든지 뭐 부어청이라든지 뭐 이런 근력 운동도 우리 몸의 근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우리 운동 종목들을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을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반복해서 해주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이 나는 대로 아침 식사 전이나 정신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한 3번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 외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근력 운동을 병행해 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운동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노님들도 우리 자주 사용하는 우리 악력기 있지 않습니까? 악력기가 상당히 우리 손목이나 우리 근력을 키우는 데도 상당히 좋거든요. 간단하고. 악력기를 이용해서 악력을 단련하는데, 단련하거나 또 RM 같은 운동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상지 근력 운동을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뭐 집안에 책걸상이 있다든가 뭐 그리고 팔 굽히기도 좋고 까치발 서기도 좋고
0: 예 맞습니다.
1: 자체적으로 뭐 운동 기자에 크게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
0: 예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1: 근력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본인 노력만 한다면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을철은 일교차가 크고 날씨도 변덕스러운 것만큼 운동 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은지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가을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절기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을철 운동 시는 일교차에 대해 각별한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은 절기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운동 시는 아침 저녁이 심한 기온차로 고려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로 한다면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너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아주 크고 아침에 기온이 낮으므로 너무 이른 시간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위험군이 있거나 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천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당뇨병 환자도 함부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염이나 있는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를 갈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높이뛰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등소 같은 이런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좋기는 우리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과 같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은 자신의 체력, 근력, 지구력, 나이 등을 고려해가지고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질환, 요통, 관절염,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사 상담을 거친 후에 우리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을철 운동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감염병을 우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 원민한 환절기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 기능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 뭐냐 하면은 우리 체온 조절을 잘 해줘 가지고 우리 뭐냐 하면 운동을 한 후에 우리 뭐냐 하면 끝나면은 한 10분 동안 휴식 후에 미지근한 물로 우리 샤워를 해줘 가지고 깨끗이 씻고 저 샤워를 한 후에는 포근한 옷으로 우리 갈아입어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 체온 유지를 우리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는 것보다 느긋하게 시간도 어느 정도 가지고 뭐 빨리빨리 하고 뭐 빨리빨리 뭐
0: 예,
1: 운동해서 살 까고 뭐 이렇게 시간 잡으면 안 돼.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즐기면서 해야 되지. 아유 내 몸이 아픈데 또 이거 꼭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몸이 좀 불편할 때 쉬면서
0: 그렇죠.
1: 적당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운동 좋습니다. 운동 조심해. 너무 과하면은 또 몸이 아파하거든요. 오늘 여러모로 잘 알고 갑니다. 가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이 가을철 과학적이고도 또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가을철은요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이지만은요 일교차가 크고 또 날씨도 변덕스러운 것만큼 우리가 이제 운동할 시에는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또 알고 있지만 또 좀 더 체크를 해가면.

나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죠. 달리라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가을철 꾸준히 운동을 견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0: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연결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장백사는 절승일세 다 배웠네요. 다 네. 배웠습니다.
1: 다 배웠습니까?
0: 네. 아니.
1: 네, 노래는 다 배웠죠. 뭐 선율이야 다 배웠. 등층 배울 수 있죠. 들 네. 노래 어떻게 부르는가는 그것이 문제죠.
0: 네. 뭐. 네. 그 꽤 익숙한 노래여서 인순 네. 배우기는 쉬운데 네. 그 선생님께서 요구한 사항대로 하시려면은 조금 기교가 필요하죠.
1: 그 요구 없어요. 그 어떤 네. 보통 아, 내가 저 많이 들었던 노래라 하고 배울 때는 여러분들 훨씬 하는 점이 많거든요. 예, 노래를 그 가수처럼 딱 불러도 안 되고 자기만의 그 소화할 수 있는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네 한번. 오늘 이 노래 다시 붙을까요?
0: 네. 그리고 그냥 아무런 또 그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한 분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괜찮죠?
1: 네. 네.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네. 불러보고 어떤 몇 곡이 잘 되면 저래 한 분 한 분 부르고 네, 좀 아이디어를 제가 또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절과 반복 한번 반복하는데 비교해서 뭐 다 잘 되는데 어떤데 여전은 똑같이 호흡하고 여러분들 배운 대로 똑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떠덕 어떠덕 하고 쳐다보니 그게 호흡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쳐다보니 보니 보니 도치하시고 그다음에 보 예. 해보세요 시작.

어머니 상 빨, 이것 한 가지 보면 상 빨 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앞에처럼 터치 후보 시작.

0: 사 여기까지 하라고 하세요. 고버버니 사 빨타고 열렬한 노래가 메리스 티자
1: 고버버니 사 빨타고
0: 없이 했을까? 사 빨타고 시작.

0: 되는데, 그러니까 난 볼수록, 볼수록, 아, 볼수록, 볼수록, 이런 감각인데, 뭐, 독창 해보세요.
1: 한 분씩 하세요.
0: 자신 있는 분 먼저 손 들고 하세요.
2: 여기 자신 있는 분부터
3: 네. 하세요.
1: 반장부터, 이럴 때는 반장님부터 하세요. 지금 잡는 마이크가
0: 자꾸 있잖아. 그 야전거도 자꾸 불러야 되는데. 어째 그런가 하면 이게 중성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성치가 내 자꾸 높은 거 자꾸 하면 중성치가 점점 이게 성대에 비허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음 높여주세요. 반음 높여라까.
4: 반음인가 반음인가.
5: 반응.
0: 에이, 플레이스.
4: 지금 막 지쳐낸 짓
0: 전부. 진짜 그럼 장애해봐. 반응 높였습니다.

띵어, 띵어인데, 거기, 여기면, 우리 옥새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런 말인데, 쳐다보니 토치, 그 다음에, 다 이걸로 다 토치를 하죠. 그래야 노래가 매끄러진다. 장백사, 그 다음 아까 그, 구보보니 사빨타고 그러면 호흡이 다 된다면 사실 이제 그런 도치 그 다음에

우리 예, 뭐 표시 안 오세요. 아, 네. 오, 우리네 해자라 이거 노래 이래요. 노래가 예. 볼수록 절승일세. 어, 그 다음에 그때 그냥 하면 되는데.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이, 할 만하죠? 한번 그.

한번 해보죠. 네. 구호버버니 산빨탕. 산빨거지 하나 오베 하나만 합니다. 산빨거지. 구호버

0: 예, 해보시죠. 시작. 호범 이렇게 해보시죠. 시작. 그렇게 습관해도 됩니다. 표시 안 돼도 아이 되지. 고호보니 사빨타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호흡 방법보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 재밌다. 구호보 시작.
1: 고호보니
0: 호흡이 안 되게
1: 사빨타하고
0: 호흡 아예 했어. 호흡 마신 게 아니라 그대로 끊었다 말. 호흡 안 돼. 뚫어라 한다. 시작.
2: 호흡 저절이
0: 네.
2: 그게 조금 아이디어입니다.
0: 고 호보보니 사빨타하고 이러면 호흡이 이게 터치랑 근데 여기 하기 좀 바쁜데
2: 이게 더 호흡이 좀
0: 네. 어디나 딱 그렇게 한 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아하 예 그렇게 아야 됩니다. 자 와 어떻게 하나 호흡이 참 됩니다. 내처럼 예 다시 한번 해보시죠.
2: 예.

호흡이 안 모자랄 때가 모자라지.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3분.
1: 나 찰게.
0: 아니, 2분도 된다, 이제 절로.

0: 이제 호흡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도치 예 그렇게 그래야 호흡이 충족하지. 하나 진짜
1: 또 많이 터.
0: 애플
2: 이게 되지.
3: 아, 저 마이크
0: 치셔. 떡창할 때 치셔. 그래야.

0: 예, 예. 장백사, 예. 장백사입니다. 예. 옛날에 처음에, 예. 이 80년대 노래가 그때는 백두산 불렀는데 지금 장백산이랑 부르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우리는 장백산.
1: 장백산이죠.
0: 저기서. 네. 이 선생님은 질러 해주세요.
2: 질러요?

0: 뭐 잘못했을까? 아까 옆에서
1: 허브하라는
0: 아니 허브가 허브는 허브이고 볼수록 저 록자를 못 붙인다고 볼수록 절승이 볼수록 꼭 구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러시나요? 그 받침이 무섭다고 안 하면 노래가 있잖아 맺히지 못해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저 이름 못했던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이 그래서 노래 부르기 바쁘다 이것도 호흡이 끊어야 하면 록젤 씹어줘야 된대
1: 예 알겠습니다
0: 우리 금자 선생님 자 무슨 쪼로 할까요? 이제 쪼 되니까
1: 이제
0: 화라 선생님
1: 네 이제 좀 났을 때 이제
0: 질 하셔
1: 났을 때
0: 예 크게 저감에 소리 콱 내지 마세요 저다 쿵장 가지고 저
2: 진짜래.
1: 네. 내가 뭘 했습니다.
0: 애플 했습니다. 자, 찔러 합시다.

0: 알았어.
1: 소리는 매운데 근데 볼수록 제일 잘 못 씁니다. 예. 해보자 한번 볼수록 두 분. 시작.
2: 볼수록 절성이 새로. 볼수록 절성이
1: 볼수록
2: 볼수록 절성이
1: 그렇지. 볼수록 절승이
2: 볼수록 절승이

0: 내가 들었어. 무슨 내 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들으라는데 뭐.
1: 아, 지성아 좀 얕습니다.
2: 이 새끼 무슨 대꾸를
0: 하라고. 나는 내가 좀 더, 내가 좀 더 못 들었다.
1: 아이, 우리 부른 게 지성 낫다 말이다.
0: 록젤 들으시오. 예. 이렇게 아이 될까요? 예? 아이 될까요? 볼수록 거기서 볼수록 절승이 록 절승이 볼수록 절승이 일세 볼수록 절승이 록 끊어야 된다. 록 록 록 록
2: 어,
0: 들으셔. 학생 너무들 들으세요.

0: 몇 분은 되는데 볼수록 절 이렇게 나가요. 예, 너무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하시는 분을 알려주죠. 이분들 무슨 문제인가? 볼수록 절
1: 마지막에 그 우리가 받침이 기억 받침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볼수록
0: 그래, 마지막에 꼭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1: 이렇게 씹어야 되는데 볼수록 절승일시 그냥 볼수록 절승일 마지막에 이걸 이렇게 다 물어야 되는데.

0: 이것도 빨리 가사였습니까? 이 부분에도 볼수록 절수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네, 아는 노래라도
0: 이렇게
1: 바쁘다 말한다. 예. 네. 잘 부르자면 읽어보세요. 볼수록 절승일세. 같이 시작.
2: 볼수록 절승일세.
1: 볼수록 시작.

그러니까나 이렇게 록 이 입술로 가사 씹는 게 사실 아닙니다. 볼수록 부스 볼수록 안에서 이게 안으로 이게 여기서 볼수록 그다음 돌아 나가면 된다.

0: 럭 이러면 이게 온다. 잘 부르는 그래 이 또 가사 하나 잘못 싶어요.
1: 네.
0: 열여섯 봉치 서 샀고 샀고를 못 짚는다는데
1: 치소
0: 샀고 샀고 샀고 근데 네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근데 사 근데 극작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숫자를 해야 되는데 열여섯 봉치 서 샀고 샀고 예 이름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 훑어내요.
0: 예, 이름 뭐. 네. 그, 이 받침이 중요하단 말인데. 아이, 그 받침, 아이, 제대로 이렇게 씌워준 날에는 노래가 펀해진단 말인데. 예, 2절을 한번 해봅시다. 시간 되죠?
1: 네.

0: 2절은 괜찮아요?
1: 네. 네. 우리 그 안방장님 옆에 분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 소리를 3분의 1로 줄이죠.
2: 지금 내게 쪼가 얕습니까?
1: 쪼 높으나 얕으나 소리를 약하게 부르는 습관하지. 예? 내 귀에 소리가 크면 그게 3분의 1을 죽인, 이렇게 쪼린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소리 난데, 기억해 두시오. 우리 오스사님하고 제가 부르고 여러분들 2절 하시오. 할까요? 2인창.
0: 1절이요?
1: 1절. 그럼 2절 하시오.
3: 쪼로 바꿔주세요.
1: 지로 하시오.
0: 지로?
1: 이제 이분들 장애를.

0: 그래서 우리 잘 불렀어. 노래 부를 때 아 장백산 마지막에 이거 받침 물어야 되는데 예, 예, 예. 장백산 오이 나쁘대요. 그 다음에 우리네 사랑 꼭 들어가야 됩니다.
1: 받침
0: 사랑 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발음이 중요하죠. 네, 네. 받침
0: 오시 아아 부터 시간 될까?
1: 네,
0: 그 해보시다. 산 랑.
2: 아, 랑. 네. 아, 제 된다.
0: 아, 시작.

0: 예, 그렇게 하죠.
1: 참 우리네 사랑 벌써 이렇게 되네. 네, 그런 문제 있습니다. 시간에는 뭐 다 그렇죠. 거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 표시안 없고 잘 부르셔요. 이 나가서도.
2: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여태비였던 걸 또 한번 한 시간 또 총복수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오, 시간 딱 됐네.
2: 네. 올해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 이신연병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장백사는 절승일 씨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장 연주를 피아노 연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 그래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0: 전투는 8월 29일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녁 무렵 홍군 30군 264탄이 보부소 남쪽에 자리를 잡은 대게사를 공격하고 4군의 일부는 보부소 서쪽에 있는 국일사를 공격하였다. 하룻밤 동안 대게사에서 적군 2개 연을 무찔렀다. 남은 1개 연은 대게사 뒷산에 있는 사격진지로 달아났다. 국일사에 있는 적을 1개 연 가까이 무찔렀지만 나머지 1개 연은 험한 지세를 믿고 버티고 있었다. 30일 밤 적의 증원부대 49사가 대게사 남쪽에 이르렀다. 264탄은 조금 맞서 싸우다가 명령에 따라 대게사 동쪽으로 물러났다. 31일은 저가 쌍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날이었다. 서양전은 전선과 멀지 않은 말파산 위에 지휘소를 마련하였다. 대게사에서 국일사로 이어진 싸움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아침에 보니 오성인의 49사가 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부대는 오랫동안 대게사 남북을 오가면서 우물쭈물 느리게 움직이었다. 지휘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따금 들려오는 종소리에 속이 탔다. 점심때쯤 되자 30군 군장 정세재가 서향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1: 정재위 동지, 적들이 거북이보다 더 느리군요. 그래요, 나도 봤습니다. 강에서 우리 홍군한테 어리 빠진 적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정재위 동지, 오성인이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수색대가 앞길을 샅샅이 수색한 다음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나서야 주력부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언제쯤이면 싸울 수가 있을까요? 동지가 놈들을 못 움직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러게, 사납게 맞고 있으니까 적들이 어찌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양전이 되물었다. 앞에는 그 작은 산들을 내주고 우리 작전 지역 안으로 적을 끌어들이세요. 리선념 동지하고 잘 의논해보고. 알겠습니다. 정세재가 전화를 끊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쯤 되자 오성인의 49사 전체가 홍군의 전원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 서향전은 적이 빠져나갈 수 없게 뒷길을 단단히 막으라고 명령을 했다. 오후 3시 서향전이 총공격 명령을 내리었다. 숲속에 숨어있던 88사와 89사 전사들이 호랑이 같은 기세로 맹공격해 내려갔다. 골짜기는 대본의 총소리, 함성소리로 가득 찼다. 이후 연기가 치솟고 먼지가 날리었다. 숲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서양전은 주문에서 자그만 대통을 꺼내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담배를 피웠다.
2: 어참 뭐, 빌려간 소주는 다 읽은 거요?
1: 아직 다 못 봤습니다.
2: 아직도 다 못 보다니, 말이 돼요? 나는 몇 번이나 봤는데 무슨 재미로 본 걸 자꾸 봅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어?
0: 서양전이 웃으며 말했다.
2: 한번 시험을 쳐보지. 송나라 군대가 80만이었는데 대부분 개봉포군에 조돈해서 군사들이 먹는 양식을 어디로 댔겠나.
0: 허참모는 멍해서 눈만 슴뻑거리었다.
2: 어때? 모르겠지? 어?
0: 서영전이 담배를 빨면서 웃었다.
2: 내가 소주를 자꾸만 들춰보는 까닭이 다 있다니까.
0: 이때 이선념이 전화를 걸어왔다. 부대가 이미 적의 허리를 보부수화 양안에다 새토막으로 갈라놓았다가면서 이제 사이에 모든 예비부대와 군의 통신령, 호위련, 보위패까지 몽땅 내보내고 기관 간부들까지 공격에 나서서 곧 적을 무찌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종소리와 대포소리는 잦아들었다가 다시 울리고 높아졌다가도 낮아지면서 골짜기의 미아리를 쳐댔다. 붉은 해가 서산에 떨어질 무렵 종소리는 뜸해지더니 북쪽으로 옮겨갔다.
2: 우리도 자리를 옮겨야겠군.
0: 서영전이 참모에게 말했다. 지휘소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산을 내려갔다. 서향전은 말을 타고 앞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전투가 생각보다 순조로운 덕분에 마음도 개운해났다. 서향전은 산서 사람이지만은 경극을 좋아했는데 특히 감로사를 즐겨 불렀다. 마음이 경쾌할 때면은 언제나 몇 구절 흥얼거리곤 하였다. 천세, 축이라는 말은 마세요. 이 늙은 신하가 차근차근 말씀드리지요. 료비는 워낙 서양전이 제법 흥이 올라 재미나게 흥얼거리자 허참마와 호위병들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부부 소화가 굽이진 곳에 이르자 저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을 하고 있었다. 서양전도 말에서 내려 가까이 가보았다. 리손염과 정세제가 서양전을 보고 경례를 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서양전이 물었다.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0: 정세제가 아쉬운 듯 말했다. 오성일이 부상을 입어서 쉽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뒤쫓는 바람에 강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금방 근절했습니다. 이선념이 강가를 가리켰다. 과연 국민당군 소장 견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너부러져 있었다. 그때 국일사에서 종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서양자는 몸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쓰고 있는 리선염과 정세제를 보며 말했다. 가서 쉬도록 하시죠. 난 저기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국일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서양자는 국일사 최전방 진지가 있는 암벽 아래에 일어났다. 국일사 뒷산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큰 보루가 보이었다. 공격을 맡고 있는 호랑이 탄 团장 분명히 달려와 격려를 했다. 분명은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입술로 실룩거리며 울먹거리었다. 가까이에는 손에 번쩍이는 큰 칼을 든 돌격대원 수십 명이 몸에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숙연하게 서 있었다.
1: 동지, 무슨 일이지? 매들 이러, 어? 우리 사장이 희생이 됐습니다. 뭐라고? 왕대산이 죽었단 말이오? 어?
0: 서양자는 너무 놀라 귀를 의심했다.
1: 네, 여러 번 공격해도 안 되니까 사장이 눈이 뒤집혀서 직접 나섰습니다. 동지들, 내가 어부하겠습니다. 돌격하면서 기관총을 잡고 산후에는 적들한테 내 갈기다가 결국 눈먼 총알에 맞아 쓰러졌지요. 조금 전에 시신을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0: 왕대산이라면은 사방명군에서 밤의 장군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적들이 홍군을 소탕하겠다며 여섯 갈래로 조여올 때도 서른 명쯤 되는 권총 부대를 이끌고 달려나갔다. 그는 밤의 어둠을 타 소통강을 걷는 뒤에 몇 길 되는 벼랑을 넘어 적의 탄주의부를 습격하였다. 그때 그는 적의 탄장을 해치운 뒤에 노획한 무기와 서류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된 청년 사장이 전사했다니 서양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1: 사장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어코 이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0: 분명은 사장을 들더니 돌격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평소에는 수줍어서 남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사람이 마치 성난사자가 된 것 같았다. 서양전이 다가가서 그를 붙잡았다.
1: 어쩌려고 그러나? 응? 돌격대를 이끌고 공격하겠습니다. 안 돼요.
0: 서양전이 단호하게 소리를 쳤다.
1: 이렇게 흥분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0: 서양전은 즉시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는 먼저 상후에 있는 패잔병들을 포위한 뒤에 병력을 끌어모아 국일사의 적을 무찌르기로 결정하였다. 서양전이 산후에 사격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서두를 것도 없어. 놈들은 도망칠 데가 없잖아.
0: 병력과 무기를 재배치하고 새로 준비를 갖추자 높은 담안에 숨은 라마 교사번을 한 번에 칠 수가 있었다. 산꼭대기에 있던 적들은 희망이 사라지자 불이 죽어 백기를 들고 산을 내려왔다. 서향전이 의리의리한 사원에 들어서서 보니 적들이 양식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버려서 전사들은 불을 끄느라 바빴다. 어떤 사람은 불을 끄면서도 생사를 허겁지겁 심었다. 그동안 조림배를 안고 싸운 것이다. 서양자는 산후부를 보면서 마지막하게 중얼거리었다.
1: 마침내 북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군.

자신을 장비비하는 팽덕현은 확실히 장비처럼 거칠면서도 세심한 면이 있다. 특히 그의 충성심은 언제나 당이 위급한 시각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하곤 한다. 북진의 길은 열렸지만은 부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앞장선 일군단만 고제로 진군하고 다른 부대는 내부 문제 때문에 여전히 발이 묶여였다. 홍군 전체는 또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지었다. 팽덕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른 아침부터 그는 얼굴이 잔뜩 굳어지었다. 삼군단 쥐부는 박의라는 마을에 들어있었다. 마을은 온통 흰 경본이 나벗기는 소동으로 지은 집들로 빼곡하였다. 팽덕회는 널찍한 뜰을 서성거리었다. 호위병은 팽덕회의 눈치를 살피며 멀찍이 서 있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열흘이 훨씬 지났다. 팽덕현은 날마다 좌로군에서 소식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모태똥은 진창호 서향전과 함께 끊임없이 전보를 보내 다그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9월 3일이 돼서야 그들은 장국도가 보낸 전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갈곡하에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더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갈곡 상하류도 70리까지 올라가서 살펴보았지만 건널만한 곳이나 다리 놓을만한 곳이 없다. 부대마다 양식이 사흘치밖에 없고 25사일은 이틀치의 양식밖에 남지 않았으며 전신국은 미리 양식이 바닥이 났다. 드넓은 초지를 지날 형편도 아니고 이대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결국 내일 아침 세 갈로로 나누어 전부 아바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전부는 또 이런 말을 덧붙이었다. 지금 형편은 지난번 몰가이에서 양식이 바닥나 부대가 큰 손실을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도 억지로 바인야이로 진군한다면 결과는 분하다. 북진은 이미 때를 놓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전보를 받아본 팽덕현은 깜짝 놀랐다. 초원의 이름 없는 작은 강이 어찌 대부대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핑계였다. 사방면군 동지들 말로는 사방면군에는 조선 부대가 있어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재료를 얻어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조원은 물이 젖다가도 순식간에 빠지는 곳인데 어찌 대군의 움직임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양식이 모자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지난번 전보에서 장국도는 아바 지역은 몰가이보다 양식이 훨씬 많다고 했었다. 두 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장국도가 팽덕회와 서병제를 불러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친절했던가. 생각해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임이 뻔하였다. 은전 수백 립과 소고기 몇 근을 들고 왔던 황초도 그랬다. 그는 지금 주황을 좌우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문천이 아니라 모태똥입니다 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했다. 분내기가 어찌 이처럼 당돌할 수 있단 말인가. 장국도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팽덕회가 옛 군대에서 겪은 일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장국도는 자신이 손을 들어 동의한 북진 방침을 내놓고 거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떤 돌발 사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팽덕현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걸음을 뚝 멈추었다. 세찬 바람에 경본이 찢어질 듯 펄럭이었지만은 팽덕현은 꿈쩍하지 않았다. 중앙에서는 지금 상황이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팽독해놓은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에 잠기었다.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책이야 많이 봤겠지만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를 텐데 누구는 눈치챈 것 같지도 않고 요 며칠 모태동도 조조하게 이런저런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걱정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이런 형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주 위험한데. 팽독해는 독 불안해지었다. 군 단장 동지, 겉옷을 걸치십시오. 바람이 찹니다. 허위병이 외투를 들고 와서 건네주었다.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다른 사람하고 쉽게 나눌 이야기도 아닌데 말이야. 때가 될 때까진 혼자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님이 결론을 내린 듯 싶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고 걸음을 뚝 멈추었다. 아니지, 모든 대비를 해야 해. 당원으로서 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알아채고도 말하지 않았다가 큰 화를 부리게 되면 후회도 늦지.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한참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우선 일군당과 연락을 해야겠군.

장편 소설 대장정 9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항공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구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화 근리보신환입니다. 동화 근리보신환은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양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합니다. 예, 중앙이라는 양. 큰 제약공장입니다. 동화악여제약공장은 큰 제약공장이면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특히 양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그에 따라서 약재들이 엄선해서 만든 약입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선별을 걸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자기 약이 이런 그 머리만 생각해서 예, 리움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질을 보장하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약재들 자체도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질량을 바괄하는 면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관문을 걸칩니다. 예. 그래서 근뇌보신환은 뇌를 건전하게 하는데 뇌세포를 건강하게 또 모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자면 우리 몸에서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0: 네.
1: 예, 콩팥하고 간은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 중의에서는 붙여서 말합니다. 간선 이러죠. 예. 그 작용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콩팥이 좋으면 따라서 바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콩팥을 먼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예, 콩팥은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1: 뒷잔등에 붙어 있으면서 주로 우리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에 허리띠를 매는 그 뒷부분에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건네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몇 가지 썼습니다. 이거 쓰고 참 좋습니다. 예, 이게 항상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그리고 예, 위에서도 덩기 돌기도 그냥 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제 잠은 예, 못 잤습니다. 네, 이게 하루
1: 예,
2: 세 시간씩 밖에도 못 잤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그냥 아프고 낮에 덩치 안 나고 병도 있습니다.
1: 예,
2: 예, 그래도 이제 지금 내 이거 몇 달 쓴 바람에 예, 지금 머리 아픈 증세도 없고 그리고 항상 머리 오른 이 대퇴가 뻣뻣하면 오른 센터.
1: 네.
2: 이런 증서도
1: 줄이 뻗치고
2: 예, 그런데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도와준 게 내 무료자니까 내 전력선 비절해서 내 예, 이것도 또 오라는데 밤소변이 몇 번씩 벗어나면 그래서 밤도 더 못 잤습니다.
1: 네.
2: 한사람 6번씩 7번씩 보면 어떻게 잤습니까?
1: 맞습니다. 밤소변이 잦은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늙음하게 들어서선 정말로 많습니다.
2: 네.
1: 그리고 소변이 속도 없죠. 속도 없어서는 자꾸 바깥에 흘려서는 정말 안개라 노친들이 또 잔소리 나오고 이게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싹 해결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지금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하루 전에 그래도 한 많이 보면 그래도 두 번 보고 한두 번씩 봅니다.
1: 네.
2: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차갖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던 게 지금 이것도 이렇고 예, 몸도 많이 뜨뜻해졌습니다.
1: 그래야 이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게 치료됩니다. 예.
2: 예. 예. 이 약이 보니까 이 한 가지 약을 예, 이게 뇌 이게 뭐입니까? 이것도 저 심리에도 혈관도 도와주고 심장에도 도와주고 지금
1: 골가병에도 좋아집니다.
2: 예.
1: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서십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비뇨기 계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뼈

0: 몇근들이 든든해집니다.
1: 예. 그래, 근데 이왕 아무래도 이번에 또 활동이 좀 좋구만.
0: 예, 좋습니다.
1: 다시 가게 천원권이 또 빼먹었다 생각하니까 오늘 이 활동에 좀 참여합시다. 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권 이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난이 심장 좀 이렇게 혈압이가 받아 많습니다.
0: 네.
3: 아서 높았다 낮았다 이거죠.
0: 그게 제일 나쁩니다. 혈압이 낮았다 높았다 이 널뛰기를 하는 게 혈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탄성이 싹 없어지면서 그런 혈압이 제일 나쁩니다.
3: 구역에 심이 붙이다는 게 제일 네. 혈압이 심이 붙이지 혈압 되느라면 심장에 뭔가 뗐다 어쨌든 터에 한 1초씩이라도 섰다 뗐다 이렇게 한단 말인데
0: 네.
3: 구역에 혈압 맥박이가 70 넘어가면 또 머리 막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래더랬습니다.
0: 네.
3: 그래 밤에 자지 못하지 그래서 그저 쿵당쿵당쿵당 이런 소리 났으나 났고요. 그저 윙하고 이래서
0: 그게 혈압이 조절하게 되면 머리에서 소리가 더 씁니다.
3: 그저 쿵당쿵당쿵당 이러니 자꾸 나더랬습니다. 그래 약을 먹어도 안 되지 그랬더니 군리 보시 한 점 써볼까 예. 좀 나선 게 알리지 않습니까?
0: 네.
3: 혈압도 좀 나아진 게 알리고 예. 머리에서 소리라는 증상도 났고 밤에 이러면 잠이라는 거 잘 못 잤습니다.
0: 네.
3: 그런 게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0: 네.
3: 그렇습니다. 심장도 예. 막 나고도 가슴이 지레만 붙여가고 예. 부들부들 자꾸 떨리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습니다.
0: 네.
3: 나고 침침하고 예. 답답하고 또 나도는 그리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심내라고 그랬으니까.
0: 네.
3: 집이 옆에서 무슨 좋은 소리를 해서 그게 다 예, 나쁘게 들리는 소리에. 그러면서부터 화 자꾸 나지. 이런 증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간도 나빠서 그 자꾸 가에 땀내 올라가지. 콩팥이 나쁘지. 뼈라는 게 아프지. 그것도 병이 많이 했습니다.
0: 네.
3: 이와 걸렸거든요. 보시하는 애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많이 본다. 이야기 한 가지 약이라도 약재가 25가지 들어가놔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봅니다.
3: 예, 사변차수 구리 잡던 것도 나아졌지. 어떨 땐 좀 그래서 모가에 가서 아파서 겁니다. 그래서 물 자꾸 마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네 모가에 말라 들어가고
0: 예.
3: 꼭 말라든 거고 이런 애들이 그런 게 이중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래 봤던 것 같지 않습니다.
0: 네.
3: 그래 난지 이야기 지금 좀 계속 방위적으로 써보려고 해. 이번 우대 활동에 좋습니다. 예.
0: 네.
3: 그랬더니 우대 활동에 참석에 열어서 가서 알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은 약 쌓아놓는 게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수고하신다. 저도 권유 보신 안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네.
4: 어제 먹었는 거 하면 나는 노공이 있습니다.
0: 네.
4: 그래가지고 넷이라도 돌이 달아야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고리신함에 정신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랍이하고 어떤 때는 세 번씩도 다 먹었다 했습니다.
0: 네.
4: 지랍이 자꾸만 올라가면 내려가면 엄청 아이 돼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이거 한, 이거는 한 넉 달 거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압이 온정됐어요. 하루에 혈압이 한 번만 먹어도 된다.
0: 예, 한 번 또 이제 또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4: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힘하는 게 나서지 살 것 같습니다.
0: 예.
4: 그리고 콩팥이 나빠 그런지 하루에 저는 사수가 영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런데 또 괜찮은데 밤에 더군다나 사수 많아서 다시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영은 떴습니다. 하루 떠나게 그것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예, 서변벌라 이래 아이 납니다.
0: 예.
4: 그리고 예,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예,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시선이 나면서 예, 아무 다지 못하겠던 게 그것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이 콩팥이 나쁘면 귀에서 예, 쓴쉬 있으면 귀에서 머리에서 다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예, 매미가 우는 것처럼 벌레 우는 소리 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뭉함에 기사가 지나가는 것 같다 하고 사람마다
4: 예,
0: 다
4: 어떤 사람 나는 예, 전봇대 소리 나는 것처럼
0: 맞습니다. 전봇대 소리 난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콩팥이

0: 하면서 이 내 조직이 더 빨리 위축이 오고 위축이 오면 그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머리에도 예? 네가 어느 만큼 컸던 게 거기 수축이 오니까 그러면 또 소리가 더 셉니다.
1: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막 후들후들 떨린다 어떤 때는.
0: 네.
1: 그리고서 이제 심장이 떨린다만 그 자꾸 어디 뭐 맨안에 어떤 누기서 말해서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래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0: 그거는 이 약을 쓰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거는 심장의 기가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체 부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놀라고 쉽게 심장이 떨리고 이 심장이 약하다 우리 러백성들이 말로는 이런데 신체 부주 심장의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삼 로경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1: 아, 그래, 글쎄, 그것도 이제 많이 해결되긴 해결됐습니다, 처음보다는.
0: 네.
1: 그래.
0: 점점 더 좋아지죠.
1: 예, 아무래, 그렇겠죠. 그러면서, 예, 지금, 예, 이전보다 삼삼도 잘 가고, 소리 나는 것도, 예, 영 소리 심해졌는데, 소리 이거는 약해진다.
0: 네.
1: 잘못된 소리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예, 식은땀이 자꾸 나고, 예, 내난이 입이 마릅니다.
0: 그 보쇼. 그 심장이 기가 약하고 심장이 기가 약한 원인은 콩팥이 허증이란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심장이 충분한 기를 쏴주지 못하죠. 그러면 콩팥이 뭐 허한가 특히 음이 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 자꾸 마르고
1: 그래요.
0: 피부도 마르고
1: 입이 마름이 있어요.
0: 네.
1: 이 피부는 이전에는 피부 인터미 그러기 전에는 피부 말라서 자꾸만 가려보면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0: 예.
1: 가려보면 그렇던 거는.
0: 예.
1: 그랬는데 입이 말라서 예, 자꾸만 내나니 입이 자꾸만 문제되게 되고 물고도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또
0: 예.
1: 입이 마르고 이렇더라.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해결됩니다.
0: 이게 그 뉴방즈라는 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찐잉즈라는 약도 들어가고 이게 다 허혈은 쓸데없는 심장열, 간열 싹 내리고 진액을 생산할 수 그냥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청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짜기는 효과는 못 봐도 좀 이런 분들은 남이 쓰는 것보다 고부레에 세 개로 정, 네 개로 정 쭉 쓰다 보면은 그게 차츰차츰 다 없어집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할도 영서, 할도에 참가해서 예, 따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야, 하십시오.
1: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녹음실 부족해서 머리가 아프고 꼬지라고
0: 예.
3: 그리고 아침에 자꾸 정신이 병한 게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닌다 이거
0: 맞습니다. 정신 난다 다리에 힘이 온다 그런다
3: 네 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아요. 숨이 자꾸 가슴이 침침하고 황황해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든든해지죠 예.
3: 예. 그래도 콩팥이 안 좋아요. 속이 자꾸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데 지금 소비 자전거 하게 소비 시원하게 봅니다 또.
0: 네 그럴 겁니다.
3: 그래도 허리 다리 아파 걷기 불편한데 지금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래도 밤에 잘 때 귀에 전기 소리가 나 자지 못했는데 지금 전기 소리가 나 잠을 잘 자면 좋습니다.
0: 예.
3: 이야기는 부산한테 최고약인데 내 서문 중에서는
0: 그렇죠.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효과 못 보면 다른 약은 근본 지금 또 다른 약재들 다 재배한 약재들 돼서 예, 약이 효력이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 어쨌든 늙은 막에는 이 홍삼로경을 써봐야 됩니다. 근데 홍삼로경 하면은 나는 못 쓴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위에 20몇 가지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허혈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3: 네. 그래서 이번 할 때 참가해서 약 상했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네밭을 먹은 지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된다.
0: 예.
4: 야, 처음에 먹기 전에 나는 경련이었지만 없었어요.
0: 예.
4: 병력이나 어쩌는가 병원에 가 물어보고 이 이 귀에서 소리는 그거 관계자들 귀에서 소리 어서 나지고서 하시는데 그냥 그냥지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거 예. 무슨 물건 사러 나갔다도
0: 남보다 어. 이런 분들이 연말에 직업 어머니 위축이 심하게 왔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남보다 먼저 오는가? 이미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이 사람이 쓴쉬 콤파치 극도로 허하면 내 조직이 빨리 위축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빠. 귀에서 소리도 나고 합니다.
4: 네. 그런 게 이 약간 먹은 다음에 지금 이제 기억력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4: 예, 기억력이 증가되니까 귀에서 소리도 덜나고 귀로 소리 나빠 소리 나빠서 귀에서 나면서 오겠지만 그냥 저번 자수가 저녁엔 대여섯 번 나갔던 요즘에는 저번 자수가 영 들어들어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지나가고
0: 네.
4: 그리고 이 약이면서 기억력 때문에 먹었는데 이 다리 허리도 그렇죠 아직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 그리 아프면 그것도 지금 많이 났어요.
0: 네,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쓰고 보면은 내 조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천자천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낫죠. 그래서 쓴시 콤파치 허한 걸 해결하게 되면 쓴주구성수란 말입니다. 콤파치가 뼈를 주관하기 아, 때문에 낫지 말래도 골가병은 따라서 나사집니다.
4: 그리고 저녁에 자우림 애가 싹 그래서 밤 한 2시간 남고서 잠을 세심히 일어나 어디 들이하고 그러던 게 요즘에 자우림이 졸라서 벌써 9시나 10시에 누워먹어서 아침 4시 5시에 일어나서 요즘 정신이 안 돼 지금.
0: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약 쓰는 분들 다 잠이 잘 온다 합니다.
4: 오 잠이 잘 자고 이런 잠 안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더분하게 정신이 안 나도 요즘엔 정신이 나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이 그렇게 좋았는데 활동이 또 써서 계속 다른 약을 다 드죠. 이것만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되는 거
0: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입니다.
4: 예,
2: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먼저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예.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예.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역에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예.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강경락

0: 뿐만 아니라 심장 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이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정답 치료법이죠. 그래서 간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삐초도 찍고 MR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 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간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간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지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저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저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예.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는 저기, 단맛이 없고, 그리고 인생을 매일 뻥그려주고, 귀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제대로 먼저 치다고, 나는, 내가 뭐야.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간 명호, 여기가 간에 도착했다.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수업날 약간 더 됐거나, 이게, 맛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0: 예.
2: 그래서 밥 참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기 쉽고. 그냥 이게,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고.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에, 밥맛이 없까 여기 나서. 그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돌아서더라고.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 검사한 게 간이 어제는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란 말입니다.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제 넉달 담긴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게, 이기다가 지금, 약 우주는 어제, 들려서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2: 그렇지만,
0: 예.
1: 네.
2: 이렇게, 안녕.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복액이 아닙니다. 연기 입간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격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헐부터 다릅니다. 구기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광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광고복약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강 구복액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 영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입강구복액이란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사한 성격과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미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첫 곡으로 담현 작사 리아 작곡의 귀향길을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웃음도 누군가의 하루에 생명이 되는 빛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재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리상길 인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웃음은 모든 그림자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래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 있기에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여행 가이드 황공표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만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운 영감이 샘솟습니다. 쉬는 것 역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섬서성의 서안입니다. 과거 장안이라고 불렸던 이곳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고도 중 하나입니다. 서안은 섬서성 중부 관중평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쪽은 화산을 마주하고 서쪽은 금령산맥에 이어지며 북쪽에는 황하의 지류인 위하강이 흐릅니다. 난온대 습윤한 대륙성 계절풍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추우며 봄과 가을은 날씨가 쾌적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서안은 옛날부터 여러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진, 한, 당 등 13개 왕조가 이곳을 정했고 수천 년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고대 비단의 길의 기점이기도 한 서안은 동서 문화가 교류하고 융합했던 거점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대 유적과 현대 도시 풍경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서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

명소, 아, 최고의 명소 바로 진시황 병마용입니다. 진시황 병마용은 중국에서도 10대 풍경구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세계 제8대 기적으로 불리며 중국 고대 진나라 문명의 대표적인 보물입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자신의 생전 위업을 기리고 사후에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능묘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수십 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1974년 현지 농민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토용 밥편을 발견하면서 수천 년간 땅 속에 잠들어있던 병마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서 1호갱, 2호갱, 3호갱이 자례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1호갱입니다. 넓이가 14,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보병과 전차 부대가 조직된 전투 대형으로 배치됐습니다. 수천 년은 수천여 토용이 서 있는 광경은 보는 사람들에게 장관을 이룹니다. 특별한 점은 이 모든 병사 토용의 얼굴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얼굴형, 눈썹, 수염, 그리고 표정이 전부 제각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치 실제 사례는 군인들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머리 장식, 갑옷 복식까지 진나라 시대의 군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호갱입니다. 2호갱은 보병, 기병, 전차 부대가 합쳐진 복합 전투 부대의 갱입니다. 1호갱보다 규모는 작지만 구성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여기에서 장군용 토용, 기병 토용, 활쏘는 석궁병 토용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장군 토용은 키가 더 크고 정교한 갑옷을 입고 있으며 위엄 있는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3호갱은 규모가 가장 작지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전체 형태가 군사지휘부 본부의 모습으로 최고 지휘관이 머무는 곳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많지 않지만 지휘기구의 구조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입니다. 병마용 박물관 전시관에는 갱 안의 토용 외에도 출토된 실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검, 창, 석궁, 화살촉 등이 나왔는데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녹이 거의 슬지 않고 날이 여전히 날카로운 것도 있습니다. 토기 조각상이 아닙니다. 진나라의 군사제도, 복식, 예술, 그리고 공예 기술, 사상문화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는 교과서입니다. 2000년 전 중국 통일왕조의 강대한 위용을 눈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서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명소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서안성벽입니다. 서안성벽은 중국 현존하는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명성시대 성벽 유적입니다. 거대한 벽돌로 쌓은 성벽은 둘레가 약 14km에 달합니다. 성우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낡은 성벽 위에서 안쪽의 옛 시가지와 바깥쪽 현대도시 풍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 성벽 위에 오르면은 석양이 붉게 물드는 모습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성벽 안쪽 옛 도심에는 종루와 고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루는 서안 도심의 중심에 서 있으며 명나라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종을 울려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서쪽에 위치한 고루는 저녁에 북을 쳐서 해가 지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종, 저녁북이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서안의 영화를 느끼고 싶다면 대안탑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안탑은 자은사안에 위치하며 당나라 고승 현장법사가 서역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탑입니다. 높이 64m의 7층 석탑은 당나라 건축의 대표 걸작입니다. 탑 안에는 현장법사의 행적과 불교문화 관련 전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탑 앞 광장에는 분수쇼도 열려 밤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대안탑을 돌아본 후 남쪽에 위치한 대당 불야성도 추천합니다. 당나라 장안성의 문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관광지로 낮보다 밤이 더욱 화려해서 서안 야관강

야간 관광의 대표 명소로 꼽힙니다. 자은사, 대안타 풍경구와 이어져 있어 함께 둘러보는 관광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은 원래 도시의 일반 도로였지만 당나라 문화를 살리기 위해 재정비됐습니다. 길 양옆에는 당조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고 넓은 보행자 거리로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습니다. 거리 전체가 조각상, 벽화, 조명, 포장 장식으로 꾸며져 마치 천년 전 당나라 장안의 거리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거리를 따라가면 당나라 유명 인물들의 조각상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당태종 리세빈, 리베, 두보 등 정치가와 문학인들의 조각이 세워져 당나라의 역사와 문학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닥에는 당조시의 구절과 역사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 걷는 내내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진정한 대당 불야성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온 거리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또한 현지 음식부터 전국 각지의 간식, 당나라 문화를 응용한 창의적인 간식과 기념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불야성이라는 이름 그대로 밤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대당 불야성은 단순한 상업 거리가 아닙니다. 고대 당장안의 화려했던 풍모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공간으로 역사 문화와 현대 관광이 결합한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대안탑의 야경과 어우러져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서한 여행 시 해가 진 뒤 시간을 내어 이곳을 거닐면은 천년 고대 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천년고도 선에는 긴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음식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관중지방의 전통 음식을 비롯해 여러 민족의 음식이 모여 다채로운 미식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서안은 탄수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각종 면 음식들이 혀를 자극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중국식 고기 샌드위치 로지아모입니다. 밀가루로 구운 둥근 빵 안에 잘 볶은 양고기 혹은 소고기를 잘게 썰어 넣어 먹는 음식입니다. 겉빵은 바삭하고 고기는 기름기가 적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서안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맛봐야 하는 대표 음식입니다. 다음은 양고기 포탕, 양로 포모입니다. 잘 익은 양고기를 뜨거운 국물에 넣고 빵을 찢어 넣어 먹는 섬서성 전통 음식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양고기 국물은 향이 그윽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취향에 따라 파, 고수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습니다. 겨울에 먹으면 특히 별미입니다. 그리고 뺨뺨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넓고 두꺼운 수타면에 진한 고기 소스를 얹고 각종 채소와 양념을 넣어 비벼 먹습니다. 면발이 쫄깃하고 양념 맛이 진해 서북 지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 국수 음식입니다. 서안의 밤시장으로 유명한 휘밍가에 가면은 다양한 간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육고기 만두, 산채를 넣은 각종 전병 등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섬서성 특색 디저트로는 쩡거우, 쩡거우가 있습니다. 찹쌀로 쪄낸 떡에 팥소를 넣고 각종 견과류를 얹어 만듭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습니다. 술맛이 은은한 미주도 서안의 특색 음료입니다. 쌀로 빚은 미주는 달콤하고 도수가 낮아 음식과 함께 마시기 좋습니다. 서안은 아침 문화가 풍부해서 아침 시장에 가면은 맛있는 미식들을 한꺼번에 먹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년고도 서안을 둘러봤습니다.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이곳에는 진시황 병마용이라는 세계적인 유적부터 완벽하게 보존된 고성벽, 당나라 불교 건축의 대표인 대안탑까지 수많은 역사 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 궁궐터를 거닐다 보면은 천년 전 장안의 영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만큼이나 매력적인 것이 바로 서안의 미식입니다. 서안의 미식을 맛보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적과 활기찬 현대도시 생활이 함께 숨쉬는 서안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냥 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봄, 가을 쾌적한 계절의 서안을 찾아 성벽우를 걷고 박물관에서 유물을 감상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는 뜻깊은 여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대 유적과 활기찬 현대도시 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가구 기념품이나 사진을 꺼내볼 때 우리는 그곳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호기심, 두려움, 즐거움 등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가져온 가장 큰 기념품은 냉장고 스티커나 엽서 같은 것이 아닌 추억과 그때 느꼈던 감정이겠죠.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선 작곡의 나란히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벚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김종건 작사 박송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네를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네, 먼저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을 해서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입니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기한으로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호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호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매체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에 대상을 해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우에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부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대표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방송국 광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통해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으로 대상을 해서 공개 입찰 등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 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주부님들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온 가족의 건강을 좌우지합니다. 네, 오늘 생활 발견 코너에서는요, 여름이 지난 뒤에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또 올바른 과일 섭취, 아침 양치 순서, 식품 성분표를 제대로 보는 팁까지 생활,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알찬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에는요, 연민의 항일 영웅 조아범 동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드시게 됩니다. 그만큼 환절기를 맞아서 주부님들 모두 가족들의 건강에 유난히 또 신경을 쓰는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 여름 동안 떨어진 면역력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아래 영국 가디언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부님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 면역체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막아주는 세포 생성을 촉진해주고 면역세포가 유해한 균을 없애는 일도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독감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키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바로 햇빛 쬐기죠. 네, 햇빛 쬐기인데 적절히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80%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햇빛이 충분한 계절에는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집안에만 오래지 마시고요. 틈틈이 바깥에 나가 햇빛을 쬐도록 가족 성원들을 독촉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네, 운동은 심장과 근육을 단련하고 몸매를 가꾸는 효과 외에도 면역 시스템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장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새로운 감염이 생겼을 때 경보를 울리는 T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관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55세에서 79세까지 또 꾸준히 운동하는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T세포를 잘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꾸준한 운동이 감기를 비롯한 상부호흡기 감염 일생의 발생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산책, 느린 걷기, 그리고 또 가벼운 체조 등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매일 조금씩 또 움직이는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죠. 잠의 수면은요,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 되게 되면은요, 백혈구가 병원균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다 보면 감기나 독감에도 훨씬 쉽게 걸리게 되죠. 주부님들, 가족 모두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건강 식단입니다. 우리 소화관 안에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 섭취는 적게 해주고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게 되면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장 건강이 좋아지고 전신 면역에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복용 때 생기기 쉬운 감염성 설사를 예방해주고 궤양성 대장염 수술 뒤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담배를 끊는 것인데요. 흡연하는 사람은 독감, 폐염, 각종 염증 질환에 훨씬 잘 걸리게 됩니다. 니코틴이 유해 미생물을 죽이는 호중성 백혈구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흡연자의 코 뒤부터 목 윗부분이 이어지는 인두 부위에는요, 유익한 세균은 적고 병원균이 많이 존재를 하며 피부 감염과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수치도 높아 나타납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간접 흡연도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주부님들은요, 남편 담배 단속 꼭 잘해주셔야겠고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환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 그리고 또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겹치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쉽게 약해지곤 하죠. 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각종 예, 감염병에 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몸이 한번 상하게 되면 회복 속도도 더뎌.

이어서 혈당 관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요, 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게 되면요, 과일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큰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과일을 전혀 먹지 않게 되면은요, 항산화 물질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혈당 조절이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과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먹는지 또 올바른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첫째, 과일을 즙으로 만들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통과일은요, 당분이 세포 벽에 쌓여 있어서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은 뒤에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반대로 과일을 갈아 즙으로 만들다 보면 세포벽이 파괴가 되고 당분이 자유당 상태가 돼서 혈당 상승 속도가 설탕 음료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게다가 가장 또 소중한 식이섬유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죠. 가능하게 되면은요, 생과일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당 함량이 낮고 또 혈당 상승이 느린 과일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죠. 안전 구역은 적당량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과일로 자몽, 딸기, 블루베리, 키위, 체리, 사과, 배 등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요, 당 함량이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신중구역은요, 조금씩만 먹어야 하는 과일입니다. 수박은 혈당을 비교적 빠르게 올리지만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이 200g 이내로 량을 지켜 먹게 되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와 또 각종 열대 과일은요, 칼로리가 높고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르므로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지리구역은요, 가급적 먹지 않은 것이 좋은 식품들입니다. 뭐 말린 대추라든가 용안, 여지, 두리안 그리고 또 모든 과일 절임, 꿀에 절인 과일은요, 당 함량이 매우 높으니까요, 되도록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사 직후 바로 과일을 먹다 보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 식사로 인한 혈당 최고점과 겹치게 됩니다. 이 과일을 먹기에 가장 또 적합한 시간은요, 두 끼 식사 사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혈당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간이 형식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아침 양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양치를 해야 할까요?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식사 전에 양치를 하게 되면요, 아침밥 찌꺼기가 또 입안에 남을 것이 걱정이 되고, 식사 뒤에 양치를 하면 냄새, 밤새 또 생긴 입냄새가 식욕에 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할부는 의과대학 부속 제400원 구강과 주임의사 필량가 의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안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요, 구강 세균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강 속 세균은 번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세균을 억제하는 침 효소 분비가 낮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입안 세균 수가 매우 많아지죠. 두 번 양치 사이 생겨난 세균은요, 12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치태를 형성하여 충치와 치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아침 양치의 가장 큰 목적은 치태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세균을 없애는 겁니다. 이 건강한 치아를 가진 일반인의 경우 아침 식사 전에 양치하든 뭐 식후에 양치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치아 상태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경우라면 권장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식사 뒤에 남은 당분과 치석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산성물질은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만듭니다. 식사 후에 산성물질은요, 아주 빠르게 생겨나죠. 그래서 이미 충치가 있거나도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치주염을 앓고 있는 분은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이를 닦아 세균을 제거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 밥 먹고 나서는 입을 깨끗이 헹구어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주부님들께서는 가족 성원들이 치아 상태를 잘 살펴보고 맞는 양치 순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 성분표 보는 팁 전해드리죠. 많은 주부님들이 성분표가 짧은 식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분표가 간단한 제품이라도 소금, 당분, 그리고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분이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잡곡 간식 중에 지방 함량이 36%에 달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름에 튀긴 라면의 18%에서도 24%보다 높은 수치랍니다. 반대로 성분표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아용 조제 분유는요, 아기 성장 돕기 위해서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영양 성분을 첨가하기 때문에 성분표가 길어지지만요, 합법적인 영양 강화 식품이랍니다. 네, 식품 첨가제 안정성을 판단할 때는요, 첨가물 개수만 보게 되면은요, 압니다. 반드시 사용 범위가 또 사용 온도를 잘 지켜놨는지 또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섭취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주부님들은 식품을 고를 때 성분표 길이 현혹되지 마시고 당, 소금, 지방 함량 수치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면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심수는 고자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투사 조아범 동지의 고귀한 사적에 대해서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조아범 동지는 1911년 북경에서 태어났으며 조청산, 조준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28년 6월 북경 향산자유원에서 우리 연별로와 화룡현 계산 등 소학교에서 교원신분으로 비밀의 혁명투쟁을 펼쳤습니다. 1930년 연변지역 홍색 5월투쟁에 참가했고 1931년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 그는 화룡현 서기, 중공 동만특위 비서장,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2단 정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3사 정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2사 사장,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1방면군 지휘관 등 중요한 직책들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전투 속에서 조아범 동지는 과감하고 용맹하며 싸움에 능숙하였습니다. 지혜를 발휘하여 기묘한 전술을 여러 차례 구사했으며 일본군과 괴뢰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죠. 1939년 양정우 동지 부대와 합류한 뒤에 부대를 이끌고 지반 무송 일대를 전전하며 항해를 전투를 벌였습니다. 같은 해 일본군은 7만여 명 병력을 동원해서 참피식 토벌 전술로 항해 연구를 대대적으로 포위하고 토벌했습니다.

주아범 동지는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사를 지켰습니다. 반년 동안 부대를 이끌고 적과 무려 23차례의 교전을 치렀습니다. 1940년 4월 8일 주아범 동지는 몽강현 지금의 정의현에서 장렬하게 희생이 되는데 향년 29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친 영웅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이 시간에는요, 면역력 회복법, 당뇨병 환자 과일 섭취 요령, 아침 양치 습관, 식품 성분 표포는 법, 그리고 또 항일영웅 주아범 동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온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서는 삶의 쉼표입니다.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여유시간에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춘가입니다. 작가 에위가 쓴 장편소설로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3세대와 6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곤곡 백사전의 전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고 현대인의 정서적 처지와 대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사법관념의 변천, 민영경제의 권리기, 세관의 대외무역 등 시대적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정입니다. 소설은 옛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사건 자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3세대 운명의 굴곡과 6가정의 희로애락, 만남과 이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곤곡의 명창 서윤춘과 진일타, 판사 송지환, 의사 법문경, 그들은 깊은 정 때문에 파멸하고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 일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평생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채소시장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학 학자인 종숙여가 10년간 국내 50여 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채소시장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채소시장을 전면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채소시장의 역사, 로점상 군체, 채소시장 배후의 공급망, 식품 소비 문화, 도시 공공관리 등

문화를 탐구하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채소시장 자체의 근성과 활력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채소시장이 식품거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지역과 세계, 개인과 공동체를 더 긴밀히 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화 진척 속에서 채소시장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음식과 토지, 서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생활의 온기와 생생한 일상의 정취를 담아왔습니다. 중국인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채소시장에서 도시 생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음은 선생님은 사랑으로 긴 세월을 이겨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교원부에 게재된 전국 각지의 부동한 교육 분야 일선 교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 황호는 다년간 교육 분야를 보도해온 보도 일꾼입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신간 전반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정감은 20명 교원이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미래한 일상을 창조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교육 리념은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업의 발전과 교원 대우의 풍모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다음은 호랑이 새끼의 등대라는 책입니다. 호랑이 새끼라고 불리는 강아지 한 마리가 생후 8개월이 됐을 때 어촌의 가정에 보내지고 다시 주인을 따라 외딴 섬으로 올라가 등대를 지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외롭고 씁쓸한 모습, 큰 태풍과 파도가 자주 들이닥쳐 물질적 결핍을 겪는 일, 주인의 아내와 딸이 주인을 문안하러 가던 중 그만 목숨을 잃은 등 등대지기의 세월을 고스란히 목격합니다. 어촌의 일상과 외딴 섬의 사계절이 촘촘하게 어우러져 작가의 필치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작가 오주성이 쓴 이 소설은 삶의 토양 속에서 자라난 자각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채 문학적 진실성과 현실감을 뛰어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풀어낸 순수한 어린 시절 서사는 풍성하고 촘촘한 줄거리 및 이야기의 세부와 어우러져 거대한 삶의 물결을 되살려냅니다. 다음은 출애기 의호상인들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9명 의호상인들의 실제 해외 진출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구매하고 세계에 판매한다는 민간 상업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은 중국의 소상품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골목골목까지 가져가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세계화 이론과는 달리 장락천과 왕종함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생활세계 세계화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의호 상인들은 소상품을 매개물로 삼고 진정으로 이국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선의로 신뢰를 얻고 자애를 존중하는 지혜로 타국에 스며들며 리익을 함께 나눈다는 리념으로 상생의 상업적 생태를 구축합니다.

무역발전사에서 현지 조사에 오랫동안 신성한 색채가 부여됐습니다. 연구자가 타지에가 언어를 배우고 토박이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민족지를 써내는 화면이 각색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지 조사는 어떤 것일까? 영국의 인류학자 나이젤 바리가 선진한 인류학자라는 책으로 현지 조사에 대한 학계의 낭만적인 인상을 타파했습니다. 전에도 현지 조사의 현실을 발견한 인류학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밝힌 첫 학자는 바리입니다. 나이젤 바리는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작가입니다. 1947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입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대영 박물관 민족지학부에 재직하며 보조관리자 겸 부속 인류학 박물관 관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1977년 아프리카 카메룬의 다와 요족을 연구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계에서 배운 대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관련 문헌을 읽고 간단한 현지어를 익히고

기타와 녹음기,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직접 현지인과 함께 살며 그들의 친족 관계와 의식, 행동들을 기록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훌륭한 민족지를 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룬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계획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연구 허가를 받기 위해 그는 수많은 곳을 오가며 진땀을 뺐습니다. 서류 하나를 받으려면 다른 서류가 필요했고 그 서류를 다시 받으러 갔을 때는 이미 체력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다와여족 마을에 도착한 후의 생활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첫날부터 말라리아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로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며 그는 인류학자이기 전에 생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사는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고 집차는 수없이 고장났습니다. 현지인과의 소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워온 언어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고용한 통역관은 자주 답변을 즉흥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가 선물을 건네야만 마을 사람들은 질문에 답변했고 그가 연구를 주도 한다기보다 현지인들의 생활 리듬과 요구에 휘둘려야 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이 자신에게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천진했던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유머러스한 필체입니다. 학술 보고서처럼 딱딱하게 쓰지 않고 자신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낱낱이 까발리면서도 결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자학 섞인 농담과 생생한 에피소드로 독자를 웃게 만들면서도 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보다 험난한 작업인지 진지하게 전달합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그는 자신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지 못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 책은 학술 논문 대신 유머와 자조로 가득 찬 에세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파리의 현지 조사에 대한 천진난만한 상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시 학계의 미흡함과 학계가 현지 조사에 부여한 낭만 색채 등등 때문에 파리는 당연히 현지 조사에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허나 현장에 들어선 뒤 상상과 현실의 격차를 겪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현지 조사 경험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그의 준비는 비교적 충분한 편이었으며 실제 현지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리는 상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미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의 대처 방안을 더 많이 고민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 이는 경험 부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학계의 훈련 방식 자체에 존재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교과서에서는 이런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의 천진한 상상은 학계 훈련 방식과 개인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상상이 깨진 현상으로부터 무엇이 탄로났을까요? 바리가 겪은 처참한 경험들은 현지 조사는 결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리는 인류학자이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하고 병을 치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활면에서의 어려움은 조사에서 없애야 할 부분이 아닌 조사 대상 자체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면에서도 바리는 점차 자신과 현지인들의 관계가 상상했던 협력관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의 입장에서 그는 분명히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바리가 계속 질문을 해오는 이상 기회를 잡고 편의를 얻어도 괜찮다고 여겼기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천진했던 상상이 깨지고 바리는 천진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천진함의 의미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무턱대고 천진했으나 상상이 깨진 후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도 나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솔직히 적었습니다. 처음에 다와 요족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자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도하고 기록하며 글을 쓰고자 하는 그에게 결코 천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진한 인류학자는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낯선 곳에서 고군분투한 한 지식인의 생생한 모험기이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웃음과 공감으로 독자를 끌어당깁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8월 20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율입니다. 입맛 없을 때 저녁을 먹지 않는 대신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과일을 먹을 때의 주의점과 계단 오르기 운동에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 과일을 먹는 건 괜찮을까요? 식욕이 떨어지면 수박이나 다른 과일을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곤 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식사 방식은 성질이 차가워 영양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수박 반통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단일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반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완전히 결핍되어 신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 이렇게 먹으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고 내부 습기를 발생시켜 복부 팽만감, 야간 빈뇨, 아침 기상시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량의 복합탄수화물, 고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야채를 포함해야 하며 7,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 담백하게 찌거나 삶아서 조리해야 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야식이나 기름진 저녁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과일 섭취 시 4가지 건강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50g이며 두 번에 나누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로 정식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섭취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복통, 속쓰림, 식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당대사가 느려져 아침 기상시 얼굴 부종이나 야간 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에 혹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여 위장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냉동 또는 장시간 냉장 보관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놓은 수박이나 멜론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상온 보관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은 1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고당분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는 리치, 망고, 룡안 등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 이상이 있는 사람은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1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리치, 룡안, 두리안 등 고열량 열대 과일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에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고 식후 바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로 과일 섭취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퍽 앤 도리치 대학 병원 연구진은 계단 오르기와 심혈관 질환 및 조기 사망 위험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9개 연구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총 48만여 명으로 참가자들의 나이는 35세에서 84세였으며 53%가 여성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말초동맥 질환 병력에 있는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근경색과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짧게라도 계단을 오르면 일상 속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장점은 별도의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 등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일상 속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페덕 박사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라며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심박수와 호흡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따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짧게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상당수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많이 오를수록 좋을까요? 적정량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6개 층을 오를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외에도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최적의 운동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무조건 많이 오르기보다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무조건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웨어러브 기기 등을 활용해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닐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은 음식의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 및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좋은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며 특히 육류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랩을 씌워 냉장고에 애장기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덮여야 하며 신선한 육류는 냉장 보관 시 2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폴리에틸 렌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폴리비닐 리튬클로라이드 랩은 짧은 시간에 좋은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중요 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염화 비닐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유 없는 종아리 통이 혈전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매일 5시간씩 누워 휴대폰을 놀던 남학생, 걸을 수 없게 됐다는 화제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절강성 대조의 한 병원은 왕씨 남학생을 진료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창 뛰놀아야 할 학생이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고 결국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확진받았습니다. 가족의 소개에 따르면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왕 씨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일평균 휴대전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5시간을 넘었으며 하루 종일 소파와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 전부터 그는 종아리가 붓고 굵어지기 시작했으며 계속 시큰거리고 걸을 때 통증이 또렷하게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지 오래 앉아서 생긴 근육 손상이라고 생각해 쉬면 좋아질 줄 알았으나 불편감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확진받아 긴급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해당 남학생에게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일 가능성이 있어 기본 혈전 위험도가 높은 데다 장시간 누워 움직이지 않은 행동이 발병의 핵심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뒤명 작사 신학 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농민들만큼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매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논밭, 농부의 보람찬 일과를 노래했습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수 작사, 김기찬 작곡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보내드립니다. 온 가족의 옷을 깨끗하게 씻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그 소리만큼 정겨운 소리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 소리가 그리운 분들에게 이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을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원어연 작사 신앗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리슬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아산을 주제로 다룬 가요.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임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충실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속에 보내드립니다. 김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내 고향 금파도 준비했는데요. 고향의 금파도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음을 알려주죠. 리원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태갑 작사, 임영어 작곡의 장백의 모란계 준비했습니다. 주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기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마지막 하루가 찾아왔는데요. 한 달의 마무리를 짓는 오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배움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움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놓거나 잠시 쉰다고 오랫동안 책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요. 배움은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익히고 반복하지 않으면 머릿속 지식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은 책과 지식을 배우고 끊임없이 익혀나가는 자세에 관한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꾸준한 학습 습관을 기르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할까요? 동요 교성의 향기를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남의 속에 있는 글도 배운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남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글, 즉 남의 생각과 지식까지도 귀 기울여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에 적힌 글만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거기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문제를 푸는 독특한 방법을 알려줄 때 그 방법을 귀담아 듣고 배우는 모습이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으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논 사흘 책을 안 읽으면 머리에 곰팽이가 쓴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짧은 기간이라도 배우고 학습하지 않으면 머리가 낡아지고 기억한 내용이 잊혀지기 쉽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배움을 멈추면 퇴보하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 며칠 동안 책을 하나도 펼치지 않으면 학기 때 외웠던 내용이 희미해지고 다시 공부할 때 힘들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머릿속 지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국기를 개양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不吃饭则饥，不读书则愚라는 속담을 볼게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듯이 글을 읽지 않으면 둔해진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배워야 총명해지고 슬기로워진다라는 것을 비교 이르는 속담입니다. 매일 음식을 챙겨 먹어 몸을 튼튼히 하는 것처럼 책을 읽어 마음과 머리에 지식을 채워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영양분이니 틈틈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三分天才七分学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30%는 타고난 재간에 달렸고 70%는 배우는 데 달렸다라는 말인데요. 애써 배울 것을 강조해 이르는 속담입니다.

같은 뜻으로 三分天资七分勤奋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뛰어난 성과는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공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지식을 빨리 이해하는 재능이 있다고 해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재능이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면 충분히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실력을 키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学无止境이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배울 학, 없을 무, 그칠 지, 지경 경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사람은 모름지기 계속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성구입니다. 이 속담을 또 学海无涯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 해도 세상에는 배울 것이 많고 많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끝이 없는데요. 한 과목을 잘 배웠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나 호기심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 배운다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세상도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밭갈이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책과 지식을 배우고 끊임없이 익혀나가는 자세에 관한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책을 읽고 주변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을 수 있답니다. 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멋진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마다 자유로이 기뻐 춤추며 아름다운 새살림을 노래하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하여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화목한 나라 사회주의 대가정의 형제민족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곳곳마다 희희낙낙 웃음꽃 피어요. 우리나라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오는 돼지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어떤 소식이죠?
1: 예, 연변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말죠.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0: 네.
1: 국경절 기간에 네. 국경절 날 하루만 휴식하고 기타 날에는 다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 오늘은 이 길태종이 문진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양천공 22년도에 우리 연길시에서 설립됐는데 조약에는 중이 조이의 서이 진료모식의 리료 양생 건강관리의 림상에서의 자문 학술교류 이러한 것을 말조의 중심으로 하는 종합성 이 중이 진료 복무 기구입니다.
0: 네.
1: 설립한 이래 주내의 유명한 이사들을 말죠. 특별 요청해서 매일 조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북경에 이름난 말죠. 진맥점.

0: 염지강 선생이라든가의 국가급 통증 전문가의 조정국 선생, 예. 그리고 정춘의 명중이로 불려오는 서장승, 아, 주임이사. 이러한 말죠. 중국의 말이죠. 예. 예, 유명한 이사들을 말이죠. 예. 정기적으로 특별 요청해서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분문하게 됩니다. 부지면적은 말이죠. 800평방미터에 달하는데 아래 아우층으로 말이죠. 문진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설립때 이래 말이죠. 많은 환자들이 병증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말이죠. 과실들을 내 설립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내과에 심장내과, 호흡내과에 소화내과, 내분비과, 비뇨내과에 골과, 통과 이외에도 말이죠. 많은 환자들이 특히 중노년 환자들이 말이죠. 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의 보청기 배합실의 리더 중심 투명화한 말이죠. 약다림실 환자의 복무 중심 이러한 말이죠. 과실들을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그 깨끗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자기 병세에 따라서 편안하게 말이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매 이무일권마다 상냥한 모습으로 말이죠. 참담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맞죠. 상당히 좋습니다. 복무 태도가 좋고 기술이 높고
1: 좋을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좋은 일인가 하면 문진부의 대부분 말이죠. 공작 인원들이 조선적으로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 촌에 내려가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중노년 분들이 하늘을 알아못듣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그렇죠.
0: 어떨 때는 큰 병원에 가서 병을 보자도 한쪽 말은 모른다 이런 말이죠. 네.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소통이 안 되죠.
0: 소통이 안 되죠. 자기 말이죠. 병세를 말이죠. 상세히 반영하자 해도 말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네.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족 진영으로 말이죠. 구성됐습니다. 네. 물론 우리 숙청량 원장 같은 분은 한두 분인데 여기에 또 맡아서 말이죠. 번역을 아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위에서 번역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유행의 말이죠. 의료보험 카드를 말이죠.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우리 진영을 놓고 본다 할 때 문진이 10여 명이 말이죠.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이런 분들이 각종 질병을 말이죠. 진료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중의를 잘하는 분들, 중의 조의를 잘하는 분들, 중서의 결합으로 또 말이죠. 환자를 진료하는 분들, 이런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과실을 성립했는데, 우리 친구과실에 말이죠. 최영희 주임 같은 이런 분들은 말이죠. 장춘중의학원 친구 전업을 졸업한 후에 말이죠. 친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부항이라든가 뜸이라든가 방혈료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로서 각종 말이죠. 완고성 통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말이죠. 치료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는 자골 식염통으로 인해서, 날이 좀 차지니까 그런도 허리도 아프고, 발도 저리고.
0: 예.
2: 다리에 줄이 붙인 것처럼.
0: 예.
2: 키워가지고, 걸기가 매우 힘들어서.
0: 예, 예.
2: 그리고 밤에 진통이 있어서 잠도 잘 잘 수가 없고 하여.
0: 예.
2: 원장 선생님 약도 쓰고, 치료도 받고, 침도.
0: 종합성 요법을 했습니다.
2: 아, 그런데 국경들도 떼우고 해서 약을 좀 한 번 더 쓰려고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오시죠.

0: 예, 연결되었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 네,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냅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나는 그 수분자의 한계로동 치료를 받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다시 이렇게 그런 공부하게 하려고 저기 연락합니다. 그리고 수원장 선생님은 그 두 손으로 진맥하는데 너무 고명하고 예, 이술이 높은 후에 그리고 예, 나도 이렇게 그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차고 머리 띵하고 이런 게 치료를 받고 예,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래 칭찬하기 싶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3: 그리고 전 선생과 신 선생님이 그 환자들에 대해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 관심해 주는 그 모습이 그 얼마나 고마운지 논리에 선전하고 싶습니다.
0: 야, 참 잘한 일을 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네, 노화증입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4: 뭐 어지럽습니다.
0: 아, 어지럽고 예, 노화증이라.
4: 예, 예. 그래서 예, 원장님이 저 치료 받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좋은 예, 소식입니다.
4: 한번 예, 한번 더 예약하려고 전화 드린 겁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과도할 예. 필요 없이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제입니까?
0: 예, 맞습니다.
5: 아, 예, 예, 예. 예, 내가 어찌하면 예, 거기 감기미 치료받는 이런 그 경추병이나 치료받는 환자인데.
0: 예, 예, 예.
5: 그래, 이거 어찌하면 내가 오늘 똑같이 침 맞아서 침 맞고 약을 떼어야 되겠습니다.
0: 예.
5: 주약이 그 아, 그 침에 가는 흙이 있다는데, 그 침 맞을 때 아파도 계속 그 시원하고, 예. 아, 그게.
0: 예.
5: 침 맞으면 그냥 떴습니다.
0: 예, 강주임은 40여 년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에, 중이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침을 놓는데, 이 침을 맞아본 환자들이 다 말이죠, 반응이 좋습니다.
5: 예,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특히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깨를 놀리기도 바쁘고, 예, 팔을 예, 예, 들기도 예. 바쁘고, 머리를 빗거나, 예, 예, 세수를 하거나, 예, 예, 이럴 때 말이죠. 예, 아주 그 통증이 심한데, 예, 이분이 한 번 이래 침을 놓게 되면 그 자리로 이래 말이죠. 팔을 들고, 어깨를 놀리고, 이런 말이죠. 예, 효능을 나타냅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 번, 치료를 받아보세요.
5: 아, 그래. 내가 지금 오늘이, 내가 그거 가겠는데, 나 예. 약도 찍고, 침도 맞다. 그래, 오늘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거 가다올게요, 입니다.
0: 그러도록 합시다. 연계됐습니다.
5: 예, 그런데 오늘 가면 되죠, 예?
0: 예, 예. 과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5: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0: 안녕하세요.
6: 저는 강철수 주임이어야 하다 그런다.
0: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예, 저는 이거 허리하고 다리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 부축 받으면서 막 벌벌 김에서 들어갈 정도였댔습니다.
0: 아, 심했구만요.
6: 예, 그런 게 예, 강철수 주임이 침을 며칠 맞은 게 야, 지금 예, 혼자 걸어나갈 수 있을 정도 되고 또 거기에 첨약을 같이 먹으니까 야 효과 영도 없습니다.
0: 예, 이거 갖다 쌍충 효과라 합니다. 예, 예.
6: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친구도 지금 가 저기 가 보려고 예 친구도 같이 가면 오늘도 그 강철수 주임이 예약하다 그럽니다.
0: 예약이 됐습니다. 과월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예.
6: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0: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7: 내가 이게 허리 다리 아파서 강철수를 주인 데서 침묵 맞고 그 점약을 챙겨 먹은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7: 예. 예, 그 오늘 또 가자고 연락을 하자 그럽니다.
0: 예, 연락이 됐습니다.

0: 나 그냥 왔어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창호 그 주임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머리가 땡하면 이렇게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의심하고 이랬는데
0: 예.
2: 천양 한결여성 쓰는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2: 예, 그래서 오늘도 약부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시간 따내서.
2: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야. 안녕하십니까?
3: 예.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내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고, 이래서 정번에 한번 예약을 드렸는데, 오늘이 명절 전에, 한 번 더 가보려고.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예?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아, 길태병원이 강철수.
0: 예, 예.
3: 안 돼요.
0: 예, 알만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그냥 가면 돼요?
0: 예, 그 허도 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예, 좋은 일.
3: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예, 오늘 박윤덕 주임 이사료 신청하자고 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심장이 좋지 않았어요.
0: 예,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0: 예, 연계됐습니다.
4: 예. 고맙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최근에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환자들이 병증에 따라서 새로이 피부과를 설립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조약의 김주임이 책임지는데 주기적으로 우리 국내에서의 피부과 질병 치료에 소문난 의사들의 특별 초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진찰하게 되는데 하나는 말이죠. 피부과 질병에 저도 의사 생활을 40년 했는데 어떤 질병들은 진단하기 아주 바빠요.
1: 네.
0: 이런 전문가들이 와야 말이죠. 도대체 무슨 피부병인가 진단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6: 네, 다른 거 아니고요. 피부과 그 김수임을 한번 그런 거 해주세요.
0: 예, 무슨 진단 받았습니까?
6: 아니, 대선 포근이요.
0: 예, 예.
6: 포근인데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요, 등어리랑에 면적이 많았는데 밤에 잠 자시도 잘 못하고.
0: 예.
6: 근데, 예, 아파서요. 근데요, 우리 김수인데 가서 몇 번 배웠어요.
0: 예.
6: 효과가 얼마 좋은데요.
0: 좋은 소식입니다.
6: 네, 너무 좋아갖고요. 그래갖고, 좀 쓰게요. 우리 김수임도 얼마나 차근차근 잘 해주는데.
0: 그렇죠.
6: 네, 너무 고마웠어요.
0: 예.
6: 네, 그래서 오늘 또 가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 주세요.
0: 예, 연기에 네. 됐습니다. 예,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6: 네.
0: 예, 예.
6: 네, 주님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7: 저는 오, 이 지금 추위가 또 이렇게 오니까나

0: 이 무릎이 아프던 게 점점 더 아파서 그래서 그 지영이 선생님한테 가서 침 맞고 그래서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1: 예, 저는 사실입니다.
0: 또 가려고 그럽니다. 예.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과거를 예. 하지 마세요.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2: 네.
0: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피부과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피부병은 말이죠. 예,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반복성이 강하고 예, 잘 낫지 않고 이런 피부병에 이제 근데 뉴피션이라는데 소버짐이라든가 예, 습진이라든가 초장이라 하는데 청춘보드라지에 이 어떤 젊은이들은 말이죠. 예, 열 몇 살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스물 몇 살까지 몇 년간 고생하는지 아니까 자꾸만 재발한단 말인데 이러한 피부병을 말이죠. 어떤 분들 잘 치료하는가 봅시다. 예, 진신이라고 예, 상당히 말이죠. 이 피부과 질병 치료에 말이죠. 예, 조예가 깊습니다. 연구도 깊고 예. 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각종 그 완고성 그 피부병이라든가 예. 또 특장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말이죠. 예. 창구가 생기는데 아물지 않아요. 어떤 환자들은 몇 년씩 고생합니다. 아물지 않아가지고 예. 그리고 소우상, 탕상에 예. 루창이라는데 역창 예. 이외에도 말이죠. 이분이 또 특장이 있습니다. 각종 유형의 비염 특히 과민성 비염으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콧물이 그저 줄줄 나와서 네. 견디기 바빠합니다. 예. 그리고 소버짐, 예. 피염, 습진, 신마진, 양진, 예. 어린병, 백전풍, 런연성 피부 소양증, 모낭염, 층춘돌, 예. 그리고 하늘로의 서천창이라 하는데 뱀사자였습니다. 예.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대장포증. 예. 이 대장포증을 보게 되면 우리 중이도 좋고 서이도 좋고 약을 쓰게 되면 피진이 가라앉는 것은 빠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후유증이 생긴단 말인데 네. 신경통이 오는데 네. 바늘로 쏙쏙 찌르는 것처럼 아픈데 몇 달씩 가는 분들이 있어요.
2: 네.
1: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늘상 발생하는 염증에 지익성 피염 손이나 발에 말이죠 발생하는 습진이라든가에 수족선에 아장풍 특이성 피염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에 관계된 질병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2: 네.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올렸지만 이런 피부병으로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하나는 진단이 똑똑하지 못하고 피부병이 몇천 가지 되는데 전문가 의사가 아니게 되면 진단내기 바쁩니다.
2: 네.
1: 그리고 어떤 병들을 말이죠. 조금 낫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데 또 인차 재발한단 말입니다. 예. 이런 반복성이 강한 말이죠. 이런 피부병. 이런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제부에 오셔가지고 예. 이런 김신이라든가 이런 마저 전문가들의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2: 네.
1: 아까 우리 강철수 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중단됐는데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입니다. 40여 년이라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았는데 자신이 말이죠. 임상 1호 수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지문 위원이 북경의 소문난 병원입니다.
2: 네, 동지문 병원이죠.
1: 예, 북경 중의대학 말이야 저도 여기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2: 네.
1: 그 부속 병원인데 중국의 소문난 병원입니다.
2: 네.
1: 그리고 장춘 중의어 다시의 부속 병원 이런 곳에 가서 몇 해째 말이죠 연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2: 네.
1: 우리 림상에서 치료라는 범위를 보게 되면 이분이 범위가 비교적 높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골관절계 통질병 치료. 이미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이 방면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 진료했는데 환자들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다고 칭찬이 다다합니다.
2: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 자골신경통 족근통 그리고

0: 정론하는 분들이 우리 현대의학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죠. 기계 검사를 했는데 사실 말죠. 진단하기 바빠요. 그런데 환자는 고생스럽습니다.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팔이라든가 말죠. 마비되고 절연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냉해지고 어떤 분들은 또 통증을 느끼고 이러한 병증을 말이죠. 이 강철수 선생이가 하나는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요. 또 병세에 근거해서 말이죠. 침구료법을 하는데 그 침수리가 말이죠. 상당한 수평입니다. 보통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째 이 한 번 맞은 게 이리 효과 좋은가. 그게 예. 바로 기술이란 말입니다.
1: 그렇죠.
0: 이외에도 말이죠.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고혈압,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또 뒷골이 뻗쳐나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특수한 재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병으로 고생해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물건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이죠. 모기가 막 날아다니는 감이 나요.
1: 네.
0: 그러면 물건 보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한얼로 말하게 되면 퇴원증이라 합니다.
1: 네.
0: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비문증.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소아내과 이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변비, 설사, 만성간염이라든가 단낭염, 그리고 말이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지금 지구촌에 벌써 뇌양성 질병이 밑에 돌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르게 되면 또 진단에 만성폐염으로 진단받는 분들 많아요. 이게 다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병인데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말이죠. 흉막이 없는 림파선 종대 친구로법을 결합하는데 말이죠.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결절성 병변 참약에다 말이죠. 친구료법을 겸하는데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유선결절에 갑상선결절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이죠. 월경불조 외진부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 특히에 뭔가 되면 몸이 찬 분들이 통경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통증이 이분이 말이죠. 첨약에다 이래 친구료법을 결합해서 치료를 하는데 맞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진부에 또 이런 사업을 합니다. 딱 약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도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파동이 심한 고혈압 환자들을 보게 되면 혈압약을 말이죠. 다시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갈피를 찾기 바빠합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는 말이죠. 지도사업에서 음식을 어떻게 배비해야 좋은가. 약물을 서약을 쓰게 되면 어느 약을 쓰면 합당한가. 이 도수를 맞게 되면 맞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으로 맞으면 좋는가. 이러한 일련이 말이죠. 상식들로서 지도사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고혈압을 공제하거나 당뇨병 환자들이 말이죠. 고혈당 상태를 말이죠. 공제라는 것이 아주 리롭게 되거든요. 그리고 2층에는 말이죠. 우리 고급 안마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이, 추나 이런 방법으로 각종 통통성 질병, 통통, 허리, 다리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 다음에 로전이 생겼다거나, 이 로전도 어떤 때는 말이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급성으로 나타나는 여뇨상, 저뇨상, 발목을 접질이나 말입니다. 이러한 병증에 이 추나 말이죠. 안마 등등 방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고급 안마사들이 말이죠. 치료를 아주 잘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0: 제가 오늘을 저 여러분들께 우리 문진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런 정황이 생겼을 때는 실은 놓고 우리 길태중립부의 문진부에 오시면 치료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립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공연, 실경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변경관광, 향촌관광 등 일련의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단란한 명절을 보내고 관광객들은 몰입식 민속체험 속에서 변강의 정취를 느끼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 시범 활동이 일전 용정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미식 맛보기, 민속놀이 등 여러 형식으로 연변 여러 민족이 함께 추석을 보내는 전경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전도사회구역 당총지 부석이 등비입니다. 우리 사회구역에서는 관할 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을 조직해 이곳에 와서 무형문화재와 민속놀이, 민족 특색 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강의 다원화와 민족 특색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이웃 축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문예 합동 공연, 백가연, 수제 월병 만들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해 민족 단결, 이웃 화목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명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족 가무, 찰떡 만들기, 민속문화 체험, 민족 복장 기념사진 촬영 등 체험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여러 민족 이웃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천인 비빔밥 민속 체험을 진행하고 특색 미식 맛보기와 투호 놀이도 마련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 초청한 산동 관광객 조승미입니다. 정말 흥성합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음식을 맛보고 수공예품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일련의 강변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했습니다. 꽃등 만들기, 중추절 수수께끼 맞히기, 국풍, 깜짝 공연 등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등을 만들고 시가 교류에 참여하면서 전통 명절 민속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려령대학 학생 마신풍우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의 국풍

0: B씨입니다. 추수 당일 도문강 광장이 정말 흥성흥성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강변에 모여 달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웃음소리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추석 기간 디지털 과학기술과 연변 생태, 민속, 도시 기억 요소를 융합한 연길 1978 예랑예술전람관은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전람관은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념 촬영과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해 도시 야간 경제 경영 모식을 풍부히 했습니다. 1978 예랑예술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입니다.
1: 我们这里有10个不同主题的展馆.
0: 여기에는 10개의 부동한 주제 전람관이 있습니다. 장백산 주제 전람관도 있고 등불 이야기를 통해 연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 창의 놀이와 기념 촬영 구역도 있으며 커피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 2026년 연변 백사냐 달리기 경기와 왕의 영예 전민 e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300여 명의 사냐 달리기 선수들은 모아산과 민속촌을 가로지르며 연변의 황금 가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e 스포츠 대회는 야간 장터와 연동해 낮에는 경기 관람, 밤에는 장터 구경의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추석 기간 전주 문화관광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은견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7만여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68% 증가했고 관광 소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감축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업 무역 유통 기업은 연휴 기간 루계로 4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2: 조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연결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조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왕초국,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조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29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1차 전체 회의는 왕초국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태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선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서정촌 연변조선족자치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 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조선족문화사업조례 폐지에 관한 조 16기 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설명, 조 16기 인대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연변조선족자치조 도시음료수 수원환경보호조례, 연변조선족자치조 광산자원관리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 및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 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폐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두경국이 한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 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인민정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흙토지 보호리용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보고, 중소학교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하고 교육 소모를 정돈하는 전문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조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이 한 지적재산권 검찰 사업 정황에 관한 조인민검찰원의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연변소관리조례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집법검사 보고, 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감독조사연구 보고, 전주 촌 사회구역 두 위원회 임기 교체에서 새로 수정한 중화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새로 개정한

0: 관철 실시한 정황이관한 주인대 상무연의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보고, 조16기인대 7차회의 중점 감독처리, 건의처리 정황에 관한 각 처리 단위의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인사, 임면, 사항 관련 정황에 관한 주당위 조직부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임직 예정 인원들이 봉직 발언을 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 인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기간 연조회를 소집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2차 전체 회의는 림송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환경보호 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천연 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폐지할 때 관한 결정,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최홍성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인사, 임면 사항, 최홍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헌법선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위원회에서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사업 연결을 잘하고 법규 초안 문서를 1층 완산하며 폐지되는 법규의 후속 사업을 잘해 대표대회에 순조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위치를 높이고 책임 담당을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관리, 흙토지 보호리용, 중소학교 학교 운영행위 규범화, 교육 소모 정돈 등 사업을 더 힘있게 다잡아 착실한 사업 성과로 발전 대국에 봉사하고 사회적 관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전문 질문의 성과를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동하는 실제 성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 분투하는 양만 국면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검찰기관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직능 수행을 심화하고 사건 처리 질과 효율을 제고 협동 보호 강화, 기업 봉사 최적화 등 면으로부터 착수해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우수한 검찰 봉사와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재반 보고를 수정 완산하고 주정부 및 관련 부문에 보내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각 처리 단위에서는 조16기 인대 7차회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와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긴밀히 결부시켜 착실한 처리 성과로 대중 기대에 답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조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중공연변조교류검사위원회 연변조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조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첫급 이상 간부,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주재 교류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초청받은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조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29일 연조회의를 소집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주장 두경국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전개 정황을 보고하고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렬석 인대 대표 10명이 변경향촌 특색산업 육성장대 주거환경 정돈 경료 제약기재 건전히 하기 작지만 아름다운 농업문화관광 융합대상 개발 양로정원 기능 완선 등 10개 면의 내용을 둘러싸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주흥변부민촉진국, 주농업농촌국,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 주민정국, 주공안국, 주상무국, 주교통운수국, 주재정국, 주위생건강위원회 등 9개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제기된 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답변 정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한 각 부문에서는 주당위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 건설 요구에 맞추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힘써 잘 답하고 전문 질문의 후반

0: 전부 문장을 잘 써나가야 합니다. 더욱 큰 힘, 높은 표준, 실속 있는 조치로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 건설 청사진이 실제 구현되도록 추동해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강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한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1: 최용성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석의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계속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임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최혜희 주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사업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해임합니다. 최혜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상관홍군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우건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경량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세홍성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시가를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혜생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춘명의 주감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류훈영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김광석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으로 임명합니다. 최국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전일수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주유를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향란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리봉열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사봉정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1: 이어 최홍성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성이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정부주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0: 다음으로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단호건은 사업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건의 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반홍진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도나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진생, 희광건의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3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최영국은 사업변동으로 인해 안도현 대표단으로,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왕홍윤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도나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효빙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용정시 대표단으로, 화룡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박철만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안도현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진공래는

0: 사업 변동으로 인해 연길시 대표단으로 각기 조정됐습니다. 연변초선적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들의 대표 자격 변동 후 연변초선적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296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초선적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9월 29일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공감 40분.
1: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안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적은 비가 내리다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3, 4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7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3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년 연변주 추석 국경절 연휴 문화관광사업 소식공개회가 주 정무중심에서 소집됐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름다운 금빛 가을 연변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60여 개의 특색 문화관광 행사와 8개의 맞춤형 주제 관광 코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스포츠 대회 더하기 관광지 더하기 음식 더하기 숙박을 하나로 묶은 할인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민속 축제와 체육 경기, 먹거리 야시장, 혜택 제공 등을 심도 있게 융합하여 문화, 상업, 관광, 체육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교통운수 분야에서는 전주 전역의 교통자원을 통합 배치하여 시외버스 473대, 관광전세버스 900세대, 택시 5,492대, 시내버스 927대를 투입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통근, 도시 간 이동, 주요 관광지 연결 등 다양한 교통 수요를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연길에서 이도백하, 도문에 이르는 인기 관광 로선에는 82대의 운전수단을 추가 투입하고 운행 횟수를 150여 회 늘려 주요 구간의 수송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상무 분야에서는 1,000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인데 자동차, 가전, 디지털 기기, 인테리어, 가공유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구 환신 및 농촌 지역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및 가공유 업체와 협력해 자동차 후방 시장의 소비를 확장하며 친환경, 지능형, 고품격 소비 에러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게 됩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주요 상권,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50여 차례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전 품목에 적용 가능한 200만 원 이상

양의 섭이 쿠폰을 발행함과 동시에 산간 지역의 직송 생방송과 량질 수입 상품 전시 판매 등을 병행하여 온 오프라인 통합 반촉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아울러 일전으로 즐기는 연변 별미 행사를 새로 선보여 연변 도착 교통편 승차권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냉면, 삼계탕, 비빔밥 등 대표적인 음식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영종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윤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령활 취업인은 올해 양로보험 납부 표준은 어떠한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령활 취업인은 양로보험 납부 표준은 총 14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는 10,774,036전, 2등급은 14,364,48전, 3등급은 17,955,60전, 4등급에는 19,751원 16전, 5등급은 21,546원 72전, 6등급은 25,137원 84전, 그리고 마지막 등급 14등급은 53,866원 80전이 되겠습니다.
0: 네. 이 등급은 올해 7월에 변한 등급인가요?
1: 네. 올해 9월에 변동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올해는 변동한 지 얼마 안 되었군요.
1: 네, 금방 변동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령활 취업인은 양로보험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해 주신 등급 가운데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납부 등급을 조절할 수 있죠?
1: 네. 현재 2024년 이후에 양로보험 납부는 전부 세무 부문에서 책임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험가 참가 시 예정한 납부 등급으로 마지막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해마다 자신이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1등급, 다음 해에는 10등급, 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1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네. 허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이미 납부한 연한은 그 비용을 더 이상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납부하실 때마다 납부 등급을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양로보험금을 납부하다가 또 한동안 정지하신 분들은 그 후에 계속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보험 혜택을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 네, 길림성이 해당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2017년 12월 전이 양로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중단 기간 현지 납부 표준으로 양로보험료를 보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납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길림성에서 출범한 관련 정책에 따라 더는 보충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연한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공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네.
2: 그리고 보험 혜택에 관해서는 취업국 사회보험 보조금 신청 창구에서 자문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면 방금 이 2017년 12월 이전에 양로보험금을 네. 보충 납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2: 2017년 12월 이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만약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가능합니다.
0: 아, 한 달이라도 낸 흔적이 있는 분들입니까?
2: 네, 맞습니다. 만약에 2016년 1월 한 달치라도 냈을 경우에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충 납부가 가능합니다.
0: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퇴직 연령에 지금 먼저 청취자분 전화를 받아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네.
0: 안녕하십니까?
3: 예, 됩니까?
0: 네, 맞습니다.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네.

0: 물어 한 가지 알아보자 그랬나.
1: 네.
0: 연계의 영종 사람인데.
1: 네.
0: 그 봄 연하 나이가 됐단 말입니다.
1: 예.
0: 이 농촌 양로봄인데.
1: 예.
0: 그런데 저 한국에 서서 아직 들어 모으는데.
1: 예.
0: 만약에 돈도 다 내고.
1: 예.
0: 저 나이도 되고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 5년 후에 와 그랬다면 5년 후에 와 등기를 한 수속한 그때부터 그 양로봄을 받습니까?
1: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리인이 대신 수속을 해주셔도 됩니다. 딱 본인이 와서 수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네, 혹시 대신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0: 없습니다.
1: 아, 그럴 경우에는 5년 뒤에 오셔도, 만약에 돈을 제때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돈을 제때 납부한 그 퇴직한 다음 달부터 다 보충으로 발급됩니다.
0: 객관이 내 네. 말하는 그 뜻은
1: 예.
0: 그 만약에 금년도
1: 예.
0: 96년도에
1: 예.
0: 7월달이라 말입니다.
1: 예.
0: 7월달인데 예를 들어 5년 후에 와기라면 5년 후에 와서 수속한 그
1: 예.
0: 달부터 그지만 양로보험이 나오는가 그 얘기입니다.
1: 아닙니다. 7월에 올해 예, 올해 7월에 퇴직하셨습니까? 현재 정책으로는 5년 뒤에 오셔도 그 올해 8월부터 보충 발급됩니다.
0: 아, 그때 와서 5년 예. 수속해도
1: 예. 예, 현재 정책으로는 됩니다. 보충 발급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걸레기 예. 됩니다.
2: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2: 네 맞습니다.
3: 말씀하세요. 네, 제가 막 출근해야 되는데.
2: 네, 네.
3: 예, 사회범 그냥 여쭤볼게요.
2: 네, 네.
3: 예, 무슨 상황인가면 우리 남편이가 올해 다음 달 10월이면은 퇴직하거든요.
2: 네.
3: 본 곳에 안 계셔요.
2: 예.
3: 예. 그래서 수속은 다 했는데 다음 달에 가서 생일이 10월 8일이니까.
2: 예.
3: 뭐 10월 8일 지나서 10월 말쯤에 와서 월급을 계산해라더라고요. 예?
2: 예.
3: 그런데 내가 월급을 카드에 넣으려면은
2: 네.
3: 본인이 인증샷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2: 예, 예, 맞습니다.
3: 얼굴
2: 예, 인증.
3: 인식해야 되는데
2: 예.
3: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2: 예.
3: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인식해도 돼요. 혹시 뭐 여행사나 어디에 뭐 대리
2: 예.
3: 대리로 이 뭐 얼굴
1: 만약 그 우리 중국 령사 앱이라는 그 APP가 있는데 만약 본인이 본인절로 그 핸드폰 그 操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여행사의 네.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3: 아 그러면은 예. 그 10월 달부터 월급이 그 입금되는 거예요?
1: 생일 다음 달부터 월급이 입금됩니다.
3: 아 생일 다음 달부터
1: 예.
3: 하는데 생일 달 그 달에 그건 안 나오고?
1: 예 생일 달에는 안 나옵니다. 생일 다음 달부터 퇴직금이 나옵니다.
3: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건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중국에 안 와도 되고
1: 네.
3: 그냥 그
1: 안 오셔도 됩니다.
3: 네
1: 대리인이 네. 여기에서 공자를 먼저 계산해 주신 다음에 인증해야
3: 네.
1: 됩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영정에 가서
1: 예.
3: 저 월급을 계산하고
1: 예.
3: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뭐 누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1: 네.
3: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1: 맞습니다. 네.
3: 그거를 어디다 보내줘야 돼요?
1: 아닙니다. 전화에 그 APP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인증을 하게 되면 우리 그 땜노에 뜨게 됩니다. 컴퓨터에.
3: 아 저희는 예. 이런 거 없었다. 본인이 무조건 와야 되는데 그래서
1: 예.
3: 내가 여쭤보는
1: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외국에 있으셔도 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3: 예, 친구분들이 다 그런데 내가 계속 아니라고 했지. 전번에 내가 여름 용전을 했는데도 안 돼서 본인이 와야 된다. 계속 그러는 거
1: 네.
3: 아, 네.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건 지금 바로 월급이 당장 나오잖아요.
1: 예.
3: 그런데 내가 보충 납부해도 가능할까요?
1: 혹시 어느 년도를 못 내셨습니까?
3: 아니 다 냈어요. 다 냈는데
1: 아.
3: 내가 당츠 그러니까
1: 아까 예. 이제 금방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미 납부한 연한은 그 비용을 더 인상하거나 더 낮추거나 이런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3: 아 그러네. 그럼
1: 예.
3: 형 그 내기 다 납부 완성되기 전에 내가 했으면 됐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3: 아, 예, 괜찮습니다.
1: 네.
3: 아, 알겠습니다.
1: 네.
2: 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제가 농민 허군데, 이제
2: 네.
4: 5년 후 낼 게 남았단 말입니다. 예.
2: 네. 네.

0: 1년에 500원씩 냈는데 이거 좀 높은 걸로 제일 높은 걸로 낼 수 있는 가격은 얼마 있습니까?
1: 아, 네. 현재 령정에서는 최고 최고 등급이 5,0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0: 농민 그런 걸로 냉깁니다.
1: 네, 네. 네, 지금 영정에서는 도시환경주민 최고 등급이 5,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에서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지원 방식으로 5,000원을 낸 기초상에서 5,000원을 더 내서 총 10,000원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네. 그거 저기 제가 그 집 또 남편 번호는 저기 그 이번에 인증 다 하고 다 만들어서 좀 월급 달이 지나서 내게 했는데
1: 네.
0: 한국에서 그 이제 말하는 그거 다운 받아갖고 인증 해마다 한 번씩 인증 이렇게 얼굴 그거 해야
1: 네. 되죠. 네 맞습니다.
0: 그거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핸드폰으로 얼굴 그랬다 뭐
2: 여보세요?
0: 네.
2: 예, 전화기를 꼭 붙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꼭 그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0: 네.
2: 네.
0: 이번에 와서 그 다 했는데
2: 네.
0: 그 남편은 또 어디서 월급하게 됐단 말입니다.
2: 네.
0: 근데 해마다 이렇게 인증이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1년에 한 번씩.
0: 예, 1년에 한 번씩 자기들로 다운받아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 핸드폰을 인증했지. 그러면은 그게 달마다 제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까?
1: 네, 맞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인증을 한 번씩 해주면은, 월급을 계속 발급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인터넷에 지금 뭐 5,000원에 그 다음에 5,000원 만원 고정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수속은 어디가 해야 됩니까?
1: 네, 그거는 정상적인 5,000원 그거는 최고 등급으로 낼 거는 올해 거를 낸다는 경우에는 그냥 세무 부문에 가서 돈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 5,000원을 낸 기초상에서 더 내고 싶다 이럴 때는 사회보험 창구에 와서 그 다음에 그 본인 신분증과 그리고 개인 지원은 그러니까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분의 신분증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0: 본인들이 다 왔습니다 지금.
1: 네, 신분증과 그리고 개인 지원해주실 분 이렇게 두 분이 그럼 같이 사회보험 창구에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그 저기 허구는 그 영동교 영동 그 농민 허구인데.
1: 네.
0: 이 연결신에 갈 수 있을까 그 송다팅 가서
1: 돈은 5,000원 내는 거는 은행에서나 세무부문에 가시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지원은 아직은 예, 창구에 와서 하시려면 명정에 와야 합니다.
0: 아 영정
1: 네.
0: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오늘 자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개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주시죠.
1: 네. 개인 지원이란 본인을 제외한 기타 그러니까 친인이거나 뭐 친구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그분이 명의로 이분한테 돈을 5,000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 네.
1: 현재 지금 도시향진주민 최고 등급이 5,000원인데 어떤 분들은 5,000원보다 더 높은 등급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 네.
1: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인 지원을 받아서 5만 원씩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개인 지원도 최고로 5,000원까지 할 수 있고 1,000원, 2,000원, 3,000원 다 가능합니다.
2: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아까 또 제일 처음 전화 주셨던 분 본인이 여기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수속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다시 소개해 주시죠.
3: 네, 그 도시향진주민 농촌보험이었는데
2: 네.
3: 만약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그 보험에 장관분이 신분증, 허구부, 사회보 카드를 가지고 사회보험 창구나 인력자원 사무소에 가셔서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네. 지금 저희 방송실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윤혜 선생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우리 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만약 퇴직금에 퇴직 연령에 도달했는데 양로금 기본 납부 연한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 령활취업 양로보험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네, 령활취업 인원이 퇴직을 하려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고 최저 납부 연한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2: 네.
3: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퇴직 후 양로금을 향수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계획을 실시하고 2030년부터는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2: 네.
3: 2030년 1월 1일부터 도시종업은 최소 납부 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적으로 연장되며 매년마다 네. 6개월씩 연장되게 됩니다.
2: 네.
3: 퇴직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부 연한을 연장하거나 혹은 일차성 납부를 통해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켜야 매달 양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3: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 즉 2030년 전에는 보험 참가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 15년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납부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15년이 되는 연도까지 납부하신 후에 양로보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그 외 퇴직 연령까지 납부를 해도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도시 향진 주민 양로보험, 즉 농촌 주민 양로보험으로 전이한 후 15년이 안 된 부분을 일차성적으로 보충 납부하면 농촌 주민 양로보험 대우를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3: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시 향진 주민 양로보험은 법정 퇴직 연령 연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전화 받아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4: 여쭤보세요.
2: 네.
4: 만약에 그 공작에 그 참가한 연한은 85년도, 1985년도라 할 때,
2: 네.
4: 그 단위에서 이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이 참가하지 못 그런 단위에서 그런 수수 안 했기 때문에 1990년도부터
2: 네.
4: 만약에 보험이 참가했다 그러면
2: 네.
4: 그전에 5년 동안에 그 퇴직할 때 보충할 수 있습니까?
1: 네, 길림성에서는 95년도 7월 전에 거는 네, 실동공명이라고 채워줍니다. 그거는 인사국에서 퇴직하실 때, 퇴직 신청을 하실 때 인사국에서 심사를 하면서 90년도부터 공작에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후 95년도 7월까지는 네, 실동공명이라는 걸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인사국에서 자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리고 그 85년도부터 90년도 끝까지는 만약에 당한 안의 자료가 다 그 만족되실 경우에는 인사국에서 인정해드립니다. 이
4: 보험이 참가한 걸 인정한단 말인가?
3: 예, 스통조회란 게 그러니까 그 길림성에는 95년도 7월부터 개인계좌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부터 본인이 그 그러니까 그 공자에 따라서 납부하는데 이전에 95년도 7월 이전에 거는 손님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납부한 거로 쳐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인사국에 가셔서 심사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국에 가셔서 당안을 보시고 네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4: 제가 그때 우리 연길에서는 93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3: 네, 매 현시마다 약간 그 개인적으로 돈을 낸 그 연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4: 잘 알았습니다.
2: 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말하는 당안이 있고 구에 따라서 네. 또 이 뭐 공정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3: 네, 맞습니다.
2: 네. 그러면 양로보험을 납부한 분이 퇴직 연령이 되셨다면 퇴직 신청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네, 첫 번째 기업 재직 인원은 단위와 개인이 제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전제에서 기업의 사회보험 전문관리 인원이 퇴직 인원의 인사당한과 신분증 그리고 보험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셔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1: 네,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 네.
1: 그리고 두 번째 취업국에 당한 보험을 보관한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회보험국에서 발급받은 보험 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1: 취업국에 당한을 보관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하려는 경우에 본인의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 네.
1: 그리고 세 번째.

0: 방안이 없는 인원은 양로대우 향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직접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보험에 가서 양로금을 확인하고 인증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1: 네.
0: 방안이 없는 인원은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한 달 전에 사회보험 창구에 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이 선택한 퇴직일이라는 경우, 앞당겨 퇴직할 경우, 여기에는 또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까?
0: 네, 앞당겨 퇴직한다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1: 네. 네.
0: 여성분 70년도 8월 생일 경우에 원래 퇴직 연령은 55세에 퇴직할 경우에는 25년도 8월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앞당겨 퇴직하는 것이고
1: 네.
0: 법정 퇴직 연령은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아, 네.
0: 이분은 법적으로 앞당겨 퇴직할 경우에 2개월을 앞당겨 퇴직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예를 들면 신분증 나이와 똑같은 그 날짜에 퇴직을 하시려는 분, 그
0: 네.
1: 달에 퇴직을 하시려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문을 해주시는 제 주변 지인들도 많더라고요.
0: 네,
1: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자문전화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한 가지 자문하자고요.
1: 네. 네.
2: 우리 아들이 지금 55세인데,
1: 네.
2: 양로보험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몰라 그래요.
3: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있기 때문에,
2: 네.
3: 그 도시향진주민 농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2: 예, 예, 예. 원래 도시. 예. 허구 그렇습니다.
3: 허구는 어디이십니까?
2: 영길입니다.
3: 영길입니다. 영길이실 경우에는 그 아드님이 신분증 허구부를 가지고 그 사회보험 창고에 가셔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2: 네, 이거 저기나 한 번도 안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3: 이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같은 경우에는 60주세가 법정 퇴직 연령인데 60주세까지 돈을 납부하자면 아직 5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 5년은 1년 1년씩 납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은 그 창고에 가셔서 수속할 때 일차성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아, 그,
3: 예.
2: 이거 어디 쪽이나 사회보험국에 가야 되니까.
3: 예, 연길에 그 정우 다팅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 기차역 부근에 그 사회보험국 있지 않습니까? 그 꽃회장 그쪽에, 시장 그쪽에, 예.
2: 예.
3: 다 됩니다.
2: 신정 따지.
3: 예, 예, 맞습니다. 사회보험 창고에 가셔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2: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 10년치를 먼저 내야 되겠습니다.
3: 예, 10년치를 1차성적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60주세까지는 5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 5년은 1년 1년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만약 양천은 따지를 한다면
3: 예.
2: 10만 원 내면 양만은 내면 10년치 아닙니까?
3: 예, 맞습니다.
2: 아, 그리고 그 나머지 5년은 1년에 한 번씩 꼭 내고요.
3: 예, 예, 맞습니다.
2: 예, 제 이거 하는 데는 사회보험 창구에 가서 하긴 하는데
3: 예.
2: 갈 때 무슨 증이 필요합니까?
3: 신분증하고 그 허구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2: 예.
3: 아드님 거에.
2: 예.
1: 네, 잘 아시겠습니까?
2: 그 다음에 사회보험 쪽이나 카드라는 건 뭐 어떤 겁니까?
3: 예?
2: 사회보험 카드라는 거는
3: 아, 사회보험 카드는 손님이 퇴직한 후에 그 월급이 그 길로 나갑니다. 그때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속하실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까?
3: 예. 네.
2: 아, 난 저기나 그런 거 사회보험 카드라는 거 뭐 빨리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이제 그 이 60주세 가서 퇴직을 할 때 그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카드는.
2: 아, 지금은 저기나 그런 하자 그 수속하자면 그저 허구부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3: 예, 맞습니다. 예.
1: 네.
2: 아, 알았습니다.
1: 네.
2: 수고하세요.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예, 문의하자 그랬나.
1: 네, 말씀하세요.
4: 그 뭐니까 그럴까 이 여자들이 우린 200원씩 하는 거 60세까지 물어야 된가?
3: 예, 남성분, 여성분 다 60주세입니다. 도시향진주민 농촌보험은.
4: 아, 그래가 그 최저생활 받는 사람은 어떻게

0: 그러니까 전번에 언제 가니까
1: 예.
0: 대고는 없대다.
1: 디바호입니까?
0: 예.
1: 아, 디바호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100원 등급으로.
0: 아, 그러니까 100원 납부.
1: 예.
0: 100원은 모두 낸다는 얘기인가?
1: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 대리로 그 납부해주는데 아. 100원을 납부해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이 100원이 적다 하실 경우에는 사회보험국에 오셔서 수속을 하셔서 더 높게 더 보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100원 정부에서 대주고 내가 조금 100원에 한 200원이라도 더 높게 하겠다 면 사회보험국에 예. 가서 다시 수속하면 예. 된다는 얘기인가?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거 최저 생활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는 그 이 정부 다팅에 가서 그래가 그냥 확인해야 되잽니까?
1: 예, 확인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명단이 내려오기 예, 때문에.
0: 예, 올해 거 냈는지 안 냈는지.
1: 예, 맞습니다.
0: 아, 그래 묻고도 되겠어.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우리 60세 돼서 대우 받을 때는 200원으로 낸 대우로 받을 수 있은가?
1: 아니죠. 100원 만약에 그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주셨을 경우에는 100원이 개인 계좌 금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인 계좌 금액에 들어간 금액으로
0: 그 아, 100원이 예. 들어간 금액으로 내가 60세 되면
1: 맞습니다.
0: 그 한 달에 얼마 네, 이렇게 네. 하겠어. 그러니까 내 지금 100원은 그 최저 생활 허대 100원을 내는지 그럼 내 100원을 더 내자면 이제 사회보험국이가 예. 수소하면 된다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0: 아, 이따가 내능이 되면 걔가 100원 금액으로 그 한 달에 얼마 그게 계산해서 나오고 이렇구나. 예?
1: 예, 손님이 총 납부한 금액을 봅니다.
0: 예, 그래가 거기서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라는 게 나오겠어요.
1: 예, 맞습니다.
0: 알았습니다.
2: 네.
0: 수고하세요.
2: 네. 네.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에 대해서 자문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군요.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저희가 뭐 퇴직연령이라든가 수속이라든가 뭐 자료라든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1: 네.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은 남성, 여성 모두 62세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2: 네.
1: 그리고 아직까지 참가하지 않으셨던 분들 혹시 나이를 초과하거나 나이를 초과하지 않으셔도 모두 보충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수속을 하지 않으신 분들 들은 신분증 그리고 호구부를 가지고 해당 구역이 호구부가 있는 지역이 사회보험국에 가셔서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성 만약 이미 나이가 초과하신 분들은 1차성적으로 납부하시고 납부하신 다음 달부터 그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아직 나이가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속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보충 납부하셔서 62세가 도달한 후에 그 월급을 발급받게 됩니다.
2: 네. 아, 그러면 만약 본인이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리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까?
1: 우리 령정시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2: 아, 그러면 그 네. 하려는 분의 신분증과 허브도 원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복사본도 가능합니까?
1: 원본이 필요합니다.
2: 아, 두 분 다 네. 원본을 네. 가지고 대리인이 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가지고 가셔서 네.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예. 네, 네. 아까 전화를 하는데
2: 네.
3: 지금 물어볼 건
2: 네.
3: 그 뭡니까? 그런 사회보험 카드라는 거 그거 뭐 가족 가야 된다는데 그 뭐 의료보험 카드가 내 전문에 보일까 사회보험 카드라고 했을 때다.
1: 혹시 아들이 아께 52세인
3: 예,
1: 분이십니다.
3: 그렇습니다.
1: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수속하실 때는 신분증과 허구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3: 아, 난 그래도 그 뭐니까 의료보험 카드를 전번에 보니까
1: 예.
3: 사회보장 네. 카드라고
1: 그, 맞습니다. 그, 같은 겁니다. 사회보장 카드라고도 하고 의료보험 카드라고도 합니다.
2: 네.
3: 그러니까 아,
2: 네.
3: 그거 아이 가져가도 되겠네.
1: 네, 안 가져가도 됩니다. 수속하실
3: 그,
1: 때에는.
3: 그저 허구하고 신분증이.
1: 네, 맞습니다. 네.
2: 혹시 아드님 본인이 가십니까? 아니면 어머님께서 대신 가십니까?
3: 아니, 대신 가죠. 그럼.
2: 네, 그러면 어머님의 신분증도 꼭 함께 가지고 가세요.
3: 네. 네. 이거 뭐 저기나 뭡니까? 해마다 가서 뭐 사진 찍고 증명해야 됩니까?
1: 그거는 그 62세가 되고 매달마다 그 돈을 타실 때 그때 1년에 한 번씩 인증하시면 됩니다. 지금 62세 전까지는 그냥 매년마다 그 매년 안으로 돈을 제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네, 지금 저기나 그런 10년치를 먼저 내는 건 지금 해야 되고요.
1: 예, 지금 해도 됩니다. 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본인이 선택하고 퇴직 전에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0: 네, 5년 뒤에 퇴직 수속을 하실 때 그 보충 납부하시는 부분을 납부하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1: 네, 지금 15년인데 지금 55세인가 10년 아직도 적감에 못 냈지 그 뭡니까?
0: 네.
1: 제 그거는 지금 내야 됩니까?
0: 지금 내셔도 되고 나중에 퇴직 수속을 하실 때 일차성적으로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먼저 가서 그냥 1년치씩 내기만 하시면 되신답니다.
2: 네,
0: 그 보충 10년치를 보충하시는 부분은 처음에 뭐 경제 조건이 되시면 바로 내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퇴직 수속을 하실 때 그때 보충 납부하셔도 가능하시답니다.
1: 아, 그러니까 나중에도 저기는 1차 모든 금액이 또 15년치가 다 1차성적이 됩니까?
2: 예, 60주세 전까지 1차성적으로 다 납부하시고 15년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1: 난 지금 먼저 닦고 10년치는 먼저 닦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 딱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손님이 퇴직하기 전에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지금 납부하지 하나도 안 납부하지 않고 이제 15년이 참으면 그때 가서 2차성적 납부가 다 되니까.
2: 네, 이분이 60주세 전에 무조건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
1: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용할 취업 인원형 로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자문 전화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 전에 기업이나 뭐 단위에서 사업을 한 경력이 있으나 당한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한을 분실하거나 당한이 없는 분들.
3: 네, 우선 전에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회보험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0: 네.
3: 근무기간 동안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였고 해당 인원이 법적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납부년한 역시 퇴직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는 당한을 분실하였을 경우 퇴직수속이 가능한지는 인사국 심사창구에 가셔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0: 네.
3: 당한이 없는 분들이 양로금을 향수하려면 개인으로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이거나 종업원 양로보험 보험에 참가하여 정책이 규정한 연한과 납부연한을 충족시키면 양로금을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또 타지역에서 국내에 있지만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납부를 한 곳에 와서 퇴직 신청을 해야 합니까?
4: 네, 국내 타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인원은 아래 규정에 따라 퇴직 지역을 결정합니다.
0: 네.
4: 첫 번째로는 기본 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에 있을 경우에는 허적 소재지에서 퇴직 수속을 진행하고
0: 네.
4: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0: 네.
4: 그리고 기본 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 타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여성이 40주세, 남성이 50주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누계로 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퇴직 수속을 신청하고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 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 외 다른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사회보험을 누계로 만 10년 이상 내지 못하였을 경우 그 전에 있었던 여성 40주세, 남성 50주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누계로 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에서 퇴직수속을 신청하고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4: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 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에 없고 국내 각 지역에서 사회보험금을 모두 10년 이상 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양로보험 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허적 소재지로 옮겨서 퇴직 수속을 진행하고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0: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이나 또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는 종업원 보험금 납부와 이런 장애 수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네, 기업 종업은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매달 장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4: 지급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최저 납부연한을 만족하고 법정 퇴직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본 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0: 네.
4: 그리고 장애 수당을 신청한 보험 가입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 수속을 하셔야 하며 기본 양로금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0: 네.
4: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 납부 연한을 만족하고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우

0: 수령지 기초 양록은 발급 기준으로 장례 수당을 지급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 최저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대우 수령지 기초 양록은 발급 기준으로 장례 수당을 지급하며 보험 참가인이 납부 연한이 루계로 5년 이상일 경우 매 1년마다 장례 수당을 3개월씩 증가하며 납부 연한이 루계로 5년이 안 될 경우에는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장례수당은 12개월로 지불되게 됩니다.
1: 네.
0: 보험 가입자가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례수당을 향수하는 동안 양로보험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영등시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윤혜 선생을 모시고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북경 시간 단위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건뇌보신환 하면 우리 오래도록 소개드렸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 텔레비를 통해서 오래도록 소개드리던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효과 본 이야기입니다.
0: 네.
1: 특히 우리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